난 정혜 씨한테 이성을 느낀 적은 없었어. 누나처럼, 어머니처럼 정혜 씨가 가지고 있는 따스하고 화사한 감정이 편했을 뿐이야. 어머니를 잃은 다음에 정혜 씨와의 만남이 나에게 위로가 됐던 것도 사실이야. 적어도 널 만나기 전에 그랬어. 그런데 그날은 잊어먹지도 않아. 3월 30일 어머님의 기일이었으니까 난 심사가 의무로 해서 풍류방에 갔었지.

0: 계속 가시죠.
1: 왔어요? 어떡하죠? 오늘은 아무 일도 하기 싫은데. 가야금 강습을 다음 주로 연기하죠. 거기 스위치 좀 눌러주세요.
0: 계속 불어요. 오늘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거든. 그러니 우리 어머니 대신 그 단서를 불러줘.
1: 재밌네요. 오늘이 내 첫사랑 생일날인데. 윤호 씨는 오늘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고, 난내 첫사랑을 잃었고. 불 킵시다. 다큰 남녀가 어둠 속에서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0: 후회할 게 뻔한데 왜 이래야 해요?
1: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

0: 병풍에 쓴 글씨는 내 사랑의 고백이나 맹세가 아니라 텅 빈 내 가슴을 스스로 조롱해서 휘갈겨 쓴 거야.
1: 지금은요? 지금도 그래요? 윤울 씨, 내가 몰랐다면 추잡한 과거로 숨기고 날 속여서 미국으로 데려가 심산이었어요. 그것도 텅 빈 거예요? 그런 인생이 두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순 없는 거예요.
0: 제발. 널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
1: 나도 두려워요.
0: 그럼 다시 시작하자.
1: 제발 날 만지지 말아요.

0: 그만해, 정연아. 이 세상 술을 너 혼자 다 마셔버릴 참이니? 이해 봐, 정말. 아니, 미쳤어, 아니, 왜 그래, 정연아, 너? 아니, 얘가 정말.
1: 안녕하세요. 뭐라고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0: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고소를 취하해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 정혜인 지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0: 아, 예, 그러죠. 제 짐 좀 가져가려고요.
1: 밖에 따로 챙겨놨어요.
0: 아, 예, 고마워요.
2: 짐승, 벌레 같은 놈. 너도 인간이냐? 야, 자취방!
3: 정연아!
2: 귀신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인간 안 잡아가고.
0: 아유, 왜 이러십니까, 이거?
2: 풍류바위 그렇게 탐나니? 아, 가져!
0: 이성적으로 해요. 아,
2: 사람 누구나 자기 욕심 챙기려고 사는 거. 나도 더러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그 알량한 풍류반 홍채로 집어삼키려고 나 집어넣고 한 건 이해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무인 어린애야. 이제 세상에 고기는 밀고 숨쉬는 어린애라고. 그런 어린애를 네 욕심 때문에 이런 시궁창 속으로 끌어들여?
0: 내가 뭐 어쩌다고요?
2: 그 애가 계신다고 너한테 무슨 이속이 있니? 나하고 그 애하고 얽히고 설키고 상처 입히고 상처 받고 만다고 너한테 무슨 이속이 있어?

0: 세실아. 세실아.
1: 누구세요?
0: 나다.
1: 오빠. 아니, 이렇게 밤늦게 웬일이세요?
2: 일 끝나고 들어가다가 틀렸다.
1: 저 들어가요, 오빠.
2: 이거 애들 주라.
1: 오빠.
2: 오빠 술 한잔 했다. 들어가. 응?
1: 왜? 그냥 가려고.
2: 무이가 아파.
1: 왜?
2: 옛날에 어머니 아프듯이 그렇게 아파.
1: 이건 웬 가방이야?
2: 어, 나 취직했어.
1: 어디?
2: 그냥 이러는 데지 뭐.
1: 아직 그만두고?
2: 아니, 나 내 또 들릴게. 응?
1: 조심해라 오빠.
3: 요즘은 자주 늦잠 주무시네요, 어머님.
4: 예, 그러게 말이다. 잠은 깼는데 눈이 떠지질 않아. 눈이 감겨갖고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천근만

0: 끊은 게
1: 찬바람 보니까 고난신가 봐요, 어머님.
0: 예, 내 평생에 늦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새벽에 일어나야 이 머리가 맑고 마음이 잔잔하고 저절로 욕심도 사라진다. 그런 맹갱지수 같은 맴을 가지고 가야꼬를 대해야 깨끗하고 티끌없는 소리가 난단 게. 몸도 맴도 깨끗해야 하니라.
1: 어머나, 어머님 다락지하셨네요.
0: 이거
1: 자만옥인가 봐요, 어머님.
0: 예, 그래야.
1: 저 어머님 다락지하신 거 처음 봐요.
0: 그래요? 오래되었지.
1: 이게 무슨 가락지예요, 어머님?
0: 이 귀한 것이지.
1: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
0: 아, 큰 뜻이 있고 말고.
1: 뭔데요?
0: 네가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데 시엠이라고 가락지 하나 해준 게 없으니.
1: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안 바래요.
0: 영식이는 어떠냐?
1: 네, 저하고 잘 자요.
0: 예, 지혜비하고 안 자고?
1: 네, 저하고만 자요.
0: 그것이 그래도 늘 따른 게 다행이다.
1: 아침 준비할게요, 어머님.

0: 관객 반응이 최고잖아. 얼마나 재밌게 구경하냐.
1: 그래.
0: 역시 우리 구강은 답답한 실내보다는 마당으로 끌고 나와야 돼. 어? 생활 감정 속에 파고들어가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기분 좋지? 내 생각은 이래. 한국인의 몸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락과 우리 소리가 몸속에 들어있다고. 가령 국거리 장단을 친다고 생각해봐.
2: 춤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어깨춤 정도는 저절로 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음악은 배우지 않아도 공감대가 있다고. 이거를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규격화시키면 국악은 어렵고 낡고 따분한 게 돼버려. 하지만 우리 옛날 선조들이 타던 식으로 장터나 마당이나 거리에서 연주를 하면은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거리감이 없어지고 본래 우리가 타고난 가락이나 율동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들이 국악을 향해서 오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0: 내 말이 틀렸어?
1: 응.
0: 이게 우리의 삶이야. 우리야, 너와 나의 삶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았지?

0: 노천에서?
1: 네. 동석여하고 무희하고 상희랑 저 이렇게 네 있어 합동으로 졸업 공연을 할 계획이에요.
0: 같이 하는 건 괜찮지만 학교 강당 아니고 어디서 하겠다는 거야?
1: 공원 같은 데서 할 계획입니다.
2: 공원? 저희 국악의 생활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3: 관객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연주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대 어우러져서 같이 춤추고 같이 연주하자는 거죠.
2: 일종의 해프닝 같은 거로구만.
1: 서양 음악의 해프닝과는 좀 다른 겁니다.
2: 아, 물론 무슨 뜻인 건 나도 이해해. 하지만 졸업 공연도 수업의 연장이니까 역시
0: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가락은 갇혀진 공간보다는 열린 공간에 더 제맛이 나잖아요.
2: 나쁘진 않지.
1: 고맙습니다, 한 교수님.
0: 무희도 괜찮겠어? 가야금은 은근한 맛이 있어야 하는데.
4: 찬우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0: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졸업 연주에 학점 매기는 기분도 괜찮겠는데? 참, 다음 주 죽자 선생님

0: 생신 준비하는 거 잊지들 말고.
1: 네. 네.
2: 인멸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기복류를 고스란히 간직한 죽상. 아, 통안의 눈물로 가락을 엮으며 살아온 당대의 명물. 사라져가는 서기복류의 유일한 전수자. 문화재 지정 시급. 뭐 이만하면은 죽사 선생에 대한 뭐 소개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응?
3: 문화재 관리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4: 아무 연락이 없어요.
3: 죽사 선생의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스크립 작업에 들어갈 텐데 어떡하죠?
2: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곧 반응이 있겠지.
5: 예.
2: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 죽사 선생님하고 국악회 원로 몇 분이 생일 잔치가 합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카메라에 담아두죠.
6: 선배님 전화 왔습니다.
2: 응? 어디? 예, 김희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무슨 오해가...
6: 뭐가 잘못됐습니까?
2: 나 좀 나갔다 올게.

0: 선생님.
1: 아, 죽사 선생님?
2: 네, 어서 오시오, 방송국 선상님.
1: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2: 가을 햇살이 좋은 게 꽃도 저절로 탐스럽게 피었소. 반가운 소식이라도 가져오시었소.
1: 선생님, 갈비가 음악을 합니까? 음악은 소리인데 소리를 들려주셔야죠.
2: 아가, 문화재만 대문이야. 문화재 헌 사람만 아니라 전수생한테도 돈이 나온다더라. 아, 무렴 나라에서 흐는 일인데 문화재만 대문이야. 돈 걱정하고 살겠냐.
1: 생각해보십시오, 죽사 선생님.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시민원들한테 갈비짝을 돌리시냐 말입니다.
2: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겠소. 뭘 그런 걸 가지고 언성을 높여 싸시오. 올라오시오.
3: 아, 네. 이리 좀 앉으세요.
1: 아, 네. 뇌물이란 정당하지 않은 일을 성사시켜달라고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뭐가 캥기셔서 그 갈비짝을 돌려가지고 멀쩡한 얼굴에 먹칠을 하십니까? 참 딱하십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2: 그것은 방송국 선상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요. 시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요. 같은 점수면은 뇌물을 먹은 쪽에 표를 던지는 것이야 인지상정 아니겠소.
1: 축사 선생님.
2: 보시오, 방송국 선상님. 늙은이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나가 보낸 갈비짝 안 받으신 미우님들 계시거들랑 그거나 좀 알아다 주시오. 이? 나가 고리채를 내서라도 마저 인사를 드릴 것인게. 이?
1: 선생님은 석유복류를 직접 전수받으신 유일한 생존자십니다. 이런 짓 안 하셔도 순리대로 문화재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상이 어디 순리대로만 돌아가는 것이오. 이나살이 돼서야 나가 그걸 터득했으니.
4: 여기가 이금호 시댁인가요?
3: 아, 네, 그런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4: 이거 돌려주면 나신다고. 네, 네. 네, 실례하십니다.
3: 네.
2: 아가.
3: 네.
2: 갈비짝 저쪽으로 옮겨라.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손질해 놔야지. 먼 길 오신 우리 방송국 선상님 몸 보신 애들이자.
3: 네. 어머님 돌리신 물건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냉장고가 꽉 차서 그냥 밖에다 놔둘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바쁜 뜻으로 하신 건 아니니까 선생님 이해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아직 성한대요, 어머님?
2: 이 성은 것, 어중간 한 것, 상은 것, 시스로 구분해라.
3: 네, 어머님.
2: 성은 것은 정육점에 내다 팔고, 네. 어중간 한 것은 팍팍 화서 몸보신 오고, 상은 것은 화단에 걸음 주면 안 되겠냐.
3: 아유, 자, 그럼 되겠네요, 어머님.
2: 네. 아이고, 아니, 봄에 담은 밀치젓에 구더기가 콩버섯듯 피듯 부글부글 폈구나. 소금을 켜켜이 얹었구만서도, 아이고, 망치켜라. 이거야 아무래도 영락없는 사람 죽을 개변이구나. 아, 창대기란 놈 죽던 해에도 황색이 젓을 몽땅 버렸었는데. 아가, 난리 나거든. 젓갈 먼저 챙기거라. 젓갈 한 부시기만 있으면 1년은 맨밥 안 먹는다. 죽기 죽기 전에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 매일 지적갈에 구데기가 핀 게 아무래도 유당한테 뭔 변고가 날 조짐만 같구나.

0: 그래. 앞으로는 뭐 할 건가?
1: 당분간 쉬고 싶어요.
0: 풍류는 아예 걷어치우고? 나야 박 선생 돕는 건 딴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야 그저 박 선생 단소 소리가 좋아서 드나든 것 아니오. 부담 느끼지 마시고 풍류방을 더 계속해보는 게 어때요?
1: 김 회장님, 남들이 오해하는 거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김 회장님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젠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김 회장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뵐게요.
0: 언제든지.
1: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0: 안녕하세요, 이문희 씨. 풍류방이 어디로 이사를 간 겁니까?
1: 저도
0: 박정현 씨한테 연락이 안 돼서 말입니다. 아파트에서도 이사를 갔고. 그럼 또 뵙죠.
1: 정현 언니를 왜 찾으시죠?
0: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손 회장님이 박정현 씨를 찾고 있어요.
1: 윤우 씨 아버님이요?
0: 어떡합니까? 해결을 해야죠. 어쨌든 그 애는 돈으로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고요.

0: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놨어. 엄마 생일날 가려고.
1: 잘 생각했어, 언니. 엄마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셨어. 언니를 보면 좋아하실 거야.
0: 우리는 어떡할 거야?
1: 뭐?
0: 미국 가는 거. 왜? 잘 안 돼?
1: 잘 돼.
0: 집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네 대신 엄마 딸로 잘 할게. 왜?
1: 아니야, 아무것도.
0: 무슨 일 있어?
1: 언니, 형분 어떤 사람이었어?
0: 그저 그랬지, 뭐.
1: 왜 결혼했어?
0: 날 끔찍히 위해줬어.
1: 그뿐이야?
0: 죽은 사람 생각해서 뭐해?
1: 사랑해, 지금도?
0: 잘 안 돼? 부잣집 아들이라고 하더니.
1: 그만뒀어.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
0: 첫사랑? 잊어버리려고 노력할 거 없어. 첫사랑은 간직하는 거야. 간직하고 살아. 사람 뭐든지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 간직할 게 없는 사람은 네 형 정말 날 끔찍히 위해줬어.
1: 미안해 언니. 내가 괜히 형부 얘기를 해서. 미안.
2: 저것도 마저 넣어서 과라.
3: 아니, 저건 덜 상했는데 저 찜해서 손님 대접하죠, 어머니.
2: 다 놔서 팍팍 과.
3: 네.

0: 어머님, 정말 왜 그런 일 하신 거예요?
1: 휘휘 저어라.
0: 네. 자,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냥 갈비 돌리신 게 아니고.
1: 촛불이 타서, 다 타서 말이다. 꺼질 때쯤 되면 불길이 확 번지지 않냐?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이다. 촛불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장작 더 들여놔라.
0: 네.

0: 사류장에서만 반백년인데 이 둘은 과등잔만하게 두고 조선 천지 살펴봐도 임정하는 팔방미인 없다 이다.
1: 참말이요?
2: 아버지!
1: 이 년이 아직도 맛을 모르고 뭐가 언제 얘기 차이가 버리고 탐년아 이 년아! 또 한 번 붙어봐라 이 년아! 내가 이 년아! 무덤까지라도 이 년아 따라와 이 년아! 맞아! 내가 욕실을 낼 거야 이 년아! 아이고 분해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어? 아니 뼈대 있는 가문이랑 말을 팔아? 나도 모르고 시집을 왔더니 그래 서방이라는 놈은 처자식이 먹는지 굶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뭐가? 아니 그 젖댄가 뭔가에 미쳐서 밤낮 없이 뱃 나오는 소리만 불어대고 가만히 있어? 그냥 내 또 그 공부들면 또 참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행이다 이년 낯짝도 애비를 닮아 뺀들뺀들해서 살약개를 잡아먹겠구나 이때라 이게. 야 순례야 가자.
3: 너가 혹시 순례 아니야? 맞냐? 아이고, 아니 너가 어떻게 역을? 아버님은
4: 아버님 심부름으로 왔어요. 아버님께서 다음 달에 찾아뵙겠다고 말씀 전하라고 했어요.
3: 살아치시냐 유당이.
2: 어머니!
5: 선생님, 어디가 나쁘신 겁니까?
6: 글쎄요, 당분간은 괜찮으실 겁니다.

어디 가신다는 말씀도 없이 훌쩍 떠나서 며칠째 안 돌아오시면 어쩐다요?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 당신도 참 딱컷이요. 무당 아니라 당신보다 더한 대금의 명인이라고 해도 자연의 소리를 인간이 어찌 이긴다요? 공연한 객기요.

연금 유당은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에요. 신적은 당신 떠났어요.

시간이 없단 게요. 서두르시오. 처음 자는 자리입니다. 국지 잡으신 지도 오래되셨지 않습니까? 마음도 푸시고 손도 푸시고. 아, 웬 아그들처럼 심통이요. 어서 준비하시오. 아, 싸게 오시오. 잠깐만. 조심하시오.

0: 과연 신기에 가깝구나.
1: 과찬이십니다.
0: 헌데 북재민은 신통치가 않아.
1: 단물은 다 빨아먹고 쓴물만 남았어? 이?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보따리만 챙기시게? 어디 말재끼 들어봅시다. 이? 난 당신이 좋아서 자식 새끼까지 버리냐니요. 그런디 내가 당신을 순순히 놔줄 것 같아요?
2: 임자한테는 내 북이 필요하겠지만 내 젖대는 임자가 필요치가 않아.
1: 참으로 답답하구만. 아,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나 들어보잖게요.
2: 임자는 잘못한 거 없어.
1: 그럼 뭐간디?
2: 임자하고 같이 있으면 내 기가 남아있잖아. 속이 허하단 말이야. 북이고 대금이고 다 빈껍데기야!
1: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오. 이 술타령을 하든 치집질을 하든 나 일체 관여치 않을 것인게.
2: 임자는 임자대로 나는 나대로 삽시다. 아이고,
1: 빌리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텐게 지 말이지 헤어지자는 소리만 마시오. 유당 당신이 없으면 내 가야권은 헛것이오. 북장단이 맞아야 내 가야꾸가 신명이 나서 춤을 추는 거 당신도 잘 아시지 않소? 제발 하시지 마시오. 그렇게 제발 유당! 유당! 유당! 야 이놈아! 뚜껑은 백의성사하자고 덤벼들더니 지짐이란 인물 좋고 소리 잘하고 유를 알아야 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날 헌신장거리도 버리고 조강지 저한테로 간다고? 니런 가슴은 안 찢어지나 보자!

임자한테는 내 북이 필요하겠지만 내 젖대는 임자가 필요치가 않아.

0: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는데 왜 헤어지셨어요, 어머님?
1: 우리는 일로서 합공을 했은 게 파열과 함께 파공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 아니겠냐. 유당은 나와 지내는 3년도 저 때를 거의 입에 대질 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때에 김이 안 드는 걸 알고서는 훌쩍 떠나버린 것이야. 내가 유당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지만 나는 유당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나 또한 유당의 부관이고는 가야코 출하나 제대로 탈 수가 없었은께 묘한 연분이여. 아무리 생각해도

0: 우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지금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1: 민요는 제 삶의 전부인데요. 민요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경기민요 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민요자매 지원이 송현이 엄마 곽진숙입니다.

지원이가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어느 엄마들처럼 출산의 기쁨, 그런 기대감으로 저도 출산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막 걷잖아요. 근데 지원이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을 가는다든지 뒤집기를 한다든지 그런 보통 아이들의 성장이 다 늦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지원이 저 이렇게 세 명이 검사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저 이렇게 보시더니 엄마, 아빠는 아닌데 지원이가 염색체 이상으로 오는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 판정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다운 증후군 이런 희귀 질환은 들어봤지만 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명에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인데 평생 지원이가 성인이 되어도 낮은 지능으로 살아야 한대요. 아,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저에게 그때 그 순간은 그냥 저한테 공포였던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유난히 음악에만 반응을 보였어요, 지원이가. 오로지 음악 소리, 보고 듣고 하는 그 음악에만 반응을 보여서,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래서 동요 테이프 많이 사서 들려주고, 탬버린도 사서 주고, 피리도 사서 주고, 다른 놀잇감 대신에 이런 악기들을 이렇게 좋아했어요, 소리가 나니까. 제가 공주에 있는 국악원에 이제 무료 강습이 있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지원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원이 이제 옆에 앉혀놓고 장구장단을 막 배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원이가 저보다 장단을 먼저 외워서 이렇게 치고, 또 그때 제 기억에 이렇게 남도민요? 민요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사를 저는 이렇게 보고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외워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아, 지원이를 이렇게 보시고는, 아, 이렇게 소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그때 지원이 태어나서 키우면서, 아, 지원이가 뭘 잘해요라는 소리를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해요라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아, 이걸 가르쳐야 되나 보다. 아, 이걸 해야 되나? 막 그때 그 희망과 막 그 뭐 이렇게 막 빛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1: 장구 칠때 신났어요.
2: 어떤 게 신났어, 장구 칠 때?
1: 사물놀이. 사물놀이.
2: 사물놀이 치는 게?
1: 응.

0: 경쟁률은 성격도 신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나고 좋은
1: 한 5학년쯤 됐을 때예요. TV에서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민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지원이가 막 따라서 뭐 니나노 하고 막 릴리리 하면서 그걸 따라 부르면서 저 언니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송소희 언니가 노래도 잘 불러서 좋았어요. 제가 노래를 따라하는 거를 좋아해서 좋았어요.
1: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 지원이도 저렇게 좀 신나는 민요를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남편이 저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반대를 하니까 무작정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기민요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민요가
2: 민요가 더 좋았어요.
3: 경기 민요에 어떤 게 좋았어요?
2: 흥겹고 신나서 좋았어요. 경기 민요 제57호 부유자이신

0: 이치훈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1: 그 선생님께 민요 배울 때 어려운 점 뭐가 있었어요?
0: 경기민요 중에서 실비 작가의 뜻을 모르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따라하면서 불러요.

0: 아, 합격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통과했어요.
1: 경기 미녀 중에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해요?
0: 뱃노래예요.
1: 왜 뱃노래가 좋아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장애인 대회에서 뱃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상을 탔어요.

0: 언니가 국악을 해서 언니랑 조금이나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꿈이 된 것 같고요.
1: 제가 혼자 하면은 심심한데요. 동생이랑 같이 공연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정가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이송현입니다. 우선 언니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되게 밝고 이런 성격인데 저는 그에 반해서 조금 조용조용한 성격이에요. 근데 오히려 약간 N극, S극 이런 것처럼 달라서 더잘 맞는 것 같아요.

0: 이쪽 뜨는 거야?
1: 이쪽.
0: 아, 그래?
1: 한나아도
0: 아, 그런가?
1: 얼씨 앵내 에따서 여섯
0: 잠깐만, 다시 해줘.
1: 한나아도 얼씨 앵내 에따서
0: 아, 이거야?

0: 지내셔야 할 거예요.
1: 아, 저 지금
0: 잘 쳤어요.
1: 저게? 전화 왜 들어?
2: 지금까지 해왔던 무대들 중에서

0: 씨 자랑 좀 해주세요.
1: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정가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떨리는데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른. 장애인과 비장애인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민요를 가르쳐 주고 싶어.

0: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안녕하세요,
1: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0: 노래가 지금 그 많은데
1: 그 공연은 아 가족들 야외 공연 가족 모임 공연이죠.
0: 토요일 날요. 맞아요. 슈퍼마리오 겨울왕국 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단원 소개하고 디시스.

지원이는 굉장히 좀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들한테 좀 본이 되는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맡기면 가사 숙지도 너무 빨리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 너무 좋아서 잘 듣고 한 두세 번이면 거의 멜로디를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시켜도 좀 걱정이 안 되는, 너무 예,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그런 단원입니다.

0: 주현이가 잘라서 먹어. 칼 오른쪽 예쁘게 예쁘게 잘라서 줘봐. 아, 케이크 자르듯이. 그렇지, 잘하네.
1: 다음 주에 나오려나?
0: 다 다음 주.
1: 여기 입술 안 아파?
0: 그러니까 왜 자꾸 안 났네?
1: 하나 잘라보자.
2: 건배.
0: 건배가 아니고 지원. 짠.
2: 치얼스.
0: 수고했어.

0: 그럼 이제 공연 또 언제 있어, 주연 계획장?
1: 부산 공연.
0: 그럼 부산은 어디서 해?
1: 해운대해수욕장.
0: 와, 해수욕장에서? 멋지네. 와, 모래사장 그 위에 사나 보다. 가시연꽃인데? 가시연꽃이요? 가시. 아, 저거는 가시연꽃이고, 이거는 개연꽃. 우산놀이하고. 기억나?
2: 구워보라니까? 유진아예요.
0: 유진아? 네. 유진아의 뭐라? 어. 아,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봐봐.

0: 엄마, 엄마.
1: 지원이 키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원이가 노래를, 국악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 이런 건 꿈도 못 꿔봤던 것 같아요. 그냥 지원이가 좋아해서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노래로, 소리로 직업까지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달 교육청 선생님들 받는 그 날짜에 이렇게 이제 교육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원이가 60세 정년 보장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원이가 사회인으로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항상, 제가 돌봐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홀로 서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지원 씨한테 좀 좋은 말씀,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 지원 씨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0: 엄마, 엄마,
1: 엄마, 우리 너무 예쁜 지원이, 지원아. 엄마 딸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0: 엄마, 엄마,
1: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 지원이 사랑한다.

0: 제 꿈은 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 아리랑을 알리고 싶고요. 제가 아직 독창회를 안 해봐가지고요. 독창회도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1: 몇살 때까지 경기민요 부르고 싶어요?
0: 저는 할머니 될 때까지 경기민요를 열심히 연습하고 싶습니다. 나는 소리로 감동을 주는 예술가 이지원입니다.

0: 함께 달려볼까나. 동물갱 외쳐보자.
1: 쿵나루 쿵나루 쿵덕쿵.
0: 웃길갱 웃어보자.
1: 갸루루루루 갸루 갸루.
0: 재밌을갱 외쳐보자.
1: 개굴 개굴 개구르르르.
0: 이야기와 노래가 많아.

0: 도둥 도둥 도둥 다 이야기가 헐수
1: 오늘의 이야기 꼬리빅 배고프니 먹고 보자.
2: 아, 하이디가 올 때가 됐는데.
3: 저와
2: 하이라 어서 와.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4: 왜 심심해서?
2: 아니, 나한테 맛있는 게 생겼는데 너랑 나눠 먹고 싶어서.
3: 뭐? 맛있는 거? 뭔데?
2: 짜잔! 이거야?
3: 응? 이건 콩이잖아.
2: 맞아. 콩을 푹 삶아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다고.
3: 하나밖에 안 되는 걸 나눠 먹겠다고?
2: 응. 이렇게 작은 거라도 너랑 나눠 먹을 거거든.
5: 정아, 감동이야. 대강과 하인 얘기해보면 혼자 먹으려고 난리던데. 넌 정말 착하다.
2: 응? 그런 얘기가 있어?
3: 응. 이거야.
2: 배고프니? 먹고 보자. 무슨 얘긴데?
3: 같이 읽어볼래?
2: 좋아. 빨리 읽어보자.
3: 어느 해 겨울,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심심한 대감은 재밌는 일이 없나 고민에 빠졌죠.
6: 아이 참, 이 무슨 재밌는 일 없나? 여봐라!
7: 예, 대감마님.
6: 심심해서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 놀고 싶거든. 무슨 좋은 생각 없느냐?
7: 밖이요? 밖은 지금 눈이 이따만큼 쌓였습니다. 많이 추우실 텐데요.
6: 그래? 그럼 어떠냐? 난 아무 상관없다.
7: 그럼 저랑 나가서 노시겠습니까요?
6: 그래, 그러자꾸나.

0: 대감마님, 혹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1: 눈도 많이 왔는데 눈싸움 어떻느냐?
0: 오, 눈싸움? 그러시지요.
1: 아, 준비됐으면 시작하자꾸나!
0: 예, 대감마님, 던집니다요! 아유,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요?
1: 아이고, 괜히 눈싸움 하자고 했네. 이런 거 말고. 그래, 눈사람 만들기 어떠느냐, 응?
0: 그럴까요?
1: 잘 되어가고 있느냐?
0: 예, 마님. 몸통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요. 보시겠습니까?
1: 아, 벌써?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니, 저건!
0: 아이고, 어떡해. 빨리 뛰십시오. 더 빨리!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요?
1: 눈사람도 재미없고 눈싸움 하는 것도 재미가 없네. 아유, 뭘 해야 되나 이거. 그래, 사냥이 좋겠다. 여봐라, 얼른 사냥 나갈 채비를 하거라.
0: 예, 대감마님.
2: 아니, 한겨울에 사냥을 한다고?
3: 지금은 마트에서 장을 보지만 아주 옛날에는 직접 짐승을 사냥해서 배를 채우곤 했거든. 그리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때 사냥을 가면 눈밭에 발자국을 봐서 사냥감을 찾기가 더 쉬웠어.
2: 청이, 너도 해봤어?
3: 그럼! 난 참새를 잡아봤지.
2: 어떻게?
3: 바로 이 새충으로.
2: 새충으로?
3: 하이라, 나 새충 실력 아주 끝내줘. 한번 보여줄까? 아주 멋지니까 잘 보고 있어. 비켜, 위험하니까.
2: 우와.
3: 자, 두 번째.
2: 봤지, 아이라?
3: 자, 이번엔 마지막 기술이야. 잘 봐. 자,
2: 세 번째. 차. 아이라, 봤지? 내 새총 실력. 대단하다, 청아. 청이, 네가 잘하는 걸 보니까 대감마님만 잡았을 것 같아.
3: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
2: 계속 읽어볼까?
3: 좋아.
4: 대감과 하인은 깊은 산속까지 짐승을 찾아다녔지만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잡히는 게 없었어요.
1: 아니, 그 많던 산짐승들이 다 어디로 간 건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구만.
0: 아이, 그러게 말입니다요. 다들 추워서 집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요.
1: 좀 더 찾아보자꾸나. 좀 더 찾다 보면은 뭔가가 나오겠지.
0: 예, 대감마님. 대감마님!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먹을 걸 잔뜩 먹은 토끼 빵빵한 배 같습니다요.
1: 오, 그래. 네 말대로 배가 빵빵한 토끼 같구나. 내가 가서 한번 직접 잡아보마. 야, 임마! 이게 토끼로 보이냐?
0: 아유, 귀여운 검돌이 인형이네.
1: 아유, 저 답답해, 저. 아유, 일자무식 같으니라고.
0: 아유, 제가 일자무식이기만 하겠습니까요? 이자무식, 삼자무식이기도 하지요.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4: 대감과 하인은 짐승의 흔적을 찾아 산 이곳 저곳을 열심히 돌아다녔답니다.
1: 아니, 이 산속에 짐승들이 많아서 배불리 먹고 내려갈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온종일 산을 걸어 다니니까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서 발걸음이 안 되죠.
0: 대감마님, 배가 많이 고프십니까?
1: 쫄쫄 굶었는데 그럼 당연히 배고프지.
0: 아이, 그리하오면 이 나뭇가지를 갈비라고 생각하고 뜯어보십시오. 그럼 조금 괜찮아질 겁니다요.
1: 그래? 그럼 어디?
0: 어떠십니까? 효과가 있죠?
1: 갈비살이 아주 실한 게 맛이... 이게 뭐가 있어! 나뭇가지가 나뭇가지지! 저걸 어찌 갈비라고 생각하단 말이냐?
0: 아니, 저는 배고플 때마다 그랬사오는데 안 통하시면 어쩔 수 없죠.
1: 이 소리는 닭이다!

0: 넷을 세면 그때 잡는 거다.
1: 예, 대감마님.
0: 하나, 둘, 셋! 야이!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1: 아유, 많이 아프십니까, 대감마님?
0: 아유, 아니, 네 머리는 무슨 돌머리냐?
1: 아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돌머리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요.
0: 아유, 아유, 사냥을 괜히 왔네. 괜히 왔어!
1: 아, 대감마님, 가만히 계십시오.
0: 아, 왜 또 그러느냐?
1: 옆에 참새가 있습니다요. 머리에 앉았습니다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잡겠습니다.
0: 아야, 아야, 아야, 아유, 아이고, 아유,
1: 참새 잡았습니다요. 참새.
0: 그래, 참새 한 마리 잡다가 나를 잡겠다 이놈아.
2: 야, 고놈 참 맛있겠다.
1: 정말 맛있겠죠? 노릇노릇 잘 구워져 갑니다요.
2: 잠깐! 가만히 있어보자. 하루 종일 굶었는데 잡은 건 참새 한 마리뿐인가? 이걸 둘이 나눠 먹는다면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 대감 체면이 있지. 나 혼자 먹을 테니 너 구석에 가 있거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 무슨 방법이 없나? 그래! 이 방법이 좋겠구만.
1: 대감마님, 다 구워졌습니다요.
2: 그래?
0: 아이고, 그 오랜만에 산에 오르니까 흥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놀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1: 뭔 놀이요?
0: 글짓기 놀이를 하는 게 어떻겠냐?
1: 응? 아니, 글짓기 놀이 말입니까? 아이, 제가 일자무식인데 글짓기를 어떻게 합니까요?
0: 아유, 글을 모르고 알고가 뭐가 중요하냐? 응? 그 단어만 맞추면 되는 것을. 자, 그러면은 이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참새를 걸고 말이야. 말문이 세 번 막히면 지는 걸로 어떻느냐?
1: 제가 질 게 분명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하시죠.
3: 아니, 대감이라면서 이렇게 양심이 없어도 되는 거야? 하인이 글을 모르는 걸 알면서 어떻게 글짓기 대결을 하자고 하냐고.
4: 창아, 진정해. 옛날에는 신분이 나눠져서 어쩔 수 없잖아.
3: 아니, 신분이 나뉘는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과 신분을 나누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대감이든 하임이든 혼자 다 먹겠다고 꼼수를 부리는 건 나 청이, 청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 뀨뀨뀨.
4: 그럼 어쩔 셈인데?
3: 대감이 그 참새구이를 못 먹게 만들어야지.
4: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3: 당연히 있지. 나 청이야, 심청이. 깨몽아, 같이 가자.
5: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0: 자,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마.
1: 예, 대감마님.
3: 무사히 도착!
0: 아, 저건 또 뭐야?
6: 저거라니요. 우리는
3: 청이와
6: 깨몽이에요.
0: 청이와 깨몽?
3: 글짓기 놀이에서 이기면 이 참새구이를 주신다고 하셨죠?
0: 그래, 그랬다.
3: 그럼 저희도 껴주세요.
6: 껴주세요.
0: 너희도?
3: 대감님이 이기면 참새구이가 아니라 치킨 한 마리를 드릴게요.
0: 치킨? 양념 아님 후라이?
6: 당연히 반반이죠.
0: 그래? 치킨 반반이면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5: 좋습니다요. 자, 시작.
7: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6: 사랑비 쿵쿵따,
0: 비디오 쿵쿵따,
1: 오디오 쿵쿵따,
5: 오른손 쿵쿵따,
6: 손발이 쿵쿵따,
0: 릇! 릇! 릇!
5: 오예! 대감님 1패!
0: 말도 안 돼! 다시 해, 다시!
5: 좋아요! 그럼 이번엔 대감님부터!
0: 자, 시작!
7: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0: 샌드백 쿵쿵따,
1: 백치미 쿵쿵따,
5: 미역국 쿵쿵따,
6: 국그릇 쿵쿵따,
0: 릇! 아, 또 릇!
5: 아, 대감님 또 2패!
0: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야, 바꿔서! 바꿔서 다시 해, 다시!
5: 좋아요! 자리 바꿉시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7: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0: 앵무새 쿵쿵따,
1: 새우장 쿵쿵따,
6: 잠수교 쿵쿵따,
5: 교육열 쿵쿵따,
0: 12시 쿵쿵따,
1: 시냇물 쿵쿵따,
6: 물방개 쿵쿵따,
5: 개그릇 쿵쿵따,

0: 우리가 세 번 다 이겼다! 예.
1: 아니, 그러면 힘들게 잡은 참새구이 못 먹는 거야?
0: 어차피 대감님 혼자 잡은 것도 아니잖아요.
2: 맞아요. 하인이랑 나눠 먹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1: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0: 자, 그럼 이 참새구이는 저희가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치킨도 같이 먹을까요? 치킨 먹을 사람 여기 붙어라.
2: 나!
3: 나도!
1: 나도!
2: 게임에서 졌잖아요. 규칙대로 우리만 먹을 거예요.
0: 자, 그럼 우리는 갑시다.
2: 렛츠고! 가자!
4: 다녀오겠습니다.
2: 안녕.
1: 빨리! 대감이라서 괜히 욕심 부렸네. 나도 치킨 먹고 싶다.
5: 친구들, 오늘은 욕심 많은 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나눠 먹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건 나쁜 마음이에요.
2: 맞아. 우리는 콩 반쪽이라도 꼭 나눠 먹는 사이가 되기로 해. 약속.
0: 약속.
1: 나도. 어? 나도 앞으로는 꼭 나눠 먹기로 약속할게.
3: 진짜요?
1: 아, 그럼.
3: 약속하시는 겁니다.
1: 그렇대도. 약속.

랩을 사랑하는 MC 게임몽. 내가 랩으로 전통악기를 소개해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크흑. 평평할 평. 풍소소를 사용하는 태평소. 신기하게 생겼는데 과연 어떤 소리를 낼까나. 얼룩소 아니 태평소 어떻게 생겼나. 오잉 코 있다 팔처럼 생겼는데. 엄마소 아니 태평소 조심해야 할건 날라리나 태평소가 아니라는 거야. 얼룩소 아니 태평소 뭘로 만들었나. 튼튼한 대추나무로

0: 노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김서현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회는 크라운 혜태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정가단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에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에 비유한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이효린 선배님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양 자진몰이입니다. 지영희류 해금산조는 진양조의 느리고 깊은 선율로 시작하여 자진몰이에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장단으로 발전하며 해금의 섬세한 표현과 흥취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그럼 이효린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세 번째 무대는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내 고향의 봄, 봄노래 꽃타령입니다. 오늘은 세 곡을 연곡으로 준비하였는데요. 내 고향의 봄, 봄노래는 봄 기운이 가득 찬 시골 농가의 전경을 그린 자연의 노래로서 화사한 봄내음을 풍기는 곡입니다. 연이어 들려드릴 꽃타령은 각양각색의 꽃들을 가사로 표현하여 잦은 모리 장단에 맞추어 남도 창법으로 흥겹게 노래한 곡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빛 가야금 병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무대는 이서희 친구의 무산향입니다. 향악 정제 하나로 효명 세자가 아버지 순조의 40수 생신을 경축하여 새롭게 창제하여 올린 동무입니다. 동시대의 춘향전을 음유의 아름다움을 지닌 춤이라 한다면 무산향은 양강의 미를 표현하는 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모반이라는 침상 같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서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통영 개타령, 꽃타령, 남도 새타령입니다. 남도의 봄에 노래하는 민요들을 엮은 연곡을 준비하였습니다. 통영 개타령의 밝고 경쾌한 흥으로 시작해 꽃타령의 서정과 정취를 지나 남도 새타령의 깊은 소리로 마무리되며 봄날 자연과 사람의 정서를 소박하면서도 풍성하게 그려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서한우류 벚꽃춤입니다. 서한우류 벚꽃춤은 전라남도 해안 지역인 완도의 금당도에서 행해지던 농악놀이에 속해 있던 것을 무대화한 춤입니다. 벚꽃은 농악북보다는 작고 소구보다는 큰 중북으로 벚꽃을 돌리고 차 올리며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인데요. 토속적이며 투박한 마당의 노릭성의 동작들을 무대 예술로 승화시켜 개성 있는 움직임을 창출해냈고 후반부로 갈수록 폭발적인 역동성은 최고의 신명과 흥을 자아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년 무용단 버선코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일곱 번째 무대는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택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서현이었습니다.

0: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1: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2: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3: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0: 최대한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2: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굉장히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1: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3: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보장.
1: 예술인 산재보험.
4: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5: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6: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람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준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다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제가 줄기에서 엄청 배워나와요.
1: 자, 본격으로
2: 놀러오세요.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맛.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판 위에서 까는 맛을 즐겨라. 네. 그래서 알까기를 하는 겁니다. 네.
1: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에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 있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1: 우리 함께
0: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노래 첫 소절
1: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작하죠.
0: 와 김가영 씨도 노래 잘하는데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네. 결혼식 축가만 1500번 1523번이래나 하여튼 하여튼 그 이상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해도 될까요라는 네. 히트곡이 있는 거지요. 네?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뭐 네? 뭐 그러십니까? 미안해 너 있다 애기야 가자.
1: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세준 씨는 국악방송 FM 음악이 좋은 밤의 진행자예요.
0: 네. 네,
1: 국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네. 네, 국악방송 FM 99.1 메가헤르츠 혹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덩덕쿵 플레이어 앱을 통해서 음악이 좋은 밤을 들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선수 이세준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가수로서 가왕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까고 가겠습니다.
0: 네. 멋져요.
1: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네.
0: 가왕의 꿈은 못 이루었지만 까왕.
1: 네, 까왕도 네. 괜찮죠.
0: 네. 약간 까부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멋진 출사표였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멋있었습니다.
0: 저는 자신감이
1: 네,
0: 중요합니다.
1: 맞아요. 멋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서는 이한철 8단입니다.
0: 이한철 8단 가수 라이터 아니고 싱어송 라이터. 네? 불독맨션 주식회사 등 뭐 여러 밴드의 멤버 유재하가 이제 동상 MBC 대학가 이제 대상
1: 와
0: 말이 쇼 대상이지 네. 1등 아니겠습니까?
1: 네 진짜 대단해요.
0: 그 시작은 정말 이제 화려했고 박수를 받았습니다만 네. 그 후 어땠습니까? 면전에서 이런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시들시들 시래기 줄기처럼 대중의 인기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네.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1: 네.
0: 어느 날 이 노래가 네. 짜잔 세상에 등장합니다. 네? 노래 잘하니까.
1: 괜찮아.

0: 있어. 네.
1: 뜨거운 초도 원래 가수였나요?
0: 그쵸. 모르셨나요? 오늘이 이렇게
1: 너를 다시 보게 될 우리 충청도 그쵸? 사람들은 이 노래를 그런 식으로 안 부르고
0: 어떻게
1: 괜찮아요 잡을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응. 괜찮아요 잡을 거요 뭐 이런 식으로 응.
0: 노래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든 청춘들이 네. 한 번쯤 응원의 노래로 들었을 이 슈퍼스타 네, 바로 이한철 8단이 만든 노래입니다.
1: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렇게 슈퍼스타 노래로 이한철 8단 음악 인생 어. 음악 인생에도 큰 변곡점이 찾아오지요. 네? 바로 2015년 네. 대중음악 작곡가를 위한 국악 아카데미에서 국악 작곡을 배우게 된 겁니다. 네? 국립국악원이 내놓은 이 털콕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 드디어 이한철 8단이 국악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한철 8단은 내 책임이 아예 국악방송 FM의 아침방송 네.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맛살 네. 아 맛살이 아니군요. 네. 제가 지금 주춤해가지고 갑자기 네. 맛살이 햇살 네. 네. 네. 창호해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0: 저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1: 예, 그래요.
0: 네.
1: 자 그러면 네.
0: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1: 네. 네. 손가락 풀기죠.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꽥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가볍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0: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그러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8알씩 네. 국악의 날 DJ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네? 국악방송의 FM DJ 동전 이한철 8단 네. 이세돌 8단
0: 이세준 8단입니다.
1: 네. 이세돌은 바둑의 9단이고 네. 이세준 8단 네. 네. 대국 자 그러면 흑선 네 이세준 8단이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경쾌합니다. 정확한 위치를 그렇죠. 와 경쾌합니다.
0: 와
1: 정탈 맞았을 때 그 타음은
0: 와 처음부터
1: 청아하고 듣기 좋지요.
0: 맞아요. 소리가 너무 예뻤어요.
1: 예 탁 네 찌기 이세준 씨가 톡 아 깨끗한 이렇게 되면은 네? 이한철 8단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 없는데 이제 네. 좋습니다.
0: 네네. 네.
1: 본인도 똑같이 좀 거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더 자세가 좋다 편하다.
0: 아.
1: 네. 실수가. 네, 그렇죠.
0: 아, 처음이니까. 네.
1: 아직 실수합니다.
0: 네, 네 아직 많이 네. 남아 있습니다.
1: 그러나 이제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0: 맞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승자가 가려지는 거죠.
0: 네.
1: 자 그러면. 이세준 8단 두 번째 공격도

0: 성공할 것인지. 네. 첫 수는 너무 멋졌잖아요. 네. 네. 유리 상자 이세준 발단. 어, 네. 또 좋은 거 있죠?
1: 와!
0: 와! 대단한데요.
1: 와.
0: 네? 이세준 8단 초반 좋아요. 네. 이세준 8단 이한철 8단도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0: 네. 그래 물켜 있는 중앙을 향해서 평소 하던 대로. 아, 아 힘이 들어갔어요.
1: 네.
0: 약간 뒷땅이 나왔습니다.
1: 네.
0: 너무 힘이 들어갔어요. 어. 예 돌은 이세준 8단에게 넘어갔는데 저거 애매하잖아요.
1: 네. 공개,
0: 어 그런 식으로 잘못하다가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네. 과연 어 그걸로 어. 봤네요. 그냥 봤습니다. 들어온 거 껄끄럽다.
1: 네.
0: 일단 이걸 처리하겠다. 과연. 네! 네!
1: 너무 껄끄러워요.
0: 이세준 8단 이거 와. 웬일입니까? 끝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한철 8단 네?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망신만 당하고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아직 모르죠.
1: 네, 아직 몰라요.
0: 네. 네. 이제 뭐 초반입니다. 초중반.
1: 네. 네.
0: 이번에 성공하면 모르겠다.
1: 왜요?
0: 이번에 성공하면 모르겠다.
1: 왜요? 뭐 하...
0: 네. 키가 아... 죽었어요. 덜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긴장을 일단 예.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0: 아...
1: 이 이한철 8단이 작사 작곡한 슈퍼스타는 사실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학생을 위해 만든 노래예요.
0: 네. 그 친구의 이제 슈퍼스타 노래 덕분에 네.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요.
1: 오.
0: 비록 네. 어, 꿈이었던 야구 선수는 이 접었지만
1: 네.
0: 지금은 어엿한 화장품 회사 CEO
1: 오.
0: 됐다고 합니다. 오,
1: 네.
0: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1: 그러면 뭐 그분 화장품 회사 광고에 저 어떻게 출연 안 될까요?
0: 네?
1: 네?
0: 둘, 셋!
2: 괜찮아, 잘될 거야!
0: 그쵸? 네. 썰렁하네요.
1: 네. 네.
2: 괜찮아, 잘될 거야!
0: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1: 네.
0: 승기를 잡았어요.
1: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0: 예,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1: 네.
0: 봐주다가 또 역전패 당합니다.
1: 네, 맞아요. 네.
0: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1: 네. 네. 와!
0: 까지.
1: 네.
0: 네. 와! 까지.
1: 네.
0: 네. 와! 실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1: 네.
0: 네. 와! 물론 부진이나 아! 알도 하나 희생했습니다만 1타2도 네.
1: 와!
0: 와! 야!
1: 진짜.
0: 배 쓸어버리네요.
1: 네.
0: 네?
3: 오늘 꼭 까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0: 이것이 알까기다.
1: 와.
0: 네? 와. 이세준 8단.
1: 지금까지 막 큰 실수가 없어요.
0: 이세돌 9단.
1: 네.
0: 알까기는 이세준 8단.
1: 혹시 가족이신가요?
0: 와.
1: 아니요.
0: 자, 이럴 수가.
1: 와.
0: 끝내줍니다.
1: 네. 멋있었어요.
0: 예. 오. 오히려 참 이한철 8단 우리
1: 네.
0: 다크호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1: 네.
0: 네. 자, 과연.
1: 오!
0: 와!
1: 오!
0: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나 이한철이야.
1: 네.
0: 어? 나도 한 수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1: 네,
0: 네, 좋았습니다.
1: 네.
0: 네. 이러다 보면.
1: 네.
0: 이 한 번 한 번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0: 네.
1: 네.
0: 자, 이세준.
1: 어? 아,
0: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1: 오.
0: 처음에 실수는 아닌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1: 네. 위험할 뻔했는데.
0: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네. 뭐 이세준 8단 그 자리로 옮겨서
1: 네.
0: 해달라.
1: 맞아요.
0: 그리고 옥신각신 하는데
1: 네.
0: 그 자리에서 이한철 8단을 하네요.
1: 네.
0: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1: 과연.
0: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1: 오.
0: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1: 네.
0: 예.
1: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0: 다소곳한
1: 지킬 것인지.
0: 자세로
1: 오,
0: 예,
1: 그래도
0: 그냥 다소곳하기만
1: 네.
0: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1: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0: 네. 네.
1: 이세준 8단은
0: 네.
1: 결혼식 축가를

0: 경험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네.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문의도 많이 온다고 네, 합니다.
0: 진짜 대단해요.
1: 저는 재혼도 아니고 삼혼 세 번째인데 저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0: 아, 저는 깜짝 놀랐네.
1: 하여튼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었는데 기왕 네.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네.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는. 네?
1: 국악 축가로 녹론하자. 네.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네.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네. 보니까. 네. 와. 그렇습니다. 와. 사석 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0: 맞아요.
1: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철 팔단도 7대는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0: 오.
1: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0: 네.
1: 상대가 야포지 못합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대국 판마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0: 맞아요.
1: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대국은 완전히 달라질
0: 네,
1: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뭐 4대2니까
0: 네.
1: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0: 네.
1: 그냥 시원시원하게 농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네. 그 번을 위해서 예.
0: 딱 깔끔하게.
1: 아.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0: 네, 맞아요,
1: 않습니까?
0: 맞아요.
1: 스타일이.
0: 오.
1: 네.
0: 와,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한철 팔단도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래, 그런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1: 아.
0: 좀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 달렸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0: 네.
1: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아, 네 그걸
0: 뭐
1: 이제 약을 내는 건지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1: 네.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1: 네. 아,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아를.
0: 네. 네.
1: 그러나, 예, 네,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0: 네.
1: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네. 아, 이렇게 하겠다.
1: 아,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오,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도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이건...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0: 이건...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예명인자 시즌 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포선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도를 잡은 이세준 팔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0: 네.
1: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더욱 이한철 팔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0: 오.
1: 네, 비슷해요. 자세는 좀. 예! 그러나 1차전과는 다르게
0: 네.
1: 똑같은 입장입니다.
0: 네. 네. 아, 멋있게 쳤는데
1: 네.
0: 네, 같이 떨어지고 말았네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리를 약간 옮길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 자리만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요! 막상막하네요. 나도. 그런 식은 나도 할 수 있어.
0: 네.
1: 네? 이한철 팔단. 네. 예. 와, 좋습니다.
0: 지금 6알씩 있습니다.
1: 두 대국자 모두 스타일이 네. 기풍이 시원시원한 네. 망설임이 없어요. 거침없는 네. 발각이. 오, 여러분.

0: 그러니까요.
1: 예.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0: 네.
1: 네. 5대 5. 막상 막 그런
0: 네,
1: 얘기예요.
0: 오늘 재밌어요.
1: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0: 네.
1: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요.
0: 네.
1: 아,
0: 조금 아쉬웠어요. 네. 이세준 팔단이요.
1: 네.
0: 결혼 7년 반 만에 동시 통역사인 아내가 오빠 우리 됐대 하면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뭐가 됐다는 걸까요?
1: 아파트 당첨이 됐다? 아닙니다.
0: 네.
1: 밥이 뜸이 다 됐다? 더더욱 아니겠지.
0: 네.
1: 사실은 임신이 됐대 그 얘기였어요. 와 정말 경사지요 이거.
0: 네.
1: 7년 반만. 저도 아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오면 됐다 거실에서 자라. 됐어 밥 차리러 갈 것 같으면 그냥 먹고 와 됐어.
0: 아,
1: 네.
0: 아 그 됐다.
1: 됐다 됐다.
0: 네. 아, 좀 똑같아요.
1: 예.
0: 네 다섯 달씩.
1: 그렇습니다.
0: 저. 아, 계속 이렇게.
1: 예, 뭐 소리를 걸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네. 한두 알 남았을 때 결과를 보겠다.
0: 네.
1: 네.
0: 혹시 최서범님은
1: 네.
0: 국악을 따분하고 막 지루하고 재미없는 음악으로 생각하진 않으시죠?
1: 당연하죠. 여기는 국악 방송입니다. 큰 마취를 하고 왔어요. 김가영 주도원님 물어보면 혹시 그럴까봐.
0: 네.
1: 이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라는 의미에서
0: 네.
1: 국립국악원에서 생활국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0: 네.
1: 매년 생활국악 앨범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1: 네.
0: 그게 이제 생활음악 시리즈인데 시리즈 21집에 이한철 팔단이 작곡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1: 와 이한철 팔단 대단하네요. 네.
0: 제목이 달거리.
1: 어, 그 가사 좀 소개해 주시죠. 네.
0: 이 신구 저 신구 잠자리 내 신구 이
1: 신구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0: 네,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1: 진짜 그 신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이한철 발단 와 저거 음향수
0: 네
1: 오늘의
0: 와
1: 오 저 먼 거리에서
0: 네
1: 멋진 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네. 멋진 수가 나왔던 이한철 발단입니다. 야 역전을 당한
0: 네
1: 네 이수준 발단 1차 준하고는 잠타라 이런 식으로 갔다가 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0: 네.
1: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0: 어.
1: 지금 어.
0: 어?
1: 네.
0: 어머.
1: 네.
0: 어.
1: 지금 어.
0: 어.
1: 네.
0: 어머.
1: 본인 알이 꽤게요. 네. 당황 맞습니다.
0: 말렸어요.
1: 네. 말렸습니다. 이어져 발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0: 네.
1: 승기를 네, 잡았어요. 이럴 때 중앙 정도로. 와. 계속 멋진.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타석 우와. 멋진 수. 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0: 네.
1: 네. 오! 이한철 발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기 영역한 이세준 발단 떨리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0: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1: 예. 우와. 자, 그러나 이세준 발단.
0: 어?
1: 예. 예, 별 희망이 없어서 뒷공문이지요. 할 수 없습니다.
0: 도망가기를 선택했어요.
1: 네.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0: 네.
1: 문양 빠지지만 어쩔 수 없죠.
0: 네.
1: 네,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0: 네.
1: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0: 네.
1: 네. 가진 자의 아! 아, 너무 여유를 부렸나요?
0: 네.
1: 어, 꽤기나 봤는데 그래도 3대 1입니다.
0: 네, 그래도 유리.
1: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뒷공문을 빼겠죠. 그렇죠.
0: 아.
1: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손님 실수 유발하는 거지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공격할
0: 네.
1: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네.
1: 자, 또 한 번 재차 공격을 네. 하나요? 우와, 네, 이거로 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 팔단

0: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네.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네.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네.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초도로운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러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저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기 이제 찍기. 이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서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이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1: 네.
0: 예, 이세준 8단의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1: 아.
0: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계 타법까지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2: 그렇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까기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2: 이야, 너무 잘해가지고.
1: 네.
0: 네. 오. 네. 이세준 8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3: 그 7년 반 만에 얻은 아들이 요즘 많이 커가지고 저한테 자꾸 덤비는데요. 제가 알까기로 한수 가르쳐야겠습니다.
1: 아드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요.
3: 아빠 잘했지?
4: 첫 판 할 때 좀 긴장해가지고.
0: 아, 첫 판이.
4: 예. 네. 어우, 이거 망신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잘 깐 것 같아서 만족하고요. 또 창호이 드린 햇살, 저희 라디오에서 열심히 멘트를 잘 하는 것으로 또, 더 성숙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0: 자, 두 분 수고하셨고,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나요? 저는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명상과 요가의 시간을 떠올리며 잠이 들곤 하는데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때 이튿날, 이런 날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도 잠이 들기 전꼭 행복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무조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어 여러분을 맞아줄 겁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0: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1: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무카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을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다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악의 날 행사가 열려 온 국민이 국악의 가치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국악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냈는데요. 6월 5일 올해 두 번째로 맞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문화인 공감에서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음악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은 이 장악원의 전통을 이어 개원했는데요. 국가음악기관인 장악원에서 이름을 따 탄생한 창작국악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장악원 악사들인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국악집단 장악원 악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전주 한옥마을 거리 공연과 지역 소규모 음악회를 통해 이름을 알리면서 관객들에게 국악의 흥과 멋을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전북 고창에서 관객들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선보인 장악원 악사들의 음악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0: 코앞에서 즐기는 한뼘 국악으로 전통의 흥을 나누고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국악으로 시원하게 풀어낸다. 세상에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 전주의 악사들. 어둠이 내려앉은 밤. 주택가에 있는 지하 연습실에는 밤이 깊도록 음악 소리가 울리는데요. 과연 이 소리의 정체는?
1: 목소리 좀 더 키울까?
2: 네, 아니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될 것 같은데.
2: 들어보면 맞춰보시죠. 네.
1: 아, 이렇게까지.
0: 이들은 전주 출신의 동갑내기들로 전주 한옥마을이나 지역 행사에서 우리 음악의 흥과 멋을 전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입니다.
3: 장학원 악사들이라는 팀은요, 원래 조선시대에 이제 장학원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음악을 좀 확산시키는 데 저희는 기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에 좀 더 모티브를 두고 저희가 이제 조금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으로, 우리 음악으로 좀 더 대중들에게 소통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자 하면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팀원이 둘은 전주고 둘은 서울이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늦게 만나는 경우도 엄청 다반사긴 해요.
0: 내일 전북 고창에서 열리는 공연 연습을 위해 모였는데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드럼 연주자 민철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4: 아, 버스가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서울 와서 여기 왔습니다. 공연 끝나고, 아, 공연이래. 연주 끝나고 지금 합주를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2: 멋지고 좋다!
0: 10년 전 연주팀으로 출발한 장학원 악사들은 공백기와 팀 재구성을 거치며 팀의 색을 더 뚜렷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3: 그때는 기타 둘에 퍼커션 그리고 대금 연주라는 저 해서 이제 네 명으로 연주하는 연주팀이었는데, 근데 이제 팀원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정적 휴식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22년쯤 돼서 이제 연주로는 저희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좀 뭔가 관객들한테 다가갈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22년부터는 노래팀으로 저희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팀원인 채경 씨와 같이 함께 하게 되었고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원 악사들에서 소리와 또 작사를 맡고 있는 임채경입니다.
6: 안녕하세요. 장학원 악사들에서 기타도 치고 이제 뭐 DAW로 트랙 작업도 하는 김태훈입니다.
4: 네, 2025년부터 장학원 악사들의 드럼으로 이제 합류하게 된 드러머 김민철입니다.
0: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창작 국악을 만드는 장학원 악사들. 익숙한 전통 가락에 현대의 이야기와 서양 악기 연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역은 문화, 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양한 국악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게 현실인데요. 이들은 전주에서 국악을 즐길 자리를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3: 지금도 네,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많은 청년들이 다 서울로 떠나요. 근데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팀이 너무 적단 말이죠. 또 그 팀을 또 바라보고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제 후배들도 있을 거고, 조금 지역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동 반경을 여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유명한 대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진출도 해보고 이런 여러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청년으로서 느낀 취업 전쟁, 일상에서 느꼈던 사회적 단절 등 사회 문제도 음악에 녹여내는데요. 마음에 닿는 공감의 국악에 세상에 전하는 위로를 담았습니다.

0: 만약 앞부분에 나올 거면은 좀 더 많이 덜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차라리 킥만 치던지 핸만 치던.
1: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
2: 잠깐만 한 번만.
3: 하나 둘 셋 둘 둘 셋.
4: 내일의 무대를 준비하는 시간. 연습실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관객을 만날 생각에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고창의 한 농장. 봄나들이 나온 관객들을 위한 야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5: 승강 씨 먼저 오셨네.
6: 안녕하세요. 아,
7: 저기 공연장 둘러보셨어요? 오늘 어떨 것 같아요?
6: 네, 좀 일찍 와서 오늘 한 바퀴 둘러봤는데 오늘이 연휴라서 좀 사람이 많을 것 같았는데 좀 없네요. 그래서 관객이 없을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4: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장학원 악사들의 얼굴도 잔뜩 흐려졌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에 물결치는 청보리밭 대신 실내로 공연장이 바뀌었는데요.
8: 지금 약간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오신 분들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또 열심히 같이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9: 어제 늦게까지 연습하시고 네. 나오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10: 전혀 안 피곤합니다. 공연한다는 것은 그 에너지를 얻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이제 힘이 나는 일입니다.
4: 걱정은 되지만 흥겹게 무대를 시작하는 장학원 악사들. 소리에 이끌린 듯 사람들이 하나 둘 공연장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곡 천하태평가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0: 장학원 악사들의 신명나는 노래에 객석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장학원 악사들의 마음에도 행복과 뿌듯함이 무지개처럼 떠올랐습니다.
1: 되게 그래도 마지막에 홍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덜 긴장해.
2: 그래도 처음에 관객이 한 두세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래도 한 30명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중간중간에 힘을 좀 얻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0: 앞으로도 관객과 한뼘 거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음악을 즐기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3: 장학원 악사들은 대중에게 좀 열려있는 팀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싶고 그걸 목표로 좀 삼았고요. 오늘의 우리들에게 좀 위로와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게 사실 저희의 좀 지향하는 방향성이고 또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벌써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제 국악의 날 너무 축하드리고요. 국악이 많이 대중의 곁으로 많이 다가오긴 했지만 조금 더 다가와서 조금 옛날 전통 국악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저도 원합니다. 국악의 날 하면 이제 같이 화이팅 한번 할까요?
4: 2026년
5: 6월 5일
1: 국악의 날 화이팅!
0: 공감과 위로를 담은 창작 국악으로 오늘을 노래하며 한뼘 거리에서 함께 나누는 국악의 온기. 장학원 악사들은 오늘도 국악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6: 네, 올봄 봄나들이 온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 장학원 악사들. 관객들의 미소에서 즐거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집단 장학원 악사들은 전주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고 싶어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단절과 청년 문제, 환경 문제 등 우리 시대의 고민을 음악으로 풀어내며 거리와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웃음을 건네는데요. 전통의 선율 위에 현대의 이야기를 얹어가며 국악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는 장학원 악사들. 이들이 연주하는 즐거운 우리 소리 그리고 공감의 가락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응원합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토요일마다 아주 특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교생이 단원인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는 제천 금성초등학교인데요. 1930년에 문을 열어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제천 금성초등학교. 한때는 전교생이 1,000명에 육박했지만 인구 감소로 지금은 16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를 살리고 있는 건 바로 국악을 향한 아이들의 열정인데요. 2024년에 부임한 최병일 교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국악관현악단. 전교생 16명이 가야금, 해금, 피리 등 악기 하나씩을 배워 지난해 국악관현악단 해찬 소리를 창단했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7: 전국 최초 전교생 국악관현악단이 있는 제천 금성초등학교. 국악 선율로 폐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마을의 희망이 된 아이들. 우리의 소리로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충북 제천에 위치한 금성초등학교.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도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로 향합니다.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한데요.

0: 이 개구쟁이들이 학교에 모인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열리는 특별한 국악 수업 때문인데요. 가야금, 대금, 태평소, 해금, 타악기 등 자신이 선택한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바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단원들입니다.
1: 제가 하고 있는 악기는 대금이고요. 지금 약간 청한 소리가 나가고 마음이 약간 뭔가 맑아진다 그런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
2: 꽹과리는 이렇게 탁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 뒤에를 막고 치면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치다 보니까 여기 사악관 애들 같이 하니까 흥도 나고 막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0: 더위! 그런데 이 작은 학교에 어떻게 국악관현악단이 생겼을까요? 1930년에 개교한 금성초등학교. 한때 전교생이 1,000명이 육박할 정도로 활기찼었는데요. 현재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16명이 전부입니다.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의 변화가 찾아온 건 2년 전 최병일 교장이 부임하면서라는데요.
3: 그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 거기에 들어가서 몇십 년을 같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이수자 선정까지 됐고 2024년도 9월에 금성초등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우리 음악은 한번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악기 하나는 연주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던 중 특성화 교육으로 국악관현악단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최병일 교장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3월 전교생이 모두 단원으로 활동하는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창단 연주회도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행사에도 참여하며 꾸준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3: 창단 연주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국악관현악단 활동도 알리고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부모님들이 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막 너무 적극적이시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학교 입장에서는 힘이 더 나죠. 워낙 여기 아이들이 너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 되면은 본인들 스스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0: 국악 선율로 활기를 되찾은 금성초등학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국악 수업이 열리는데요. 토요일에는 인근 명지초등학교와 청풍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난해 졸업한 졸업생들까지 국악을 배우러 학교를 찾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악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인데요. 매주 서울에서 제천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입니다.
4: 왔다 갔다 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설렙니다, 오는 게. 왜냐면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애기들이 매주 성장이 빠릅니다. 진짜 주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그 대학생들보다도 빠르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진짜 크다고 느낍니다, 저는.
5: 저희가 작년에 제 1회 정기 연주회를 마쳤어요. 저랑 이렇게 단체 사진을 다 같이 찍고 5명 모두가 다 저랑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무 또 뿌듯하고 애들도 좋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0: 오늘은 곧 있을 공연을 위해 합주 연습이 있는 날. 물론 여러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6: 다시. 자, 다시 가봅니다. 자, 다시 가보자.
0: 아이들은 이렇게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갑니다.

0: 하는 첫째 진호, 그리고 타악을 하는 쌍둥이 지호와 가야금을 연주하는 지훈입니다. 집에 와서도 바로 연습에 매진하는 아이들.
1: 지훈이 언니 뭐 배웠어?
2: 언니?
1: 응.
2: 오늘 복습하고 그러고.
1: 아프고 재미없는데 해볼 수 있어?
2: 조금.
0: 아들 셋 엄마는 이런 아이들이 기특하고 신기하기만 한데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이던 아이들의 일상. 하지만 국악을 배우기 시작하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차분히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3: 같은 악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게임 얘기만 하는데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안 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잠깐 되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0: 악기를 가지고 강당으로 모이는 아이들. 무슨 일일까요?
4: 학부모님한테 저기 공연하는 날이에요. 강당에서
5: 부모님들 앞에서 하니까 실수 안 하고 싶고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싶어요.
0: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부모님을 위한 특별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공연에 앞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아이들.
6: 엄마.
0: 부모님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7: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니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1년이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는 아이들. 토요일마다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7: 이걸로 오히려 국악이 났어요.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올해 제2회 국악의 날인데 국악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힘찬 이제 연주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국악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곡, 바로 신명나는 신모듬 삼악장 놀인데요. 국악이 가져다준 이 놀라운 변화. 학교에는 활기를, 아이들에겐 자신감을, 부모님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8: 처음 애들이 음악하는 거는 처음 보고 하는데 이렇게 잘해주는 줄은 몰랐어요. 다들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냥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음악 배우는 자제가 너무 좋았어요.
5: 어버이날이랑 국악날 축하 기념을 해서 좀 좋았어요. 같은 국악인으로서 국악날 생일이니까 좀 자기만의 날이라게 생일같이 느껴지면 좋은 것 같아요.
9: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 음악이니까 우리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국악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악기 한 가지는 또 우리 소리 한 자락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국악으로 마음을 채우고 세상을 깨우는 해찬소리 단원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이 국악 선율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금성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0: 국악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길 응원합니다.
1: 네, 보통 토요일 아침이면 우리 학생들 늦잠 자기 바쁠 텐데 학교에 나와서 연습하는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보는 내내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임기보다 악기가 좋고 학원보다 합주실이 더 즐겁다는 아이들. 최병일 교장은 남사당 놀이 이수자로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매주 토요일 아이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해왔습니다. 악기를 가르쳐주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2030년 개교 100주년 기념 공연을 여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국악을 사랑하는 금성초 국악관현악단 해찬소리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는 6월 5일은 국악의 날입니다.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에 따라 국악의 날이 지정된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국악의 날에도 다양한 행사와 공연들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국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입니다.
1: 네. 일단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어떤 일을 담당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는 전통 무용, 전통 음악 이외에도 뮤지컬, 연극, 발레, 클래식, 그리고 현대무용까지 공연예술 전반을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1: 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또 공연전통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한 어떻게 보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위한 기념일이 그동안 없어서 참 많이 아콉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지난해부터 이제 국악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국악의 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2: 네, 국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악의 날도 법정 기념일로 신설됐습니다. 네. 올해 2회차를 맞는데요. 6월 5일로 지정되기까지 5개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또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 네,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2: 네. 세종실록에 여민락이라는 말이 최초로 기록된 날짜가 6월 5일입니다. 네. 여민락의 뜻은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 네. 올해 국악의 날 슬로건을 보니까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네, 국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악이 우리 일상에 뿌리를 내리고 국악을 통해서 새로운 즐거움과 여유를 발견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네, 국악의 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의 일상에 더욱더 국악이 좀 깊이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특별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해 국악의 날 기념식 또 역시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될 예정이고요.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또 행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2: 네, 우선 덕수궁 대한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전국 각지의 농악보존회 그리고 풍물패 그리고 군악대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으로 국악의 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서는 길놀이나 탈춤 그리고 줄타기 같은 다양한 공연들과 또 체험 행사들이 열릴 계획이고요. 네. 또 국악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국악원 예약당에는 식정 공연에는 길놀이, 판굿 그리고 사자춤 등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인근 국악박물관에는 아리랑 주제

0: 전시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또 6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65분의 국악인들이 상모 돌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도 국악의 날의 가장 또 상징적인 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6월 5일을 기념해 네. 65분이 함께하는 기념식은 저희 국악방송에서 또 생중계가 됩니다. 아, 정말 국악방송도 열일하고 있죠.
0: 그렇죠.
1: 네. 네. 저희 함께 또 이렇게 국악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그야말로 국악 주간이잖아요. 어디서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나요?
0: 네, 먼저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 운영궁, 그리고 남산 팔각정, 서울숲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숲에서는 국악으로 게임 음악을 연주하는 공연이 열리고요. 네. 남산에서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강술래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고궁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경복궁에서는 궁중 무용과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소리의 씨앗 공연이, 그리고 또 운영궁에 에서는 운영궁 풍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1: 사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더라고요. 세종에서도 열리네요.
0: 네, 세종에서는 수목원에서 국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부산에서도 국악 왓데이 공연과 체험 행사가, 또 남원에서도 국악 명상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6월 5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학술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정말 그야말로 국악 주간 동안 국악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관은 국악의 날 외에도 좀 국악 진흥을 위해 계획하시는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0: 네. 최근 저출산으로 국악을 공부하려는 분들, 전공하려는 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악을 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아카데미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름방학 동안 실기뿐만 아니라 명인들과의 대화, 국악기 제작 공방 방문과 문화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청년 국악인들을 대상으로는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과 협업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공연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청년 교육단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전통 공연예술재단과 협력해서는 청년예술단을 저희가 창단했습니다. 전통 무용 분야와 연희 분야가 있고요. 네, 이 청년예술단들은 지역에 상주하면서 작품을 제작하고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네, 시즌제 단원 제도입니다. 네. 이번 국악의 날에도 청년예술단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자, 최근 국악이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통의 영역만이 아닌 정말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악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네, 국악은 우리 문화유산이면서 현대에도 새롭게 연주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살아있는 공연예술입니다. 네, 최근에도 네, 종묘제례악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초청 공연을 활발하게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악 밴드들이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국제적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국악을 잘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국악인들도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음악과 다양한 음악인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게 또 네. 국제적 무대를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그렇게 이렇게 따지자면 무한하게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국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과장님으로서 국악의 날을 맞아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국악의 날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국악을 자주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국악을 자주 접하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국악이 우리 동시대 음악인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일상의 울림이 되는 날까지 국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을

0: 만들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서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회 동안 국악창작곡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이어왔습니다. 서도밴드, 고영렬, 구이임, 오름세 등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한 젊은 아티스트들이 국내외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국악방송은 앞으로도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은 6월 5일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되니까요.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강은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5월 5일) 제2회 국악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악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공연들이 개최됩니다. 국립국악원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명상 체험 공연 관조2 나를 비추어 보다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정악단과 무용단이 참여하는 종묘사직 왕의 재단 백성의 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북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기악단 기획공연 국악으로의 힐링 여유를 열고요. 국립남도국악원에선 저승혼사굿이란 주제로 6월 4일부터 6일까지 2026 굿음악축제가 개최됩니다. 자, 이 공연들 보러 온 가족과 함께 국악원 나들이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문화인공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 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0: So I went to the Venice Biennale last year, and I feel like the Korean Pavilion was so inspiring.
1: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2: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4: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1: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6: 국악의 날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7: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중도 하온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줄기가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문경으로 놀러오세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서도 민요는 사실 이북 지방의 민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와 이북은 닿을 수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가사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닿을 수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서도민요만의 특유의 떠는 소리가 전 너무 좋거든요. 서도민요가 이제 깊게 떠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냥 장산곤 마루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서도민요는 장산곤 마루에 하고 좀 더 이렇게 깊게 하는 느낌이 전 또 좋아서 뭔가 좀 더 울리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아까는 이제 서도민요 식임새를 많이 넣어서 자우림 씨가 그냥 바람에 날려 꽃이 하셨으면 저는 바람에 날려 꽃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국악색을 많이 입혀서 부르고 있어요.
1: 드넓은 여름 바다 소리에 술렁술렁 파도 치면 저 높이 다 돌려 힘차게 노져
2: 이 곡을 작업할 당시에는 굉장히 레게풍의 노래와 또 레트로락이 굉장히 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분들이 쉽고 또 익숙하게 들으시길 바래서 그렇게 편곡하게 되었고 놀량은 이제 놀자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1: 그래서 바보라 놀려도 너와 나 함께라면
2: 전통 민요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지만 저 같은 이렇게 퓨전 국악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곡들이 그래서 좀 더 나옴으로써 대중분들과 국악이 좀 더 가까워지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가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0: 오늘 제가 수원 와서 홍보 뮤직비디오를 찍으려고 이렇게 꽃단장 중이에요. 정조와 성덕임의 뭔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뭔가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잘 담은 곡이고요. 성덕임의 모습이 마음이 되어서 나라의 안녕을 잘 보살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화성을 걸으면서 정조의 초상화를 보면서 하니까 좀 더 울컥하고 감정이 더 격해지고 되게 눈물 날 뻔했었거든요.

잠깐 동안 코로나가 활짝 잠잠해졌을 때 이제 모계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른 일상이 돼서 많은 대중분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연을 하고 싶고 많은 분들께 저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국악의 날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잘 할 수 있겠죠?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그 말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는 곳, 동해. 드디어 제가 여기 속초로 왔습니다. 와, 끝없는 바다, 그리고 자유로운 바람. 파도 소리가 합창이 돼서 소리가 되는 곳, 이곳은 속초 해수욕장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동경의 고장인 속초, 오늘의 여행지인데요. 과연 무엇을 만나고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설렘과 기대 안고 속초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넓어질 수 없는 바다, 수많은 청춘들을 설레게 했던 동해. 아무 생각 없이 언제든지 떠나와도 좋은 바로 그곳 속초입니다.

0: 지난 1976년 개장한 속초 해수욕장.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데요. 아직 이른 계절이지만 찾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의 명물 대관람차인데요.
1: 우와.
0: 겁도 없이 타보았답니다.
1: 예. 우와.
0: 그 높이가 무려 아파트 22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저 괜찮겠죠? 네,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았습니다.
1: 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이 드넓은 바다와 제 앞에는 도심과 또 그 뒤에는 기세등등한 설악산까지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풍광이 저한테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0: 아름다운 풍광을 품은 항구도시 속초. 그리고 그 앞바다. 당연히 사람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주역, 동해를 누비는 어부입니다. 새벽 조업을 나갔던 어선 한 척이 들어오는데요. 어떤 녀석들을 건져왔을까요? 깜짝 놀랄 정도의 수확은 아닌 듯 보이는데요. 이건 대구인가요? 그리고 가재미고요?
2: 이런 걸 이제 홍가재미라 그래요, 홍가재미. 홍가재미라 그러고 용가재미라 그러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바다의 수심 같은 데서 가와라 그러면 이거는 바다 수심 깊은 데서 가와라 생각하시면 돼. 예, 굉장히 육질이 쫄깃쫄깃하고 해 떠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고기고 속초에서는 고급고기라 그래갖고 제사상에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 이게.
3: 여기서는 이제 이 대구 이런 건데 이건 요새 대구탕으로도 유명하죠 속초에서는. 이거는 이제 탕거리 지리탕. 지리탕으로는 속초에서는 가장 해장으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요새 이제 핫한 고기.
0: 이장복 선장님은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잡은 생선들 이렇게 직접 손질해서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4: 이렇게 문지른다.
2: 가재미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한 마리 500원씩 했거든요. 지금은 한 마리에 한 4,000원 꼴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양이 없고 또 뭐 그만큼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전에는 이거 너무 많이 걸려갖고 처치를 못했었어. 그냥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속초가 그전에는 가재미 식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식혜로 유명하고 그때 당시는 가재미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식혜로 이제 막 그런 음식을 많이 만드는데 이제는 이 그물 가재미 갖고 식혜도 못 만들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0: 지금은 베테랑 어부가 된 이창복 선장님. 그를 바다로 이끈 것은 운명이었을까요?
2: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나와갖고 이제 함경도 심포분이신데 여기 이제 바닷가 마을이에요. 이제 여기 나오셔갖고 뭐 뚜렷하게 피난 나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배 사업을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노조는 뗏마라 뗏마라기래 목선 그거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에 아버지가 가장이었는데 가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계가 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전부 다 어려울 때니까 어릴 때 막 굉장히 어려울 때니까 이제 집에 내가 본 것도 또 배고 나도 뭐 배 타기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경양식집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어요. 해보다가 이제 결국 이제 뭐 좋은 게 그거고 또 만만한 게 또 배처럼 보여갖고 탔는데 만만하진 않더라고.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고생을 했던데 하여튼 집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제 배에 며칠만 뭐 말 그대로 옛날에 아 1년만 타고 이제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런 게 이제 벌써 40년 가까이 다 됐으니까.
0: 그렇게 시작된 어부의 삶. 이 작은 배 한 척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물코처럼 얽히고 설킨 인생살이 하나하나 풀고 한 곱이 한 곱이 넘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장님 곁에 서 계신 이분 평생을 함께 해 오셨다는데요. 누구실까요?
2: 같이 있은 지 벌써 거의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4: 우리가 부부같이 보여요?
2: 네?
4: 부부같이 보여요? 네? 아니 물어보려고 부부같이 보여요.
2: 보통 사람들이 다 보면 부부라 그래.
0: 네, 두 분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입니다. 이창복 선장님의 누나입니다. 동생이 잡고 누나가 굽는 가자미입니다.
4: 그래, 노래하고 꺼져야지 맛있지. 이게 생물이어가지고 잘 부서지거든.
5: 그럼 몇 마리죠?
0: 누나가 가자미를 굽는 사이 선장님이 비장의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4: 써도 되나?
2: 이쪽으로 오세요.
4: 저쪽으로 가보세요.
2: 이 물가재미가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0: 먼저 물가자미 몇 마리를 잘 손질합니다. 횟감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2: 이렇게 골뱅이 이렇게 올려주면 이게 아침에 이제 그물에 올라오는 소라예요. 또 요런
0: 네, 물회 그 유명한 물회였습니다.
2: 그 전에 어민들이 이렇게 보면 좀 술을 대부분이 많이 드셨었어. 많이 드셔갖고 항상 바다가 속이 막 좀 그거 좀 쓰리고 막 좀 속풀이 할 게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아 생선 살아있는 생선이나 이렇게 싱싱한 생선 가지고 초장을 풀어서 그거 한번 마셔보자. 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가. 그래갖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어민들한테 대중화돼갖고 이게 물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니까 맛있다라고 그렇게 되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물에 갖고 오늘날 속초가 이제 물에 유명한 지방 도시가 된 거죠.
0: 새콤하고 칼칼하고 무엇보다 시원한 물회 이것이 속초 물회입니다. 맛을 안 볼 수가 없지요. 근데 벌써 많은 분들이 저보다 앞섰더라고요.
6: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드셨어요?
7: 너무 맛있어요.
6: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물회가 그 정도예요?
7: 네.
8: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6: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8: 반갑습니다. 아, 예. 이제 모든 행동이 왔다, 이거.
6: 예, 예. 언니 이리 오세요. 형부 아, 너무... 이러고. 자. 가자미.
9: 가자미.
6: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에요? 아, 아니, 방금 나가신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지금.
8: 아,
6: 그래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 지금 바쁘신 시간인데. 예, 예, 예, 예. 네. 와. 직접 잡은 생선으로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 지금 서울에서 오신 가족분들을 만나 뵀는데 가자미 물회가 너무 맛있다고 엄지척을 하고 가셨네요. 어떤 일단은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겠죠. 속초가 내어준 음식 가운데 아직 제가 물회는 안 먹어봤는데 그 물회가 어떤 맛일지 한번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0: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가자미 식혜고요. 물회입니다.
6: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부터 먹어야 돼? 뭐부터 먹어야 돼?
5: 일단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요 부분이 탄 게 아니라 이 부추리 부분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다 드셔도 돼요. 예.
6: 지금 이게 딱 드는데 오,
5: 뼈는 이렇게 바르시고.
6: 예. 어머.
5: 우리 젊은 시절 때 엄청나게 팬이었던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6: 저 그 어떤 칭찬도 안 들려요. 너무 맛있는데요.
5: 그래요?
6: 살이 부드럽고 단데 튀기는 이 솜씨도.
5: 네, 이게 튀기는 게 기술이에요.
6: 그러니까요. 네,
5: 이게 튀기는 게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6: 우와, 너무 맛있다. 가자미 자체도 맛있는데 튀기는 게 신의 한 수네요. 이게 그 유명한 가자미 물회잖아요.
5: 네. 네, 이거는 보면? 골뱅이 추가돼갖고 시킨 거여갖고.
6: 골뱅이도 같이?
5: 예, 예, 예. 아침에 담은 골뱅이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맛있어요.
6: 이거 수저로 먹어야 맞는 거죠?
5: 아, 예. 근데 숟가락이랑 같이.
6: 수저로 먹기에는 뭐가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젓가락질을 해야 되나?
5: 네,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6: 이게 골뱅이에요?
5: 네.
6: 먹어볼게요. 와,
5: 이거 좋아하시면 꿀이... 좋아하세요? 네?
6: 맛있어요.
5: 아, 그래요? 다행이네.
6: 와, 눈이 번쩍 뜨네. 제가요, 나름 전국에 있는 물회를 다 맛보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5: 아, 그래요? 아.
6: 물회의 생명은 충실함이죠. 이 선도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보통 남쪽에서는 된장 소스를
5: 아,
6: 많이 하는데, 예. 여기는 비법이니까 안 알려주시겠죠?
5: 우리는 그렇게 큰 비법은 없어요. 그냥 바다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해먹는 게 물회거든요. 뭐 해먹을 뭐 비법 따지 그런 건 없어요.
6: 어떻게 근데 그 어구가 음식까지 이렇게 잘하죠?
5: 저는 이제 남들 저는 이제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그전에는 오징어 배를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타다 타고 나가서 조업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밥해 주는 사람이 있대. 그걸 이제 하장이라 그래요.
6: 아.
5: 그래 거기서 이제 사람들 밥 해드리고 특히 이런 물회든지 뭐 조림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먹겠죠 사람들.
6: 네. 네.
5: 그래 그런 데서 이제 뭐 조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6: 진짜로.
5: 나름대로 이거 한번 식당을 한번 차려봤는데. 뭐 그런 데를 먹히더라고.
6: 속초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거가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이유가 가족의 평안함, 행복함 그런 분들이 하는 음식 안에 이 맛이 깃들어 있는 거를 오늘 만났습니다. 속초에 별미가 하나 더 늘었네요. 속초에 오셔서 시원한 물에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이왕이면 행복한 사람이 만드는 음식을 한번 만나보시죠. 최고입니다.
0: 속초의 바다, 바다의 속초. 그런데 속초의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있는 거 아셨을까요? 네, 청초호인데요.
7: 투명하다. 물이 엄청 맑아요.
0: 원래는 바다였는데 밀려온 모래가 자연스레 둑을 이루어 이렇게 호수가 됐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석호입니다.
6: 여기서 끝나고는 세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가볼까요? 건식 황토길입니다.
0: 청초호 둘레길에서 요즘 유행하는 맨발 걷기를 해봅니다.
6: 아, 촉촉하니까 좋네. 요 가운데가. 약간 건식은 지구랑 내가 붙어 있다? 신발하고 절연했던 지구를 만난 것 같아요. 느낌이 신발만 벗었는데도 되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0: 발바닥 촉감, 살짝 따끔하면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6: 이렇게 하면
0: 황토 알갱이 밭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6: 우와, 이게 볼이 움직이니까 한없이 바닥까지 내려가요. 우와, 갯벌에 있는 것 같은 건데 아프면서 시원하고 약간. 어머나. 아 이거 좋아라. 우와.
0: 깨끗한 호수. 부드러운 바람. 속초의 시간은 여유로웠습니다. 꽃향기 또한 향긋하기 그저 없었고요.

살 찌남 개를 물어다 놓고 이는다 담숲 빠져 먹듯 못하고 으르르르르르르

0: 왜냐하면 이 청초의 전설이 청룡하고 황룡이 몰래 만나서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랑가를 불러봤습니다.
1: 참 푸르고 푸르죠. 설악산 자락에 안긴 어느 마을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고색창연했습니다.
0: 살랑살랑 바람도 맛있고요. 새소리도 예쁩니다. 와, 이 아름다운 돌담길이 끝이 없습니다. 이 돌담 끝자락에는요, 저 멀리 아주 기세등등한 설악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가 상도문 마을이라고 합니다.
2: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꽃이 이렇게 바닥에 꽃 좀 보세요. 세상에. 우와.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아, 너무 예뻐요. 아, 세상에. 아니, 이거 선생님 공간이세요? 세상에. 이거 다, 이거 염색하신 거잖아요. 예. 감?
3: 예, 감물로 지금
2: 맞죠, 감물.
3: 예, 예.
2: 아, 아, 세상에.
3: 이스카프나도 이렇게.
2: 그러니,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입고 계신 것도. 세상에.

0: 네, 이곳은 천연 염색을 하는 곳인데요. 천연 염색이 좋고 아름답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문양 하나하나까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1: 우와, 저희 또 초래한 사람들은 한복 천 이런 그러니까.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쁘게
2: 천연 염색.

0: 사막에서 나는 선인장 벌레로.
1: 너무 예뻐요, 예, 근데. 예, 예. 사막에서 얻는 재료래서 지금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고가예요.
0: 굉장히 양이 많아요.
2: 천연 염색하면 보통 식물성 재료잖아요. 그런데 벌레, 그것도 사막의 선인장 벌레가 염색 재료가 된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자체의 색이 그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있잖아요. 친밀감이 가요. 예, 색 자체가. 그리고 신기해요. 변하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처음에는 거의 흰색인데 염색물 묻혀놓으면 햇볕에서 저렇게 발색이 되잖아요. 색이 이렇게. 색이 신비롭죠. 야, 색이 너무 예쁘죠.
2: 이 색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자연의 마법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1: 근데 이게 물속에서 나오면은 연두색 같은 빛이 나와요. 꺼낼게요. 이렇게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인데 이제 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우리 청바지 보통 입는 거는 인디고. 그래갖고 인디고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청바지는 인디고고, 중국에서 나는 건 청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쪽을 키워가지고 니람을 만들어요. 니람이라는 건 죽 상태거든요. 그거를, 항아리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면 한 1년의 과정이 거쳐야 돼요.
2: 그냥 염료에 담궜다가 말리면 끝나는 것이 천연 염색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1: 색이 이제 점점 바뀔 거고요.
3: 한번 흰색 옷에 아주 포인트로 잘. 어머머머나. 어머나.
1: 이거 저 엄청 많이 나가요.
3: 이거를. 네.
1: 예쁘죠.
3: 우와, 요 흰색으로 이렇게 더 받쳐볼게. 어때요? 괜찮죠? 오, 근데 목이 시원해요.
1: 그죠?
3: 왜? 네.
2: 저도 천연 염색을 해봤는데요. 흰 천을 염료에 여러 번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며 정성스레 물들여 갔습니다.
3: 봐요.
2: 드디어 완성했는데요.
3: 야, 더 진해졌다. 권색 계통이 됐어, 이제.
0: 요거랑 같이 한번 더 씻으세요.
3: 이건 이렇게 넣어놔야 돼요?
0: 아니, 요렇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2: 이제는 자연의 시간, 바람에 맡겨둡니다.
3: 와, 예뻐, 선생님. 정말 예뻐요. 선생님 지휘하에 그냥 했더니 속초 바다를 만들었어요. 제가 상도문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만든 빛깔입니다. 그리고 문양인데 저한테는 이걸 작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상도문이 만든 속초의 빛과 공기가 만든 작품입니다.
2: 사람의 정성과 자연의 숨결로 완성된 천연 염색.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빛깔과 깊은 색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는 색처럼 우리의 삶도 천연 염색을 닮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겨운 돌담 사이 발길을 더 옮겨봅니다. 높지 않은 담과 고즈넉한 기와 겹 벚꽃 꽃잎 아늑하고도 따뜻했습니다.
3: 현대와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돌담 사이사이 좀 보세요. 예. 이 아래 돌이 형님들. 여기로 갈수록 점점 이 빛깔이 다르죠? 이제 보수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네요.

0: 이 기와 내려오는 모습이 되게 독특하다.
1: 눈길을 끄는 독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0: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게 정면에 네 칸, 측면에 두 칸의 기역자 모양을 가진 이게 바로 한경도형 겹집이래요.
1: 구한 말, 유학자 오윤환 선생의 생가인데요. 이 집은 2007년 원형 그대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옛 선비의 퇴마루에 앉아 봅니다. 단아하고 형형했던 선비를 닮은 집에서 저만의 시간을 만나봤습니다. 상도문 돌담 마을, 어떤 분들이 살고 있을까요?
0: 농업인 건강관리실입니다. 이름하여 이 마을 분들이 여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와. 아, 여기 마을 회관처럼 이렇게 다들 모여서
2: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
0: 그렇죠. 예, 아이고 시원하고 겁나
2: 네.
0: 좋네요.
2: 거기.
0: 이야, 냉장고가 두 개나
2: 좋긴 해, 뭐가 좋아요, 시골집.
0: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예, 안마기도 있고.
1: 제가 운이 좋았을까요? 때마침 마을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2: 젓가락.
0: 나무.
1: 저도 서툰 손길을 보탰습니다. 도토리 묵인데요. 양이 많아서 조심조심 꽤 애를 먹었습니다.
0: 아이고, 하나 더.
2: 밑에 거를 올리고, 그렇지.
1: 시키는 대로 묵을 무쳐도 봤고요.
0: 사구지.
1: 솜씨는 서툴렀지만, 나름 정성은 다했습니다.
0: 상도문 도토리묵 계량했습니다.
3: 맛있게 드세요.
0: 예, 제가 마치 제가 묻힌 것 마냥. 예.
3: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이 작품은 모두 다 어머님들의 작품이고 저는 들고만 왔습니다. 뽀야지.
4: 아유, 감사합니다.
0: 너무 애쓰셨어요. 자, 우리
5: 술잘 먹는 거 안다요.
0: 상도문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2: 유하여.
0: 위하여. 어머니 그냥 쭉 드셔보라.
4: 이거 너무 많아.
0: 괜찮아. 쭉 잡숴보라.
1: 도토리묵과 막걸리의 조합. 이맛 다들 아시죠?
0: 우리 상도문 마을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뭐가 제일 좋은가?
6: 문제는 대문이 없어요.
0: 그러니까 대문이 없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2: 문 열어놓고 사는 마을.
6: 독이 없어요.
0: 그러니까.
2: 그리고 저희 마을은 처음에 저 있을 때한 100호 됐는데 지금 200호가 넘었는데 예, 어디서 타동해서 들어와도 여기서 다 살지 다시 못 살고 나간 사람은 없거든요.
0: 내 노래가 절로 나오네. 너 노래하고 있다. 할까요?
2: 네.
0: 아리아리랑 들리들리랑 아라리가 나만 하면 재미없어. 같이 시작.

0: 최고 최고.
1: 지금은 교통과 관광과 어업의 중심이 된 동해안의 대표 도시 속초. 그 역사는 어떨까요?

0: 조 시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속초와 속초 사람들의 지난 시간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937년 개항한 속초. 어업의 중심 항구로 꾸준히 발달해 왔는데요. 한때 오징어는 속초의 번성을 상징했죠.
1: 여기는 손꽁치어업이라고 써놨는데요. 보통 생선어가 그물로 잡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으로 꽁치를 잡으면 살아있는 걸 잡으니까 훨씬 더 싱싱하고 더 비싸거든요. 어떻게 잡냐면 꽁치는 1년 내내 속초 앞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먼바다에 있다가 봄이 되면 산란철이 되면 연안으로 와요. 근데 속초 어민들은 저걸 어떻게 손으로 꽁치를 잡냐면 꽁치는 이제 풀이 바다 풀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전마선이라는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이형에다가 풀을 섞어서 이렇게 이형을 해가지고 뜨면 그게 뜨잖아요. 그 밑에 얘네들이 풀인 줄 알고 서서 다 이렇게 알을 낳을 확률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그때 어부가 손으로 열 손가락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오징어를 꽁치를 다 잡았어요.
0: 속초 시립박물관 안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실향민 문화촌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하고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1: 여기에 이제 황해돋집, 황경돋집,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 쌍채 이렇게 다섯 채 한옥이 있는데 전 세계 우리나라 여권이면 다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집들을 우리 남한 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또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은 고향 집이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섯 채를 지어가지고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0: 단순히 집의 외관만 재현한 것이 아니랍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살았던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정착했던 속초. 피난민들이 실제로 살았던 집 구조와 생활 모습도 재현해 두고 있는데요. 그 시절에 애환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우리 아버지가 저 황해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해도서 왔는데 황해도서 이제 와가지고 피난 내려오는데 낮에는 시체 옆에서 숨어서 자고 그 죽은 척하고 자고 또 저 낮에는 저 남쪽으로 나무는 남쪽으로 보고 가지가 뻗어 있다 하더라고. 또 남쪽만 쳐다보고 저 피난을 왔다 하더라고. 경상도까지 그래 피난을 와가지고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참 슬픈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또 전쟁터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다 듣고 정말 이런 냄비 쓰고 이런 양푼이 쓰고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지.
0: 전쟁의 광풍에 떠밀려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들은 악착같이 버텼고 억척스럽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이 오늘의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속초를 만들었겠지요. 이제 속초의 명물과 명소를 찾아가는데요.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3: 아, 이 갯배는 무동역으로 가는 거 맞아요. 6.25 동란으로 폐선이 됐었다가 수복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됐다고. 자, 저 건너가 아바이 마을입니다. 실향민 마을이라고 하는데 실향 1번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6.25 전쟁 때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는 아바이 마을을 한번 갯배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갯배라고 불리는 명물이 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배도 아닌 것이, 뗏목도 아닌 것이 이렇게 바다를 건넙니다.
3: 아, 귀여워.
0: 그런데 이렇게 승객들이 직접 줄을 당겨 배를 움직인답니다. 저도 줄을 당겨봤는데

0: 여러 시 당겨서 그런지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1: 앞을 보고.
2: 죄송해요. 허리 안 펴서.
0: 속초 중앙시장 쪽에서 약 50m의 바다를 건너면 아바이 마을에 닿는데요.
2: 세상에, 이거 봐.
0: 아바이는 함경도 말로 나이 많은 남자나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하죠.
2: 여기가 아바이 마을. 네, 아바이 마을이 6.25 때 함경도에서 많이 내려오셔서 정착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 식당들도 함경도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0: 속초 아바이 마을. 마치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작품들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2: 와, 간판에서부터 함경도의 냄새가 물씬 납니다. 여기가 아바이 마을인데요. 오늘 그 가운데 속초에 오면 꼭 먹어봐야 될 것이 아바이 순대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아바이 마을을 찾아와 봤습니다. 함경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발걸음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3: 반갑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 영화에서.
2: 아, 네. 그러셨어요?
3: 네, 봤죠.
2: 아니지. 어머님이세요?
3: 네, 제 엄마.
2: 그리고 따님이시고. 네. 아, 함경도에서 내려오셨다고. 네,
3: 함경남도 심포.
2: 심포에서 네. 실제로. 네, 그러면 실제로. 남쪽에 오셔서 가족을 다 만드신 건가요?
3: 그렇죠. 아, 네. 어떻게 엄마는 21살의 아가씨로 이제 중공군들이 이제 처녀들 붙잡아 간다 그래갖고 잠깐 갔다 오라 그래갖고
2: 피해느라고.
3: 네, 외삼촌 따라 나왔다가 더 이상 못 가신 거죠.
2: 아이고.
0: 그렇습니다. 잠시만 다녀오면 될 줄 알았던 피난길.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갈 줄 몰랐죠. 앳된 처녀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긴 귀한 손맛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고향 음식 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바이 순대라고 하는 그 음식, 함경도식 순대입니다.
3: 일반 순대는 이제 당면만 들어가거든요. 서울 순대라 그래갖고, 그리고 창도 또 소창이고. 근데 아바이 순대 같은 경우에 대창에다가 뭐 잡쌀, 당면, 야채 뭐 이렇게 등등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순대하고 맛은 전혀 틀리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딱히 여기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직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와도 이제 인정도 안 해주고, 북한에서 왔다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니까 평상시에 뭐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순대. 예전에는 돼지가 이제 많이 이제 가정집에서 선호했던 것 같아요. 소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도 엄마가 이제 돼지 잡아갖고 막 이렇게 수육처럼도 해주고 이렇게 순대도 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계속 이걸로 이어서 하신 거죠.
0: 막막했던 피난 시절 아바이 마을에 터를 잡은 함경도 사람들은 고향 음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모진 세월을 억척스럽게 버텨냈습니다. 아바이 순대와 함께 명맥을 이어온 또 하나의 함경도 음식이 있는데요. 주 재료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 갖가지 채소들과 잘 섞어줍니다. 이 재료를 다시 오징어 몸통 안에 넣는데요. 만드는

0: 방식은 일반 순대와 같습니다. 오징어 안에 오징어를 넣는 음식. 이것이 그 유명한 아바이 마을의 오징어 순대입니다.
1: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음식을 많이 이제 강조하시긴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웰빙이 소화되고 해도 그래도 옛날 이제 해 먹던 거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라고 해갖고 뭐 재료 같은 것도 이제 특별하게 뭐 더 좋은 거 있다 해도 그냥 맛이 또 틀려지니까 옛날 그냥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지킬 것은 지키며 이어온 오징어 순대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2: 여기
0: 드디어 그 순간입니다.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3: 자, 이게 아바이고 이게 네, 오징어 순대고
1: 이거는 함흥냉면에 올라가는 명태 무침이에요.
3: 명태. 네. 이게 어머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1: 네, 그대로죠. 예, 예.
3: 한번 일단
1: 한번 드셔보세요.
3: 뭐부터 먹을까요?
1: 이제 일반 순대는 소금을 찍어서 드시는데 아바이 순대는 요 깻잎 한 장하고.
3: 오, 네. 그래요?
1: 네. 그렇게 드시면.
3: 아, 원래 이게 함경도 이렇게 먹어요?
1: 네, 저희 엄마가 어릴 때 네. 요 이제 아바이 하나하고 요 명태.
3: 그러니까 이렇게 네. 어렸을 때 이렇게 드셨어요?
1: 네.
3: 오.
1: 일반 순대하고는 맛이 좀 틀릴 거예요.
3: 그 당시에 주먹밥?
1: 네, 그런 식이죠. 네.
3: 배가 부르겠어요.
1: 네, 식사 대용으로 이제 드셨던 거니까.
3: 네. 맛있어요.
1: 맛있죠. 오징어 순대도 맛있어요.
3: 먹어볼게요.
1: 네. 좀 뜨거울 거예요.
3: 오징어 몸통 안에다가 네. 그 당시에 오징어가 정말 많았잖아요.
1: 그렇죠.
3: 강원도
1: 그렇지.
3: 쪽에.
1: 네. 특히 속초는 또 오징어가 많았어요.
3: 그러니까.
1: 예전에.
3: 네.
1: 아, 가위 있어요. 이거 같이 해갖고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것도 오. 올려서.
3: 이건 네. 또 다른 면이에요.
1: 네, 틀려요. 맛이
3: 있어요. 아니, 근데 고향을 이북에 두고 계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와서 고향의 맛을 네.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1: 아까도 낮에 오셨던 분이 이제 함경남도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2세대 된 것 같더라고. 오셔가지고 아까 가자미 쉽게 드시고 사가지고 가시고.
3: 그러실 것 같아요.
1: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3: 어머니가 담가준 김치 맛을 친정 네. 엄마 생각하면서 그렇죠. 항상 딸들은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어머님이 얼마나 그 음식에 그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먹어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져요.
1: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이렇게 저희 보고는 뭐 고향이 어디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어도 이제 항상 못 가고 하니까.
3: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고 나니까 가족이 헤어져서 어조시 살아 계시는데 불과 그렇지.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계시는데도 평생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 그리움은 너무 사무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기에 그 마음을 알고 그 음식을 끊어지지 않게 많은 이들이 그리움으로 찾아올 수 있게 아바이 마을에서 네. 준비하는 따님의 마음까지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아바이 마을에서 만난 실향민 음식.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유산이었습니다. 그립고도 간절한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 육지를 향한 갈망일까요? 끝내 닿지 못할 그리움의 몸짓일까요? 동해가 품은 시간, 그 모든 것을 지켜봤을 어느 정자를 찾았습니다. 풍광보다 소리가 먼저 다가오는 곳. 파도 소리가 마치 거문고 소리처럼 들린다는 연금대입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거문고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데요. 언젠가는 이 바다의 가락에 맞춰 소리 한 자락 해봐야겠습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파도의 합창과 바닷소리, 감탄에서 감동으로 이어지는 속초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품은 속초, 바다보다 더 넓어질 저를 기대하면서 속초 여행의 아름답고 충만했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간데 없는 바다를 품은 속초. 그만큼 넓고 속 깊은 이웃들을 만나봤습니다. 속초분들의 이 넉넉한 미소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 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놀아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준도 하온 신나.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1: 자, 본격으로 놀러오세요.

0: 이럴 땐 어디에?
1: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네, 대전국악방송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함께합니다. 케이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음악.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문화가 있는 오전 이 무대에서는요. 우리 음악이 가진 다채로운 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청량한

쉼표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럼 이제 무대를 열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바해는 가야금 연주자 이슬기를 비롯해서 해금의 성연영, 타악의 권효창, 그리고 훈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시는 송경근 연주자까지 여러분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치유를 연결해오는 아주 특별한 작업을 이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곡은 이 계절과도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봄소리라는 작품이고요. 이 곡은 장애인 사물놀이팀 땀띠의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봄을 맞이하는 상쾌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하바해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새싹이 움트는 소리, 또 생동감하는 이 계절의 숨결을 다양한 소리로 여러분께서도 직접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첫 무대입니다. 봄소리,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바헤의 첫 무대 봄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봄소리라는 제목처럼 봄이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셨죠? 네,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더인 우리 이슬기 씨와 또 반갑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콜라주 앙상블 하바의 대표 이슬기입니다.
0: 네, 또 이렇게 우리 대전 관객 여러분과 인사를 나눠주셨습니다. 예술 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 이 하바해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인데요.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뜻인지 또 어떤 목표로 만들어진 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하바해란 하늘, 바람, 햇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바람, 햇살 한 모금을 바라볼 겨를도 없이 그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런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를 전하기 위해 결성된 그런 팀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움직임이 제한된, 움직일 수 없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콘서트를 열어드리기 위해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0: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죠? 하늘, 바람, 햇살의 준말로 하바해라는 팀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이슬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함께할 음악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눈누난나라는 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제 바로 옆에 계시는 타악 연주자 권효창 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2: 네, 다음에 들려드릴 눈누난나라는 곡은요, 여기 옆에 계신 이슬기 대표님께서 만드신 곡인데요. 네, 이슬기 대표님, 이렇게 가야금 연주자이기도 하고, 또 싱어송라이터이시기도 하고, 또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이슬기 대표님의 육아 과정에서 영감을 받으셔서 만든 곡이 이 눈누난나라는 곡입니다.
0: 네.
2: 이 이슬기 대표님의 둘째, 네, 건이가 누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눈누난나, 눈누난나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언젠가 입이 딱 트여서 누나 하고 이렇게 부르게 될
0: 네.
2: 어떤 그 순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에 특별히 눈누난나라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관객분들하고 같이 박수를 칠 거예요. 응원의 박수를.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음악의 어떤 리듬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이 눈누난나라는 음악을 함께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곡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럼 예술치유그룹 콜라주 앙상블 하바해의 연주로 눈누난나 바로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죠.

열심히 박수를 함께 쳐주셔서 네, 동생이 누나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멤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저 오른쪽에 계신 이 말을 참 싫어하시지만 사실이라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저희 팀의 비주얼 담당이자 타악 연주자이신 권유창 씨입니다. 네, 그리고 가야금 연주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이자 두아이의 엄마이자 하바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슬기 씨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해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성연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의 약간 정신적 지주를 맡고 계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저희 모든 일을 잘 해결해 주시고, 훈이라는 이제 이렇게 흙으로 빚은 악기를 연주하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종 악기를 연주하시는 송경근 씨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곡은 작은 걸음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도 이슬기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약간 눈누난나와 같은 선상에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곡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서 지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의 작은 걸음을 늘 응원하는 엄마가 있다라는 가사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이만을 위한 곡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어른이 들어도 약간 나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고 아니면은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응원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은 걸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걸음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는 걸음이 느리고 또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걷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나라의 민요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서도 너영나영이라는 민요가 있는데 제주도의 민요입니다. 이 노래 후렴구를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후렴구를 불러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주세요.

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조금 더 재밌게 부르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 놀고요라는 단어를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놀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놀고요. 네, 잘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전통음악에서 말하는 소리를 밀어 올리고 떨어주고 흘려준다. 전문 용어로는 추성과 유성과 퇴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임새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흉내내 보시면은 조금 더 국악적인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상사랑이로구나라는 구간에서 상사랑이라고 하면은 진실된 사랑, 참된 사랑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깊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사랑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사랑. 자, 그럼 이 노래를 우리가 한 번만 딱 연습을 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고 계신 거죠? 네, 이제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 노래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러볼 거예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노래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우리나라 민요를 또 조금 색다른 리듬으로 바꾸어서 불러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또 굉장히 특별한 순서입니다. 바로 빛나는 시간이라는 코너입니다. 하바이 콘서트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콘서트는 바로 소리 박사님을 모시고 이 소리의 높낮이와 진동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소리의 이치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 이번 강의는 우리 송경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정말 쓰레기를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도 악기를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송소리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학위는 없지만 어린아이들이 송소리 박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어떤 물체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진동, 그 진동이 만들어내는 파장을 귀로 듣는데 그게 바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렵죠?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물체에 운동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물체가 진동을 일으키고 여기서 파장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들리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동도 작아지고 파장도 작아지면서 소리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를 한번 계속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이 떨리고 있어요. 이 떨림을 손으로 잡아주면 파장과 함께 소리가 사라집니다.

네, 에너지를 좋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강한 에너지를 주면은 파장이 여기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귀를 아프게 하고 이 물체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기를 한 번씩 해보신 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을 법한 악기, 바람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파장이 생기는 악기예요. 리코더예요. 여기서 파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에 100을 넣으면 50이 여기로 나가고 50이 지나가는데 50에 지나가는 바람의 방향을 손가락으로 바꿔주면서 멜로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해서 한 바퀴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여기다 바람 에너지를 넣을 거예요. 바람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나올 건데 제가 한번 소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악기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악기 잘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무대를 보시면은 장구를 봐주세요. 장구에 나무로 된 통이 있어요. 그죠? 가야금에도 줄 아래 나무로 된 통이 있고요. 해금도 아래에 작은 통이 있습니다. 저 통이 왜 있냐면요. 에너지를 받아서 소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악기는 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로 바꿔줄 수 있는 통을 찾아야 되는데 찾았습니다. 제 입이에요. 입안의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에서 떼면 소리가 안 나는데 입에 대면 입안에 혀가 있어요. 혀를 앞으로 내밀면은 작은 공간이 되고 혀를 뒤로 조금 빼주면은 넓은 공간이 되면서 소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0: 에너지도 중요하고 소리를 만들어주는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통도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송 박사님과 함께한 빛나는 시간까지 만나봤습니다. 귀도 굉장히 즐거우면서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바해 여러분께서 연주와 노래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짧은 강연까지 다양한 무대를 꾸며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곡을 청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요 연곡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각 지역 대표 민요들을 엮어서 마치 팔도를 여행하듯 펼쳐지는 음악의 여정을 담아봤습니다. 경기 지역의 도라지와 군밤 타령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한우백년, 그리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밀양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까지 각기 다른 지역의 정서와 또 색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에서 또 악기들의 한 음색 한 음색을 귀로 담아 보셨고요. 이 조화가 민요 연곡에서는 또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여러분께서도 집중하면서 귀담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민요의 친근함과 또 생명력을 느껴보게 될 무대입니다. 그럼 하바해의 연주와 노래로 민요 연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0: 신나게 민요를 함께 부르다 보니까 어느덧 네, 오늘 공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하바해의 음악을 듣다 보면 오늘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되게 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이런 느낌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처음부터 좀 우리는 이런 분위기를 추구해야겠다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좀 음악적 추구미가 생긴 건지 궁금하네요.
1: 네, 저희 하바해가 처음 결성될 때는 저희 대표님의 부르심을 다 각자 받은 거예요. 사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대표님이 워낙 따뜻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모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팀 치고는 이 막내와 선생님의 나이 차이가
0: 너무 손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저희 다 모를 뻔했는데요. 네. 예.
1: 그렇지만 너무 배려해 주시고 또 막내이자 비주얼 담당인 권우창 씨도 엄청 저희에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해서 그래서 따뜻한 음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하바해의 정신적 지주이자 또 소리 박사님으로 앞서 빛나는 시간을 정말 화사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송경근 씨께 질문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과도 이미 좀 깊은 인연이 있으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제가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2: 우아한이라는 말이 우리의 아침을 여는 한국 음악의 줄임말이더라고요. 네. 모르셨어요? 네, K브런치 콘서트 우한 네, 기억해 주시고 브런치 콘서트니까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이제 브런치가 쫙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아무튼 식사도 하시고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아한을 모르셨어요. 제가 항상 타이틀을 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예. 브런치는 각자 알아서 맛있게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행의 설렘을 가득 담은 곡. 하바해의 대표이자 가야금도 연주자인 이슬기의 대표곡 해피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우리가 KTX를 타며 종착역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입니다. 오늘 또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또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 공연에서 작은 위로와 또 치유의 감각을 오래도록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브런치 콘서트 우아한 이슬기의 해피니스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영미였고요. 여러분 오늘 끝곡 해피니스도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제 무한 콘서트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콜로 들려드릴 곡은 블러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꽃이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곡이에요. 꽃이 피어나고 만개하고 그 이후에 꽃이 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어떤 전성기, 만개한 시기가 지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은 지금 그 아주 단단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블러썸 들려드리겠습니다.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중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1: 괜찮다.
3: 라이어리 같은 느낌.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할 수 있겠죠?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0: 있습니다.
1: 연극도 하고 여기도 공연도 하니까 나한테는 이제 추억이고. 소중히 간직한 추억
2: 불타는 정열 속에서 주목 한 마리 하면 더 있잖아.
3: 마로니에 공원은 뭔가 상징적인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4: 청춘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누구나 뭐 노래, 연극, 퍼포먼스를 도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베이스의 이시용. 아유, 예의도 발라요. 네. 태금의 최관용.

모두 있는데요. 네, 다음은 건반의 김기사.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소리로 울리고 웃기는 보컬의 박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이 기본 DNA지만 레게, 라틴,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 가져다 붙입니다. 약간의 퓨전 국밥,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소리는 한국적인데 어디서든 먹히는 그런 맛을 낸다고 할 수 있죠. 퓨전 국밥, 어떤 맛일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국악에다가 레게, 라틴, 힙합까지 오늘 맛있게 말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뱃노래인데요. 제가 어기여차 티여차 하면 여러분들이 어기여차 티여차 한번 해볼까요? 어기여차 티여차
1: 어기여차 티여차.
0: 여기는 선장님만 계시나봐요. 다들 너무 잘 지으신데요. 그러면 뱃노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기여차 티여차
1: 어기여차 티여차.

여러분 어떠세요?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저희 번소리꾼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곳! 이곳이 어딜까요? 마음 울적한 낮에는 거리를 걸어도 좋고 또 한편에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젊음의 공간입니다. 예술가들이 꿈을 키우고 도전해온 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데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중에 이 공원을 또 지나가실 때 저희 폰소리꾼과 함께했던 이 순간 다들 기억해 주실 거죠? 다음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리랑을 준비해봤어요. 그냥 아리랑 하면은 또 저희 폰소리꾼이 아니죠. 홀로 아리랑을 보통 많이 아시는데 저희는 함께 아리랑이라는 아리랑을 만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따뜻한 빛이 되어주자 이런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팀이 퓨전 국밥을 만드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우리의 소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판소리도 새롭게 재창조를 해봤는데요. 힙합과 한번 콜라보를 해봤습니다.

0: 던져놓고 받아먹고 요렇게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한번 판소리 랩을 나 한번 체험해보겠다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아까 목청이 좋으시더라고요.
1: 던져먹고 받아먹고 던져먹고 받아먹고
0: 비슷한데요? 네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1: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0: 좀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좀 더 길게 해볼까요? 저랑 같이 시작!
1: 던져놓고 받아먹고
0: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잘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타월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 가문의 영광입니다.
0: 예, 한번 찍을까요?
1: 일수 네가 찍어라 빨리.
0: 일수 씨 찍어주세요.

세상 만사 허망허구나. 흐히 하하. 웃는다 해도 속마음은 시름이라. 이 몸은 광대라 세상 웃기려 장단 맞추건만 사람의 인생은 웃음 뒤 눈물이로다.

0: 감사합니다. 사연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곳곳에 QR코드가 있는 배너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남기셨을지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연을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잔잔한 BGM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 받았는데요. 마로니의 공원에 대한 추억 혹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병원 진료를 끝내고 터덜터덜 걷다가 국악 소리에 이끌려서 왔는데 퓨전 국악이 너무 좋다고.
0: 네. 정말요?
1: 오늘 저희도 공연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기억과 추억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로니의 공원 아까 병원 진료 끝나고 오셨다고 했는데 자주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2: 1년에 한두 번 정도.
0: 1년에 한두 번 정도.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2: 네.
0: 네, 오늘 이렇게 병원 온 김에 이렇게 저희 공연으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0: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두 번째 질문, 판소리꾼에게 궁금한 점.
3: 생각나는 공연 일담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이라고 하는데 보컬의 박유민 씨가 훨씬 더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박유민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0: 공연 행사할 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끔 음향 사고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베이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베이스가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없이 그냥 손싱크만 했다는 그런 후문이.
3: 그걸 얘기한다고.
0: 기억에 남으시죠? 네. 닉네임 리듬 타는 제이지님. 헌소리꾼이 국악으로 편곡하면 좋을 노래 한 가지. 저는 조용필 선생님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아, 이 곡 너무 명곡이죠. 국악 특유의 한감, 멋을 입히면 훨씬 더 깊고 울림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한번 커버를. 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역시 딱 누르면 바로 출력되는 아주 노래방, 살아있는 노래방 기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해서 저희의 너튜브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의 오리지널 곡인 눈치코치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즐거우세요.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멤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딱 2년 전쯤에 이 자리에서 공연을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했었었는데요. 그때도 되게 따뜻한 호응으로 많이 맞아주셨어서 저희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도 아주 호응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 핫하고 너무 젊고 너무 힘찬 응원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공연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3: 앞으로도 마로니에 공원에서 또 공연할 일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기 오늘 잘 들어와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전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기산 씨 한마디 해주시죠.
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가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요. 이거 국악 맞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드렸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곡 안예은의 봄이 온다면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의 박수.
1: 얼씨구씨구 들어가.

0: 스타벅스 왔는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공연 보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1: 그냥 단조로웠던 하루에서 왠지 선물 받은 느낌?
2: 여기서 생기 발랄한 걸 보고 정말 살아있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3: 우리나라에 이런 팀이 되게 많았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도 좀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의 이 좋은 음악을 널리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조선 버스커스
3: 뻔소리꾼
4: 파이팅!

0: 경제총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6: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칼,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 그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양한 적이 그 나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 선인들은 이 장들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렸죠.

일대 아버지께서 75년 동안 장도를 만들어 오셨어요. 내가 태어나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인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아버지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지켜봤죠. 지켜보니까 아, 이 장도를 만드는 일은 정말 나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전 가족의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칼자루와 칼집의 비례감, 그 비례 때문에 칼의 그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날이 너무 강해도 부러지고 너무 지기 그 열처리가 안 되고 부드러우면 또 이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칼등은 칼날을 받쳐주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됩니다. 칼등의 부드러움과 칼날의 강함이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강하면서 부드러움.

이게 지금 이렇게 까맣지 않습니까?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이 까만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모래를 통해서 모래의 마찰을 통해서 때가 벗겨지면서 은혜의 그 은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장르는 그 아름다운 예술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다 100% 핸드메이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칼이 갖는 예술성과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까지, 정신 세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0: 국회 같은 데서는 제일 높아.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분이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서는 되게 좋다. 지정되셨어. 그때는 장가 할아버지는 누가 옆에서 막 안 챙기려고 알아서 좀 이렇게 문화재 호수를
1: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저는 저기 그 장도장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저는 나는 장도장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숙명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저기 그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 기본 틀은 가지고 있지만 조금 지금 현실에 좀 맞게 좀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어서 하나씩 변형을 줘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장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장도를 가질 수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가져주라. 장도는 정신이거든요. 그 정신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바람입니다. 그게.

가요 뭐 무릎에 이렇게 얹어놓고 연주를 하잖아요. 진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현을 튕김으로 인해가지고 안쪽으로 해서 밑에 통에 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전달되는 사람이 무릎으로 전달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 가슴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거 만드는 일이 뭐 지루하다, 뭐 하기 싫다, 뭐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나무를 잘라서 켜가지고 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손을 댄 만큼 또 자꾸 뭐 모양이 변하고 결국 나중에는 야는 이제 소리로서 또 대하잖아 나를. 단단한 나무는 그 대신 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제작자가 나무의 성질을 알아야 돼. 손으로 수백 번 만져가면서 또 깎아보면서 강도의 두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거든요.

0: 전통적인 방법, 옛날 방법 그대로 정말 그 고집을 하시면서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웬만해서 정말 손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1: 아, 예.
2: 안녕하세요.
1: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시네. 예. 네.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다 표시가 나네. 반지 달아졌구만.
2: 이건 안쪽 이 밑에가 이제 좀 움직이는 거.
1: 움직이지?
2: 네. 이게 연습을 많이 해서 이게 판이.
1: 무슨 나니까.
2: 네. 많이 써가지고.
1: 그렇지. 네.
3: 이 악기 판이 보시면은 두께가 다 다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나무를 우선은 무겁고 좀 따뜻한 소리를 만드시려고 항상 아끼지 않고 좀 나무를 이렇게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밖에 해왔는데 어느 날 세월이 다 흘러서 본 게 내가 나이가 꽤 많이 먹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이 길로 지금까지 왔구나. 내 평생을 여기다 전부 바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뼈를 갖다가 이렇게 대주면은 이게 선 하나하나를 다 붙여서 만든 거예요. 흰선, 검정선, 흰선, 검정선 이렇게 합혀가지고 눈을 박아서 눈금을 연결선이 되죠. 이게 완자문이라고 우리 전통 문양인데 이 안쪽이 중요한 부분은 줄에서 줄의 장력을 통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얘가 해요. 예를 들어서 낮으면은 연주할 때 좌우로 흔들림이 있고 너무 크면은 높으면은 또 동연할 때 불안정하고 적당한 높이가 있어요. 그 악기에 따라서

0: 손 고생하는 거 얘는 글쎄 고생이라고 안 할 거예요. 재미라고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보면 지금도 옹이 자국들이 다 있잖아요. 곱질 않고 여기 노랗게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 완전 곰 발바닥이야 이게. 오늘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나무는 여름에는 자름 절대인데 저기 보인다.
1: 아버지 그 이 정도면은 오동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나요?
0: 이 정도면은 한 70년에서 80년 이렇게 껍질을 보니까 네. 이런 데서 자란 나무여야 악기가 소리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 진짜 보기 드문 나무인데 참 잘 자랐다. 이야 정말 좋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만들어지는 악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야 뭔가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건 끝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뭐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 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출동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2: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세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 제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앉혀 수삼회를 즐기더니 과음오신 다시 온 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하여 백약이 모여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 탑상을 타

0: 흑방귀 현은 흑운이 궁전을 뒤덮고 폭풍새우가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 도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재배이진왈 약수 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가 배구은 요지연의 천년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화약풍편에 듣사오니 개왕의 평세가 만만이중 다기로 배웁고 저왔나이다.
1: 알아요.
0: 용왕이 판기허사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은 나의 평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시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앉아 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 장은 금이요 신방 광수요 비난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도 하였으니 피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원이 신경이 비약오고 폐대장이 왕성허니 간담경자진이라. 방서에 일러쓰되 비는 일신지 조종이요 담은대 일신지 표군이라. 심정 즉 만병이 식오고 심동 즉 만병이 생하오며 신경곧 상하오니 무슨 병이 아니날까. 오로 칠상이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초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초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령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구강 알독할 가간 돈 감초 질포 수일승 전반윤용 사 시별처불쓰되 효무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감 백줄탕을 잡수시 백줄을 추구하야 서돈이요 사이는 추구하야 두돈이요. 백봉령 산약 오미자 회양 당기 청군강 알독갈 가간 돈 감초 질푸 실롱시 백조약의 각가치로 다 쓰려다는 치려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어 인삼은 비가 뭐니 대보원기하고 시간 생기면 조영량이로다. 창출을 감으노니 건비당이오고 제사 제스보고 겸치담비라. 감초는 감으노니 구직 온중하고 생육사화로다. 침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경이면 갑인 갑술시 담경유수로 주고 을일유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매기주해 삼해간 사이음 육공손시룩 팔레관 구혈 열삼기보자 팔문과 삼액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 쓰니 십이경 주어보자 승장엽 전 천돌구미 거월 상완 충완 하완 심권 단전 곤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 삼음교 등

0: 주라. 보사 다시 맥을 볼제. 맥이 경동맥이라 비맥이 상하오면 복중으로 난 병이여. 복중이 졸려 아프기 난 화병으로 난 병인디 음황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통하여 손기 산기 난 정음이여. 신경예민한 정량이라 음모화동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가 늑톡기가를 얻으면 차효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동성 삼촌이여 동방사기가 초산이 되어도 두루황새암천 돌아갈기 허였소.
1: 그때여 별주부가 음침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왠갓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을 허는 뒤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난지며 니댐마

내 앞에서 탄생 거니 천길이나 높이 달아 기불 각성하여 있고 용 문산 석상오동 기염 기염 올라 좋지.

이걸 삼었으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까마귀 꾸지지왈. 너는 대가리 크고 털 덥수룩 건너미 어디로 상장한단 말이냐. 봉황새 꾸지지왈. 너는 전신에 흰점 먹고 두 눈에 검은창 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냐. 까마귀 왈. 내 근본 들어라.

두고 오나은 길에 적벽강 선유할지에 남비도 삼국망으로는 할지 천하의 반분을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

너가 웃고 네 앞만 그런 니도 네 심정 불치어여 열두 가지 구루모루로 과부집 남기 앉아 우루모루로 동료할 까옥 까옥 도락 도락 개이연 음성으로 수절과 부유인을 제띠소리 꽉꽉 나면 세상인가 하니 미워라 도를 틀어날리며 떠나자 배 떨어지니 세상에 미운 놈은 너 밖에도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이 좌석은 물기로다 까마귀 왈. 내 아무리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만좌 중에 내 망신을 이다지도 시킨단 말이오. 그때요 별주부는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갓 길김생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 뒤 가관이었다.

0: 코끼리며
1: 좋지 해
0: 옥경선관 승 필하오던 풍채 좋은 사냥마 서백이 위수 사냥할째 비웅 비표 오미로다 창예 방랑당 저 격시황 처다람지

군다고 저자 나비 꽤많은 여우 날랜 토끼 털 좋은 너구리며 암곰 소곰 메뚜시며 노루사슴 승냥이 이런 하은 동물들이 망금망금 내려와서 상자 다 주무르는구나.

우리가 연년이 회치호구 노는 노름에 예.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그러니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호구 노름이 어떠고 그 말이 옳다하고 저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노르란 놈이 좋아라고 자네들 내 나루를 들어보소. 내 나루를 살짝 쉬면 기경상천 이태백이 날과 둘이 동접어여 황산 신년 그릇있다. 태백은 인재로서 북경으로 상천하고 나는 미모를 김생이라 이리 존케 되었으나 태백과 연갑이 되니 내가 상좌를 묻어갔나 팔파총 너구리가 난지며 좋지 장도감도 내 아래요. 달파총은 언제 났소? 나우수작 들어보소. 공작 때 지은 집에 좌편 청룡관이요. 우편은 금봉로라. 이교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글을 지어 동작

보시오. 대체 별주부 관상 잘 보시오. 영락 없이 그렇소. 내 세상은 그렇다 하거니와 수궁 흥미는 어떠호? 우리 수궁 흥미야 좋지요. 수궁 풍경 반개 듣고 가자 하면 마다 할 수 없고 가자 흔들 갈 수 없으니 당초에 듣지도 마시오. 내가 만일 듣고 가자 하면 쇠아들놈이오. 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이를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

0: 네, 신위 체령이라. 무비온 대해다 전역한 집을 짓고 유리 기둥 후박
1: 어이씨고
0: 출안화가 이기 판국

명상. 만족 귀시하고 백성이 안덕이라.

0: 기흥이 토도 할지
1: 아이고
0: 적벽강 소재 태백흥미 예와성으로 웃으면 이 세상에

한무제도 잃어버린 재미를 알았던 널 이 세상에 있을 소가 달란 세상을 다 버리고 태서방도 수궁을 가면 훨씬 벗은 점포물에 좋은 표수를 할 것이요.

0: 허락하시오. 별주부가 어떻게 말을 잘해놨던지 토끼가 딱 풀렸겠다. 할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는 뒤 철왕릉 앞에서 앙금앙금 토끼는 뒤에서 깡총깡총 월로 수변을 내려 갈지 걷는 산바위 틈에 여울한 놈이 난지며 여봐라 토끼야 와야 너 어디 가느냐 너 수궁 간다 너 수궁은 무엇하러 가느냐 나 별주부 따라서 교수로로 간다 어허 자식 시름 분놈
1: 아이고
0: 불쌍 타천 태궁아 녹록 간지른 마음 어여무터랴마는 고인이 기르기를 태상 호비라 허여그으니 나와 나와 이 산중에 암혈에 깃들이고 인천에 같이 놀아 풍월로 벗을 삼고 피우고 안개 낀 날 팔자 취석으로 찾아 동천상 동지상국 일시예별을 맞았더니 처지

잘 쓰는 윈향가 역수 한풍술 분소리 장사일보 제모작구 천추원한 초해왕도 진무관에 한번 가서 다시 오지 뜨리

0: 언언가면 다시 모두 눈이라 위방풀입 난방풀거니 속길을 가지 마라. 여보시오, 별주부.
1: 네.
0: 우리 여우 사촌 아니었더라면 큰 일 날 뻔했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못 가겠소. 별주부 기가 막혀.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시오마는 저놈 심술이나 한번 들어보시오. 먹을 때가 있으면 지가 앞을 서서 가고 죽을 때가 있으면 퇴서방을 앞세워 갈 것이니 더군다나 내일 아침 김포수 날랜 총알 꾸르르르르르르르 탕! 그분 탕 소리는 빼래도 그렇다대 아니 갈리 있겠소마는 여기서 수궁이 얼마나 돼요? 별주부가 다시 구변을 내놓는 뒤에 수궁 천리 뭐다 마소 맹자도 푸른 천리 양해원을 가고 왔고 위수어북항태공도 문왕 따라 입주그르려고 한기도장 척두근하는 황면장군한신이도 소하따라 한중가성 대창단에 골랐으니 태서방도 나를 따라서 우리 소궁을 들어가면 좋은 벼슬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따라갑세. 그러면 온갑세. 각상을 바라보니 토요토요떠나게는 한가헌 추강어부 풍월실록하는벤지 심리장강 격파상후 왕래를 하던 거룩된지 우호상연월 속에 범상공 노던벤지 동강칠리 단호와 흠자 등 낚시벤지 야

0: 졸렸던네. 별치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빨리 가지고 오시오.
1: 아마
0: 가든 토끼 돌아다보며 욕을 한번 퍼붓는디 제 길을 붓고 발길을 갈 녀석

0: 이름 허드라. 너구 용왕 실겁 이날 갖고 내미련 기덕의 용왕가 거두면 영락 없이 죽을걸 내미 궁기서이 아니었더라면 내 목숨이 살아나리 내돌아간다 내가 돌아 간다 백원 청산으로 나는 간다.
1: 아 시비야
0: 별주부 기가 막혀. 여보 태공 간 좀 판날 만큼만 뒤어주고 가란 말이오. 가든 토끼 힐끗 돌아가고요. 야 이놈 별주부야 네 죄상을 생각하면 너를 단박에 저 내민 바위에다가 옹기찜 부시듯 부셔 죽일 일이로 돼. 수로 말리를 나를 얻고 나온 정성으로 너를 살려줄 것이니 이 다음에는 그런 보초 떼기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정성이 지극하니 너 그 용왕에게 먹일 약이나 하나 일러주마. 수궁에 들어갔더니 암자라 이쁜 놈 쎄뜨구나. 하루에 1,500마리 씩만 잡아서 석 달 열흘간 먹이고 복쟁이 쓸개 천석을 만들어서 양이간에 다 먹이면 죽든지 살든지 끝장이 날 것이다. 자 나는 간다. 어서 들어가거라. 별주부 할일 없이 수궁으로 들어가고 토끼란 놈은 죽을 목숨 살아났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정을 떨다가 노루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탁 걸렸겄다.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차라리 내가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정초 한식 단오 추석이나 받아 먹을 것을 이제는 네 놈의 뱃속에다 장사를 할 거나. 이리 한참 설이올째 18이 때가 윙 하고 날아드니 아이고 신앙청 사촌님네들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이놈 그물에 걸렸으니 속절없이 죽게 되었구나. 죽고 살기는 내 재주에 매였사오니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네가 꾀를 부릴 양으로 신을 쓸어달라 하지만은 사람의 손을 당할 소냐? 사람의 손이 어쩌단 말씀이오? 내가 이럴 테니 들어봐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라. 사람의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의 손이라 하는 것은 엎어놓으면 하나리요 됐세놓으면 땅인디요. 우리 저 우리 금이 이기는 일월 다니는 금이요 엄지 장가락이 두 마디기는 천지 인삼제요. 치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 정월 2월 3월 장가락이 그 중에 길기는 4월 5월 6월이요 무명지 가락이 장가락만 못오기는 7월 8월 9월이요 소지가 그 중에 짜롭기는 10월 동지선 딸인디 4호 유유가 여가 있고 건강 간진 소리고대 선천 팔개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러도 감중

감상의 여가 있고 육뚱이 물에 대안경 천지가 모두 일장중이니 네 아무리 꾀를 낸들 사람 손 하나 못 따느리라 두 말을 말고는 주어라. 그저 죽고 살기는 내 최저매였으니 그냥 내 몸에다 신화 좀 쓸어주시오. 18대가 달라들어 실을 빈틈없이 담뿍 쓸어놓고 날아간 뒤에 토끼란 놈은 죽은 듯이 없었을 적어 그때 마침 초등목수 아이들이 지게 갈퀴를 짊어지고 메나리를 부릉에 올라오는디

넘차. 사람이 세상에 삼견할제 별로 후박이 없건만은 우리네 팔자는 무슨 여러 팔자로서 심심산곡을 다니는가. 여보아라 동지들아, 너는 저거를 피워 나는 이고를 피워 부러진 잔목 떨어진다. 겹을 긁고 배워 뭉뚱거리며 부모 처자를 극진 공대를 하여 보세. 이 가리 너 화놈차. 이래고 올라오다가 보니 토끼가 걸렸겠다. 아따 이 아들아, 토끼 걸렸다. 그 불패라 꼬먹고 가자. 한 놈이 썩 들어가 토끼 뒷다리를 쑥 빼보더니, 이야 이놈 걸린 지 오래되었나. 쉬를 담뿍 쓸었구나. 그러면 그 냄새를 맡아보아라. 이놈의 냄새를 맡대. 머리 쯤 맡았으면 잘 꼬먹고 갈 것인데, 해피는 밑구멍에다 맡아놓은 것이 꽤 많은 토끼가 숭에서 참고 나왔던 도토리 방구를 스르르르 껴놓으니 꼭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나던 것이었다. 아따 이놈 썩은 지 오래되었나. 구랭이 썩은 냄새가 난다. 썩었으면 냅싸버려라. 휙 집어 던져놓은 것이 쫙 건너가 오똑 서서, 예요 이 시래비 아들 놈들, 이번에 수궁에 가서 너거보다 더한 용왕도 속이고 나왔는데 니놈들 손에 죽을 소냐? 이놈이 또 한 목숨 살아났다고 방정을 떨고 한번 놀아보는디. 관대장자 한고족 분양만 키가 날 많으며 운주결승장자 방이 의사만 키가 날 많으며 신 줄기물 채갈 양이 조화 많기 날 많으며 무릉도원 신선이라도 한가기가 날 많으며 예전 청산 두연 자주 운다 각세 소리 타향 수국에 갔 번님 고국산천이 반가우라 기산광야 너 눈천지 금잔디 좌르르르 깔린디 이래 뜨고 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치와자 준 내 국산천이 반가워라. 이리 한참 논의 저게 독수리란 놈이 어디서 윙 하고 날아들더니 토끼 대굴박을 후닥닥 뚝딱. 아이고 장군님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오 내가 둥둥 떠댕기다가 시장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아이고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맞죠 대간에서부터 먹어야겠다. 아이고 장군님 나 죽기는 설찮으나 나 서름이나 들어보시오. 야 이놈아 네가 무슨 서름이 있단 말이냐. 이놈이 청승조로 한번 울어보는디. 아이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이룰 어쩔 거나.

공산에다 던져두고 임자 없이 죽게 되지 이야 언제 설 수일까.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숙례를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숙례를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궁기가 서늘게 뚫렸는데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썩은 괴아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괴아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탁 튕기면서 삥아리 새끼 나오니라 하면 삥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 못 전하고 저 무주 공산에다 두고 죽게 되니 그간이 원통어요. 야 이놈 토끼야, 그럼 네 목숨을 살릴 테니까 그거 다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저기 있죠. 가자. 독수리란 놈이 토끼 대굴박을 좋은 소지병 들고 들고서 헐헐 날아가더니 발 틈에다 탁 내려놓고 여기냐? 예.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에 죽었은 게 빨리 들어와서 의사 숨치를 내오니라. 장군님, 내가 저 안에 가서 내올 텐 게 내 뒷발을 잡고 계시다가 놔달라는 대로 좀 놔주시오. 토끼는 꾀가 많은 놈이라 앞발을 발 속으로 쑥 집어넣더니 장군님 달만 허요. 조금만 더 놔주시오. 조금 조금 하더니 뒷발을 탁 차고 안으로 쑥 들어가 느닷없이 희주 반장을 내겄다. 세월이 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시장이 수컷하는데 뭐시 그리 한가한채라고 시주를 부르고 앉았느냐. 어서 가져오너라. 토끼가 호령을 하는데 야 이놈 독수라,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텐게 어서 날아가거라. 야 이놈아 다시는 안 나올래? 내가 뭐 들으러 갈 것이냐? 노래에 출입할 수도 없고 집안에서 손자나 봐주고 자봉이나 할란다. 어서 날아가거라.

0: 당신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1: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2: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2: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5: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2: 아, 잘못 얘기한 거야.
5: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앤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제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본격으로
2: 놀러오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네, 오늘 첫 무대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꾸민 무대 감상하셨습니다. 첫 무대부터 묘한 긴장감과 떨림이 전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직접 용기 내서 신청 사연을 보내온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0: 네, 누군가에게는 첫 무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순간이 될 텐데요. 아, 우리 친구들 용기 있는 무대 기대가 됩니다.
1: 네, 뭐 조금은 서툴지만 그만큼 더 진심이 담긴 소리, 그 시작의 순간을 함께 하실 텐데요. 박소연 국악연구소 친구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무대 바로 감상해 보시죠.

0: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지원해준 박소연 국악연구소 팀인데요. 선생님과 친구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신청했는지 먼저 다은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팀이라서 인상적이었는데요.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북 포항에서 경기 민요를 배우고 있는 국악 꿈나무들입니다. 국악을 배우면서 매년 독도의 날이 되면 박소연 명창 선생님과 함께 전국 곳곳을 다니며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국악을 사랑하는 저희의 신나는 소리를 이 노래 들어볼래 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0: 아, 그래요. 네. 독도를 알리는 국악 특공대였네요.
1: 기특하죠.
0: 예, 우리 소리로 우리 땅 독도를 알린다는 게 정말로 또 멋진 일인데 공연하면서 여러분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2: 독도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연이 끝나고 관객분들이 독도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고 해주시고 네. 앞으로 독도를 더 많이 알려달라고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1: 근데 무엇보다도 이 독도의 날 행사에서 부르는 곡은 어떤 곡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한테도 살짝 설명해주고 들려줄 수 있어요?
3: 여러 경기 민요에 독도 이야기를 담아서 가사를 바꿔 부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독도 아리랑을 불러드릴게요.
1: 한번 들어볼게요. 네.

0: 예, 독도 사랑이 대단한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독도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1: 독도는 그냥 우리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그 자존심이 담겨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네. 자존심이 담겨 있는 그런 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로 이제 이렇게 자꾸 독도가 우리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0: 네. 독도는 우리 것이요. 한번 해주세요.
1: 독도는 우리 것이다.
2: 아, 예, 예, 예, 아 진짜 독도를 향한 선생님의 진심이 팍팍 느껴집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또 그냥 봐도 뭐 팀워크가 딱 좋아 보이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좀 분위기 메이커가 된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3: 현서 오빠요.
2: 현서 오빠요?
3: 현서 오빠는 네. 평소에도 재밌는데 무대에서 눈이 마주치면 웃음을 참느라 힘들어요.
2: 어? 왜요? 왜 그럴까요? 현서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4: 제가 혼자 남자라서 항상 연습할 때마다 박자가 잘 안 맞거든요. 다리도 혼자 삐걱거리고 뻣뻣하고 막 애들이 로봇 같다고 놀려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서로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저 때문에 많이 재밌어요.
0: 지금도 진짜 로봇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거의 외운 것처럼 이렇게 하죠?
2: 그러니까요.
0: 예, 신기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도 현서 오빠 때문에 되게 즐겁죠. 네. 예, 맞아요. 그래 분위기 메이커인데 연습실도 참 화기애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여러분 그대로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독도 멋지게 알려주세요.
5: 네.
2: 네. 네, 자 이어서 이 노래 들어볼래. 다음 팀은 또 어떤 사연으로 문을 두드렸을지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6: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명의 소리를 담아 노래하는 내빗소리입니다. 저희는 함께 소리하는 게 가장 즐거운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저는 개명성음을 잘 내는 윤채은.
7: 저는
6: 지금은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무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7: 저희 네 명의 소리로 만드는 아름다운 소리를 기대해주세요.
8: 얼씨구 잘씨구 내빗소리 좋다.
9: 그때여 별주부 수로 말리를 아래 덕으로 밀고 나와 아래 덕이 뭐 더요? 대자를 호자로 붙여 한번 불러 보는디.

0: 하고 불러놓으니
1: 첩첩 산중에 호랭이가 생엄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0: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어둠의 납작이냐!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한번 먹어볼까? 응? 자,
1: 우리 통성명합시다.
0: 아이가 이것이 날더러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1: 예, 저는 수국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라라 하오.
2: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내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래탕 먹었으면 만병회춘병약이라. 두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

0: 목 나오!
1: 아,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어찌 그리 조그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잘하시오.
0: 오, 이놈. 내 목 내륵을 말할 테니 들어 봐라.

0: 다리를 꽉 물고 뺑뺑 돌아논 것이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거기서
1: 저 강경도 새소나무 고개까지 도망을 했겄다.
2: 네, 소리하는 게 가장 즐겁다는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 우정으로 똘똘 뭉쳐서 소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습니다.
3: 네, 뭐 무대도 좋았지만 신청 사연을 듣고 보니까 더 몰입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 정말 그렇습니다. 무대 뒤에 담긴 마음까지 알고 보니까 감동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긴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0: 그때요,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얼음을 원해!

0: 아이씨고. 하이.
1: 아, 하나 하고 눈 쌓이고.
0: 하이.

있어. 아무 아무 웃고 떠돌이

0: 선조.
1: 할수.
0: 아. 양산구향은 세지일러여 존비누려하기 이한때로구나. 소탱 소탱 저중.

제헐.

0: 네, 마치 눈앞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만 같은 정태윤 친구의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태윤 친구는 어떤 사연으로 찾아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1: 자, 제가 신청서를 네. 읽어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를 사랑하는 4학년 정태윤입니다.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소리를 향한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았고 다시 소리를 이어가며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온 저의 이야기와 소리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사연인데 태은이는 돌발성 난청을 극복하면서 무대에 섰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2: 네, 제가 청력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라서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대신 꽹과리나 너무 큰 악기 소리는 피해가면서 소리를 배우고 있어요.
1: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또 중이염이 지금 온 상태라면서요. 네. 아프진 않아요?
2: 아팠었는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1: 좀 괜찮아요?
2: 네.
1: 아이고, 이 힘든 상황이고 몸이 안 좋은데도 당당하게 극복을 해서 우리 태은 친구 정말 오늘 무대도 잘했어요.
2: 네.
1: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에요?
2: 제가 학교 회장으로 뽑혔어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해요.
1: 회장님.
2: 기회가 생길 때마다 흥보가 제비 노정기 같은 걸 장기자랑에 불러주곤 했는데 그게 점수가 된 것 같아요.
0: 와, 친구들 앞에서 들려줬어요?
2: 네. 네.
1: 그것도 그렇고 또 착하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0: 아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국악까지 홍보하고 있고 진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 소리가 좋아서 이것까지 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2: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판소리 알람을 맞춰놨어요.
0: 판소리 알람?
2: 네.
1: 그게 돼요?
2: 판소리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면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예를 들면?
2: 전 그냥 제가 불렀던 그 녹음을 엄마가 틀어두시고 그러면 일어나요.
1: 그럼 우리가 자고 있어. 울려봐요. 알람. 시작. 시작.
2: 산천원. 이렇게 하시는.
1: 아이고, 일어나야 되는구나.
2: 산천원. 이렇게
1: 아이고,
2: 따라하고.
1: 일어날 시간이구나. 이러면서.
2: 산천원.
1: 그런데 판소리뿐만 아니고 우리 태은이가 트로트까지 섭렵하고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2: 네, 제가 또 트로트도 좀 하거든요.
1: 좀 해요?
0: 잘하나 보다.
1: 그러면
2: 근데 그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곡이 양지은 이모의 금강을 건너지 마거든요.
1: 그래요?
2: 한번 불러드릴게요.
1: 한번 불러줘요.
0: 기대된다.
2: 거짓

0: 안건안건안 건늦게 안 건늦게요. 어 절대 못 건늘 것 같아.
1: 진짜 잘하네. 뭔가 판소리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도 트로트 같으면서 판소리 같은.
0: 아 진짜 대성할 예, 것 같아요.
1: 구수한 매력이 있는 예, 노래였습니다. 예, 예. 너무 잘했어요. 네 정말 대견하고 멋진데요.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게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정말 멋진 친구들이 총 출동한 것 같은데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죠.
2: 안녕하세요. 민요를 사랑하는 12살 고서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러다 우리 민요를 만나 본격적으로 국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요의 매력은 독특한 식임새와 장단, 그리고 길게 뻗는 소리의 매력 때문인데요. 노래를 하다가 고음을 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이 노래 들어볼래? 시청자분들께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요를 사랑하는 제 진심이 담긴 소리 예쁘게

0: 네, 민요를 배우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 고서화 친구의 무대 잘 봤습니다. 네. 그 정성과 열정이 정말 오늘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마음이 큰지가 한 대목 한 대목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0: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사연을 가진 친구의 무대가 펼쳐질지 바로 만나보시죠.

0: 야, 이 가야금 하는 남자 이렇게 멋졌는지 몰랐습니다. 김현준 친구의 아주 흥겹고 재미있었던 가야금 연주였는데 네. 어떻게 찾아온 건지 궁금해요.
1: 궁금하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6학년 김현준입니다. 가야금을 배우면서 저의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직접 전하고 싶어요. 꼭 뽑아주세요. 했는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축하해요.
2: 감사합니다.
1: 출연 소감이 어때요?
2: 지금 너무 떨리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그럼 오늘 TV에 처음 네. 나오는 거예요?
2: 네.
1: 어젯밤에 잠은 잘 잤어요?
2: 아니요. 떨려서 못 잤어요.
1: 지금 이게 꿈이 아니에요. 생시예요.
0: 근데 아직 그 TV에 나온 걸 보지는 못한 상태잖아요.
2: 네.
0: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2: 잘 나오길 기도해야지.
0: 기도도 하고. 그래요. 아니 사연을 봐도 가야금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처음에 가야금을 한다고 했어요?
2: 네.
0: 그때 그 엄마 아빠들 반응이 어땠어요?
2: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가야금은 여자만 하는 거 아니냐고
1: 네.
2: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뭐 남녀노소 하는 걸 다 아시고 네. 대회 있을 때 항상 따라다녀주시고 그리고 아빠는 저랑 정악 합주해보고 싶다고 정악 대금도 잠깐 배우셨거든요.
0: 아빠가 네. 대금을 배우셨어요?
1: 네.
0: 오 멋지다.
2: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그러면 부자의 멋진 국악 연주도 우리가 이 노래 들어볼래서 꼭 한번 들어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원할게요.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우리 현준 군의 열성 팬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누구예요?
2: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요.
1: 네.
2: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제가 가야금 하시는 거 정말 좋아하시고 연주하는 거 동영상 찍어서 맨날 단톡방에 올리면서 자랑하세요.
0: 그래요? 네. 자랑 엄청 하시겠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함께 했어요, 가야금을.
2: 네.
0: 그러면 현준 친구에게 가야금은 정말 특별할 것 같은데 하루 일과 중에는 가야금이 언제 이렇게 들어가요?
2: 아침에 연습할 때 손 좀 일은 아침에 손 좀 풀고
0: 예.
2: 그다음 학교에서 방과 후 하고 학원 갔다 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자기 전에 하고
0: 손은 어떻게 풀어요? 좀 가르쳐줘요.
2: 그냥 네. 연주하면서 그냥 빠른 곡 하면 손이 풀려요.
1: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냥 하루 종일 시시때때로 가야금과 함께 하는 거예요.
2: 네.
1: 진짜 가야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또 현준 친구는 가야금에 한번 집중하면 진짜 누가 옆에서 막 큰 소리 내거나 옆에 있어도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2: 네, 작년 한예종 영재원에서 네. 발표회를 하는데 그때 연주를 하고 다 나와서 대기실에 가니까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서 손을 확인해봤는데 손에 그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느끼고 너무 집중해서 약간 연주해서 약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이고 아픈 줄도 모르고.
2: 네.
0: 괜찮은 거예요? 손 지금은 어때요?
2: 지금은 괜찮아요.
0: 지금 괜찮아요?
2: 네.
0: 그래요. 정말 몰입을 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2: 네.
0: 그만큼 그 집중력이 있고
1: 네.
0: 또 노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멋진 연주자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계속 응원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정말 국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찐으로 느껴지는 신청자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3: 누나, 이 노래 들어볼래?
4: 그래, 해봐.
3: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노래 들어볼래?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누나랑 나랑 같이 거기서 판소리를 들려주자.
4: 그래? 좋아.
5: 안녕하세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소리 박민서입니다. 제 동생은 저를 따라 판소리를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실력이 팍팍 늘어서 함께 판소리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3: 민준이와
5: 민서,
3: 저희 소리 들어보실래요?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부네 집이요?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에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아니 내 말이 분명하지.
1: 할시가.
0: 아이고 형님 웬 말씀이요.
1: 제

0: 것은 어떤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내 산은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다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요 솔찬히 미끄럽단 말이요. 가만히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이거.

0: 네, 사랑스러운 남매 소리꾼의 무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 각자의 사연과 마음을 담아서 용기 있게 무대에 선 네.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무대 하나하나가 정말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국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진심이 전해졌던 무대였는데요. 오늘 이 경험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자, 오늘 무대를 보고 아, 저 무대 내 무대인데 나도 꼭 나가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무대에 설 수 있죠?
1: 네, 무대에 서고 싶은 친구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 박민서, 박민준 남매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때는 어느 땡고 추운 8월 망간이라 금풍이 소스러니 희면서도 누르스름 허기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본 놈이 좋아라고 설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매기든 것이었다. 시리롱 시금

0: 뜻밖의 박통 속에서 또인 한 분 나온다. 네 이놈 넓은 놈아 네 할애비 덜렁세 네 할미 허천덕이 네 아비 껄떡세 네 어미 빨땅 내가 보다 내게 종일 너니 병자파를 가고보려고 서울 올라간대요로 택사랑이 비었을 때 흉악헌니 아비놈 가산모다 도적허여 굳이 거쳐 댄년 후로 종적을 몰랐더니 제비에게 소식 듣고 불언 천리에 왔노라 네 이놈 놀부야 이놈 네 아비 소행을 생각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 안 맞을 때 거꾸로 매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실을 꽝! 꽝!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되 자 여긴 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1: 얼마나 바치오리까?

0: 하나를 가리고 다소를 다투겠느냐? 너야 정곡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놔라.
1: 아이고 예예 그리 허울이다. 놀보 제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뒤 새님이 준 주머니는 암시랑 또 안고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마, 요런 잡것 좀 보소요. 하더니 돈깨를 턱 열어놓고 돈깨미를 풀어내요. 한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두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석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다 줌을 넣어도 간데 없고.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2: 라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유태평양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유태평양 씨는 총 12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정말 이거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레전드가 되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진짜 경로 이탈이 되던, 약간 이런 느낌의 무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초조해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조금씩 일어나는 실수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 어떤 날은 새벽 7시, 8시까지도 막 연습하고 가사 외우는 것 때문에. 근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가사 외우. 아,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도 너무 이 쪽팔립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네요, 얼굴을. 네.
0: 싹쓸이판 장범준을 선택한 경로 이탈은 올스타를 받았고요. 유태평양은 12개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팀은 경로 이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아, 왜 그래.
4: 네가 울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울지 마.
0: 아,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5: 아, 저희가 올라간 거는 아까 이제 되게 좋았는데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막 미안하기도 하고 고생 같이 했는데.
0: 또 유태평양이 모르는 정말 기뻐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7: 맞아요, 맞아요.
6: 티 내는 거 아니야. 나 놀리는 거 같아 되게 지금.
8: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새로운 창작을 하면서 또 믹스 매치도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말 취지의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사실 저뿐만 아니고 이런 정말 수많은 국악인들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사실 저는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훌륭한 팀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한국 음악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로 이탈 화이팅!
0: 경로 이탈 유태평양 수고하셨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8: 고생하셨습니다.
9: 수고했어요.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10: 아이고, 아이고,
11: 아이고,
10: 아이유가
11: 어렵겠다.
10: 어렵겠다.
0: 아이유를 선택한 도전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소리.

0: 하는 개그우먼 김희원.
1: 와, 아이유 같아.
0: 김희원 씨가 대결할 상대는 경성군악부.
2: 세다.
3: 오, 몇 대 몇이야?
4: 야, 9대1이야, 9대1.

0: 이제 진정한 승자는 뭐 무대로 판가름이 날 텐데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아 일단 경성구락부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얼굴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2: 역시 개구멍.
3: 네, 항상 저희 대기실에서 저희의 이제 분위기 메이커도 해주시고 저희를 항상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걸 저희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유의 러브 포엠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 목소리. 제 목소리를 좀 진심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목소리로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0: 노래 선정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1: 그치.
0: 자기 매력을 하는 건데.
2: 마음의 준비 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김희원 씨는 총 김희원 씨는 총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차라리 아이유 분위기 아니라 그냥 김희원의 분위기로 불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들긴 들더라고요.
2: 네. 아마 연습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셨죠?
1: 확실히 아이유는 아이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2: 예.
1: 하지만 오늘 약간의 후회가 된다면 사실 작창 부분에서 음이 잘 이 피아노 선율에 잘 얹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4: 아이유 노래에서 넘어갈 때 네네. 조금 삐끄덕거렸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5: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2: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잘했어.
7: 잘했어.
6: 잘했어.
4: 안타까운 이 심정을.
1: 별은 사실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준비한 걸 후회 없이 보여주자였는데 그게 약간 잘 안 돼서 그게 조금 네.
8: 수고하셨습니다.
9: 그 준비하신 것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사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시간의 바깥이라는 노래와 아리랑을 이제 섞어냈습니다. 기다려 기어이
2: 우리가 만나면 자, 경성고락부는 과연 어떤 무대를 꾸몄을지 판 스타트!

0: 브라보.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셨겠죠?
2: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에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 없게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고요.
1: 열을 눌러주세요.

0: 경성군악부는 총 11개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alternative rock이랑 그 판소리 음악을 이렇게 완벽하게 편곡을 잘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 자, 이용기 씨 오늘 아까 보면서 계속 좀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2: 전체적으로 밴드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면 조진다 그러죠. 그 조지는 부분에서 같은 라인으로 소리를 낸다기보다는 다른 라인으로 보컬의 라인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멜로디 라인들이 조금 더 메인 보컬이 내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를 립 그 코드로 좀 조져주거나.
3: 저기 잘못된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2: 원래 음악을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4: 지진다?
2: 지진다.
4: 지진다. 네, 지진다. 예, 지진다로 가시죠.
2: 많이 긁는다. 아. 뭐 많이 흔든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합을 맞추면 아마 둘 밴드와 보컬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0: 세 번째 싹쓰리판 아이유를 선택한 김희연 씨는 세 개의 스타, 경성구락부는 11개의 스타를 받아 경성구락부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5: 잘 봤습니다.
6: 훌륭해.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이번엔 또 어떤 분이 나올지 공개해 주세요. 오! 오! 오! 싸이! 월드스타 싸이입니다.
5: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야, 갔다.

오빤 강남스타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2012년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가수라고 할 수 있죠. 스타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오빤 강남스타 비주얼 국악 걸그룹 퀸!

퀸과 1대1 경연을 펼칠 다음 도전자는 국악계 신동 서건우!

0: 어, 저는 키 컸다.
1: 약간 싸이 어린 시절 같이 생긴 것 같은데?
2: 리틀 싸이요?
3: 싸이가 데뷔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기억해요. 제가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건우 씨는 몇 살이었을까요?
4: 데뷔했을 때 이 세상에 없었어요.
5: 우리 건우 군은 퀸에 맞서 어떤 필살기 준비하셨어요?
4: 필살기는 이제 퀸 누나들이 섹시하니까 저도 섹시하게 섹시하게 또 무대를 또 준비했거든요.
6: 건우는 그러면은 본인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고 우리 퀸 누나들은 별을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4: 퀸 누나는 15개 올스타 받을 것 같아요.
6: 올스타? 그럼 건우는?
4: 저는 그래도 12개 이상은 받지 않을까요?
0: 어이 겸손해.
6: 건우도 15개 받고 싶지 않아요?
4: 아 저도 15개는 받고 싶은데 네. 이번에 제 목표는 뭐 올스타 해가지고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밀어넣지 여기서 신나게 한 바탕 놀고 가자.
0: 아 멋지다.
2: 빛 비춰가 있구만.
0: 멋지다.
7: 그러면 퀸은 별을 몇 개 받고 건우 군은 몇 개 받을 것 같아요? 반대로?
8: 그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조금 더 많고 건우가 아직 어리잖아요. 기회가 많으니까 올스타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9: 저희는 싸이의 나팔바지를 준비했습니다. 내 바지는 나팔바지 싸이 노래 중에 약간 국악 고음을 섞어서 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신나는 퍼포먼스가 또 많아서 저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0: 기분이 완전 살렸다.
1: 와! 야, 미쳤다. 와, 어떻게 해.
2: 장점이 많은 팀.
3: 아이고, 퀸인 이유가 있네.
1: 아유, 콘서트네, 그냥.
4: 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판 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지금 별을 눌러주세요.
5: 제발.
6: 네, 제발.
5: 두근두근.

0: 어? 진짜?
1: 어떻게 되지?
2: 자, 퀸은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4: 그 싸이 선배의 노래가 국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더 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악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운드적으로도 조금 퀸이라는 그 팀, 밴드의 장점이 저는 전혀 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 분명히 더 신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남아서
5: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누르지 못했던 이유는 소리를 잡을 것인지 노래를 잡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을 씨가 노래를 할 때 그 음역대와 소리 할 때 음역대가 지금은 약간 절충되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그 매력적인 그 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6: 아, 퀸. 아주 좋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듣고 그 저도 그냥 어느 순간부터 뭐 심사위원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춤추고 있었거든요. 예. 퀸 팀의 그 완성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 그 중간에 나팔바지 노래를 한 다음에 무슨 배바지, 몸바지, 몸바지, 몸바지 그다음에 스키니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원래 있는 겁니까?
8: 배바지, 턱바지, 빈바지, 동바지, 보쟁이, 스파킹, 졸바지, 스키니.
9: 아니 장타령에
7: 장타령에
9: 품바타령이 있어요.
10: 스키니는 없겠지. 스키니는
9: 타령.
3: 가사가 네. 살짝 달라지는 거죠?
5: 네, 이제 그 선생님. 나팔바지에 있는 가사를 장타령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 예,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개사를 하신 거죠.
11: 보컬 분께서 중간에 윙크를 하셨나요? 카메라에?
12: 원래 그냥 소리할 때 윙크를
11: 할 일이 절대 없죠. 아, 네,
12: 해선 안 되는 건가요?
11: 그건 아닙니다. 네, 해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12: 그럼 여기서 한번 살짝 시도를 해볼까요? 그냥 소리 잠깐 뭐 하면서 윙크를
11: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헛고 놀자
12: 오, 매력적인데요? 아, 매력적인데요? 예. 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감사합니다.
7: 야, 건우가 많이 부담되겠네.
11: 화이팅.
13: 진짜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이제.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12: 뭐 리허설 할 때도 누나들의 무대 봤겠지만 이번 무대 어떻게 봤어요?
13: 진짜로 역시 퀸은 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14: 베인베야.
15: 아니 그러면 뭐 떨릴 때 이렇게 자기만의 네, 네. 뭐 푸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13: 먹어요.
12: 아 허경원 씨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그쵸?
15: 야 먹는 거는
7: 허경원 씨 그러면 건우 군 나중에 닭가슴살 좀 보내줘요. 예,
15: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스타성을 예. 보기 예예.
16: 귀여워.
12: 너무 차분하고 듬직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보는 모든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서건우 군의

0: 저만의 그냥 매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하는 곡이기 때문에 한번 확 세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건우 화이팅!
3: 화이팅! 건우야! 가지야!

0: 너무 잘하네.
1: 최고다, 최고야.
2: 서건우 군의 흥겨운 무대였습니다. 퀸이 네 번째 판으로 직행할지 아니면 건우 군이 네 번째 판으로 올라갈지 조선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0: 서거로군은 총 11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최소한 12개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11개를 받아버렸네.
2: 저 같은 경우는 건우 군 오늘 무대 보고 너무 놀랬어요. 천재성

0: 신동이 있다라는 얘기가 정말 있고 진짜 신동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건우 군이 다음 무대를 하고 또 그 다음 무대를 할 때 분명히 저는 목이 달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0: 저는 지금 건우 군의 목 상태가 그렇게 지금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에 누르지 않았습니다. 네.
2: 제가 듣기에는 가요를 부를 때는 조금 덜해요. 근데 건우 친구가 소리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이 들면 목을 딱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건우 친구 목이 상하고 있는 게 귀로 들려요.

0: 그래서 빨리 소리 발성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는 다쳐서 나중에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발성을 고치거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2: 건우 씨.
1: 네.
2: 참 끼가 많네요.
1: 아,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예지 능력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좋은 기회 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냥 놀았다 생각하면 돼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네, 열심히 하세요.
1: 네.
2: 아주 뒤에서 아주 열심히 응원할게요.
3: 네.
2: 네. 네.
1: 좋은 사람 많이 만나. 나 여기 한번 나가봤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2: 한 2년만 쉬면 제 목 나와 다시. 네.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바로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입니다.
1: 아, 왔다. 왔어.
2: 전설이다, 전설.
3: 아, 어렵다, 어렵다.
1: 황제.
4: 황제 형님.
0: 신승훈 씨는 7연속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14주 연속 1위를 해 기네스북에 오른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댄 곁에 없지만. 신승훈 씨를 선택한 도전자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예.
5: 아, 산호씨.
0: 김산호과 맞서 싸울 상대 조선 판스타를 어퍼치론 어퍼치론 홍주. 또?
5: 또 드림팀이야. 또 드림팀이야.
2: 아유, 또 이렇게 붙었네.
1: 어, 지난번에도 같이 하지 않았어?
6: 맞아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엄마들의 반란을 보여줄 우리는 진정사정 볼 거다. 땅!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아, 많이 오시네.
2: 어, 배가 흑과백이야.
3: 호호호호.
4: 친구끼리.
5: 야. 아.
0: 예, 지난번에도 또 붙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지금 함께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듣자 하니까 산옥 씨가 홍주 씨를 피하고

0: 하고 싶은데 홍주 씨가 산옥신을 잡았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1: 잡혔구만.
2: 네. 저는 네 다른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2: 이게 또 잡더라고. 이 언니가 지금 내가 만만한가?
3: 아. 약간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2: 네.
0: 한 분씩 편하게 뽑아주세요.
4: 저는 신승훈 하겠습니다.
0: 자, 12번.
5: 큰일 났네. 신승훈밖에 안 하면 노랑이랑 쪽 올리면 안 되는데 나 미치겠다. 이런 악의 순환이.
1: 제가 선택권의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남은 가수들이 다 그 아이돌밖에 없고요. 신승훈 씨가 하나 딱 티오가 남았어요.
5: 아, 이 산옥이랑 붙기 싫은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네, 신승훈으로 하겠습니다. 네.
6: 어쨌든 이제 오늘 여기서는 다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내가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각각 있으신가요?
1: 비장의 무기라고 하면 제가 지금 평생 안 하던 짓을 오늘 한번 해요.
2: 오!
1: 예,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아주 온통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거든요.
7: 뭘까? 네,
1: 춤 아닐까?
8: 뭐 지금 준비했는데
7: 과연 어떤 짓인지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는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경쾌한 곡을 해가지고 3라운드 때는 조금 여러분들의 감동을 쏙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네, 친한 거랑 그런 거랑 떠나서 이제는 승부는 승부거든요.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2: 언니, 친정 사정 좀 봐. 언니 친정 사정 너무 안 보더라. 무대는 이제 내가 지킬게. 안녕.
7: 아, 지난번에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근데 이제는 친정 사정을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1: 네, 그것도 그건데 이 언니가 20년 무명 생활을 정말 이 무대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야 되거든. 언니 좀 봐줘라. 네가 먼저 좀 집에 좀 가라. 언니가 따라서 갈게. 언니 이제 마지막이다.
8: 언니 이제 마지막이다.
3: 마지막이다.

0: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남편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2: 첫 방송에 언제니까 보자고 막 했는데 그 첫 방송을 못 보고 가가지고 진짜 미치도록 너무 마음이 아픈데.
1: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우리 딸들이랑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3: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남편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무대를 나오기까지 남편이 자기 마지막 소원이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조선 파스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0: 브라보.
1: 브라보, 브라보. 와.
0: 김산옥 씨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2: 아니, 노래를 딱 끝났는데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신영희 선생님도 정면으로 보이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좀 이렇게 별로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별을 눌러주세요.
2: 감사합니다.
3: 아,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0: 김산옥 씨는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0: 아유.
4: 울지 마, 울지 마.
5: 그게

0: 사실 이제 판소리가 저희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이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담은 소리 공부를 하면서 아,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구나.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오늘 뭐 전통 판소리를 보여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심청가 중에 곽씨 부인 이 죽고 나서 부르는 그런 신봉 사이에 그런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감동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울 일이 아닌데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네. 참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이 테크닉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정서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라서 이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실 듣다가 저도 좀 울었거든요. 근데 정말 먹먹한 그런 여운이 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했잖아요. 한국 전통춤 중에 살풀이가 있는데 오늘 김산옥 씨의 무대는 남편에게 바치는 소리로 전하는 살풀이를 보는 것 같은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3: 저는 그 아까 해금 소리 있잖아요.
4: 예.
3: 띵 하고 여는 소리가 깊은 그곳에 숨겨놓은 닫혀있던 제 마음이 열리는 그 문 열리는 소리 있잖아요.
4: 아,
5: 문 열리는 소리,
3: 문 열리는 문을 소리. 열고 제 가슴 속에 우리 산옥 씨가 노래를 불러줘가지고 제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어요.
4: 그 해금 소리와 산옥 씨의 네네. 음색과 함께 마음이 열렸군요.
6: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무대들은 각자 느끼는 호흡들이 다 달랐거든요. 좋았던 부분도 달랐고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씩 달랐었는데 산옥 씨가 노래하신 이 공간이 우리가 모두 같은 속도로 호흡하고 느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이제 가슴이 먹먹하다 그러는데 산호 씨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제외하고도 음악은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신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예.
4: 자, 김산옥 씨 수고하셨습니다.
6: 고맙습니다.
7: 축하드려요.
1: 근데도 노래를 너무 잘해요.
8: 잘해요.
1: 노래를 있고. 너무 잘해요.
8: 차분하게.
1: 예.
9: 솔직히 산옥의 노래 실력이 어마무시해서 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10: 난타? 저런 퓨전 발상이 난 너무 신기해.
11: 파이팅!
10: 파이팅!
12: 파이팅!
11: 파이팅!
13: 파이팅!
9: 아, 신승훈 씨의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그대 미래 향해 월월 날아봐. 왠지 지금의 제 처한 상황과 너무 비슷했고 가사가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봐 뭐 꿈을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어 막 이런 가사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 이건 내 노래구나. 조선판소타에서 부르면서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예, 더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4: 홍주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홍주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홍주 씨는 몇 개의 별을 받을까요?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칼을 갈았더구만요. 저 무대 보고 와, 그 생각했어요. 아, 너무 잘해갖고요. 아니, 무대가 너무 스케일이 크더라고요.
2: 희망사항 올스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건 정말 희망사항이고요. 한 13표까지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예.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홍주 씨는 총 1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앞에 약간 뭐 비유하자면요, 그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앞에는 조금 이제 약간 안 풀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막판에 홈런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도 기억도 안 나고요. 그냥 와,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그냥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4: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진짜 저분은 파워하고 호흡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베스트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거고, 아까 조한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트로 쪽 앞쪽에서 정리가 좀 너무 덜 되어 있었다는 아쉬움이 좀 컸고,

0: 저도 김정민 선배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파트 부분에서 이 세타령이 나왔을 때 참 아 이 홀홀 나는 그 느낌으로서의 그 정서 매쉬업을 너무 잘하셨구나 했지만, 그 소리의 정말 성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톤 그리고 그 농음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손을 올렸다가 너무 아쉽게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쉬지 말고 그 좋은 못 갖고 소리에 열중해가지고 소리 안 하다니까 울렁증이 생긴 거예요. 울렁증. 이걸 빨리 없애면은 그 좋은 못 갖고 기가 막힌 뒤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로.
2: 그래요. 너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훌륭한데 네. 참 아쉽다 매번 말씀을 하셨어요. 싹쓸이판 신승훈을 선택한 김산옥 씨는 올스타, 홍주 씨는 13개의 스타를 받아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된 분은 김산옥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3: 아, 산옥아, 육중한 언니를 뚫고 나간 산옥이 아무래도 언니를 뚫고 나갈 정도면 네가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언니 목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제 꿈을 이루고 모든 걸 다 이뤘으면 좋겠어. 진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4: 아 언니, 나는 진짜 조선 판스타 하면서 언니를 만났다는 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 진짜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 언니 사랑해.
2: 제1대 조선 판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빅매치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입니다. 200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 걸그룹으로 미국까지 진출해 열풍을 이끌었죠.
5: 신나겠다, 신나겠어.
2: 원더걸스를 선택한 도전자
5: 누구지?
2: 3대를 이어온 타고난 국악인 김하은. 야.
6: 잘 어울린다.
7: 아, 이 친구 아이돌 노래하면 잘하잖아.

0: 의상은 약간 삼바 춤 출 것 네, 같은
1: 살사 막 이런 느낌.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이죠. 뮤르.
3: 맹수
4: 옷 입었어.
5: 네 분 자체가 원더걸스 아니야?
0: 그러니까 이렇게 한 팀 같아, 한 팀 같지 않아? 어, 진짜 원더걸스인데?
6: 또 무대를 또 찢으려고.
7: 자, 이제 정말 그 만만치 않은 팀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무대인 것 같은데요. 서로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8: 처음에 선택이 이렇게 됐을 때, 매칭이 됐을 때 되게 긴장도 되고 좀 이렇게 좀 많이 무서웠어요, 사실은.
5: 왜 무서운 거야?
9: 왜냐면 언니는 지금 너무 무섭게 입고 있었고.
2: 뭐 오늘 또 의상도 약간 또 무서운 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9: 저랑 팀 같아요. 저랑 팀 같아요.
8: 그래서 제가 진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만의 매력을 많이 어필하자라는 생각으로.
2: 진짜 어떤 각오로?
10: 아무래도 좀 잘하는 소리꾼과 겨루

0: 게 돼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뮤루의 색깔을 잘 담으면서 원더걸스도 살리면서 잘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1: 네. 자, 두 분 서로에게 눈 바라보고
2: 눈 바라보고 어 무서워.
1: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하은 씨가 먼저.
3: 최선을 다해서 제가 멋진 목소리로 저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아~
4: 도발 도발.
2: 우리가 우리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셋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뮤류의 저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준비해 주시죠.
5: 야, 기대되는데?
2: 하은이 먼저 하는 거야?

0: 3대째 소리를 이어온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1: 저희 할머니는 최순희 선생님이시고요. 정정여제 판소리 명예보유자 하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어받아서 인간문화재가 되신 모보경 선생님이십니다.
2: 작년에 할머니가 아프시면서 엄마가 공연을 하시거나 제가 공연을 할 때 보러 오지를 못하시는 거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할까 했는데 TV 말고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3: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여놔.
3: It's the love shot.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 네, 저는 원더걸스의 Like This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무대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국악이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잘 녹아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저만 보여줄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세요.
5: 여유가 있어, 여유 있어.
6: 하은이 자신감이 있네 지금?

0: 좋겠다.
1: 희망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좌표를 눌러주세요. 네. 김하은 씨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가 됐습니다. 와.
1: 저는 음악을 하은 씨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뭐지? 이 느낌 뭐지? 이건 무슨 김하은이 장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목소리가 정말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 같아요. 저 너무 사랑 어떡하지? 4살 차이, 저희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여서 언니 필요하시면 연락을. 예. 너무 잘 봤습니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4: 지금은 이제 살살을 선택을 하셔서 원더걸스 노래 변곡을 하신 다음에 소리까지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디서 볼 수가 없는 그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대로 김하은 씨랑 중남미 투어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잘, 진짜 글로벌 사람들이 보러 올 것 같아요.
5: 우리 그 저기 김하은 씨 약간 열대과일 창법. 네. 마치 진짜 열대과일을 진짜 맛보는 것처럼.
6: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처음 먹어보는 열대과일 착즙 주스 같은 거예요. 되게 흔치 않은 거여서 이게 낯설 수도 있고 뭔가 이게 맞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제 입맛에는 맛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하은 씨가 되게 대량 생산됐으면 좋겠다. 예. 네.
7: 하은아 참 겁이 없다. 너무 순수하고 너무 잘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0: 네.
7: 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돼. 판소리를.
8: 네.
9: 그 판소리라고 하는 우리 전통음악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리듬, 그러니까 장단의 음악이거든요. 장단에 따라서 붙임새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노래의 성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참 이 어려운 리듬이잖아요. 어려운 리듬을 이렇게 정말 겁 없이 과감히 하신 게 저는 정말 막강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아주 극찬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1: 그냥 흘러 음악이.
2: 너무 어우 목소리가 진짜 너무.
1: 그냥 음악이 딱 보면 스웩 있어.
2: 맞아요.
3: 와 미루 부담되겠다 어떡해.
4: 완전 잘했어.
5: 너무 잘해서 그냥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면 오히려 우리 무대가 망칠 수 있고 그냥 내려놓고 정말 이 무대를 즐겨서 그냥 좋은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네.
0: 자, 이어서 미우류의 반격이 이어질 텐데요. 미우류는 매번 올스타를 받아왔던 팀이기도 합니다.
6: 계속 올스타.
3: 그랬네.
0: 그동안의 올스타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올스타가 필요한 시점은 지금이네요.
5: 아 근데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올스타를 받으셔서 그냥 저희는 재밌게 놀면 오히려 좋은 무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서 있습니다.
7: 아, 좋아.
5: 저희 뮤르가 원더걸스를 선택을 해서 소호하시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뮤르의 핫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하스에 선정을 했는데요. 뮤르와 함께 핫한 무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8: 무대에서 소핫 매운맛을 보여드릴게요.
2: 내가 떨려.
7: 가자.

so cool. 넌 너무 멋져. I so so so hot, hot, so

0: 이런 재즈.
1: 아, 진짜 멋있다.

참유루가 세상에 온갖 꽃을 가지고 꽃노래를 부르는디. 꽃이로구나 꽃이로구나 수박꽃 벚꽃 달미꽃 찔레꽃 나빼

0: 잘해. 아, 진짜. 유루, 유루, 유루, 유루.
1: 장난 아니야.
2: 너무 잘하니까 짜증난다.
3: 미우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갑시다.
3: 별을!
5: 아, 미우루 얼마나 떨릴까.
3: 눌러주세요.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혼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어 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 의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이쁘네. 성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5,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래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자, 줄자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줄,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바흐음악은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록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그게 참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자 악보를 새로 제작 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 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치?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1: 네.
0: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 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 한 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 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

예,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 그 누구를 사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상훈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말할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m afraid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예쁘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선조들의 풍류가 느껴지는 공간이죠. 국립국악원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다양한 국악계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와 우리 음악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국악박물관이 최근에 새 단장을 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음악의 역사를 둘러보면서 그 속에 담긴 멋과 신명도 함께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국악계에서는 명창 반열에 오른 소리꾼들이 기량을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독도사랑 국악사랑 대한민국 국창대회, 그 영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

많은 참가하는 데 고심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권고도 있었지만 후배들에게는 선배들도 이렇게 열심히 도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께는 47년간의 저희 소리를 한번 재평가받고 싶은 생각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니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늘 저한테 저는 너는 목이 약하니 남들 한 번 할 때 너는 10번, 20번 그렇게 해야 좋은 목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조제 소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큰 상을 국장상이랑 상을 받고 보니 그 선생님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그 선생님 말씀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진정한 소리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에게 나와 같이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완숙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보다는 못돼도 선생님 버금간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0: 많은 사람들께 동조죄를 참 잘 이어온 천상 소리꾼이다는 소리를 저는 꼭 듣고 싶네요. 동조죄 그 적벽과 완창을 또 꼭 하고 싶고 무대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여 신청이 승상 부인 전에 아직오고 돌아올지 그때여 신봉사론
1: 헐 쏙
0: 저

0: 따루 어길 기다릴 때
1: 제

0: 여보, 옳지? 아, 나균만 벗어.
1: 나이스고.

0: 옳지?
1: 신봉사 거동본수 소개구라가 벗쪽나서 타던 방문을

먹어놓으니 도량 줄입에서 뚫구나. 그저 더듬더듬 더듬더듬이 나가면서 아가 청아 어쩌여 못 오느냐. 에이 이게 어쩐 일인고. 그저 더듬더듬 더듬더듬이 나간다. 급히 다리를 건너다 한 발 가득 비뚤어져 길러무게 찬물에 비친 듯이 퐁 아프 아이고 사람 죽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무진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지. 신부사 버블레이어 못 눈을 희번쩍 번쩍거리며 아프 아이고 도와둥 심하게 죽네.

우리의 전통 문화가 더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뿌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요즘 공연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관객의 평가에 따라 우수작을 선정하는 경연대회 형식의 공연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전해드립니다.

0: 만고영웅 호걸드라 초한 승부 들어보소 저딘지용 부지럽고 순빈시 으뜸이라 한패공 행본대병 구리사나 십사면호 대질 눌러지고
1: 가축제
0: 첩패왕을 잡으랄제 천하백마 두원수는 계신 표모

0: 좌우를 호령할 때
1: 좋지.
0: 음양성곡 음안길과 평성도 우백미럴 거리거리 폭병의 유아 두루 두루운데 보이기라
1: 좋지.
0: 유교만은 이자고는 배왕놀이인 홀대 산자를 놓는 장자방과 개명산 주야워도 옥동수를 슬피 불어 그 노대에 허여쓰되
1: 좋지.
0: 저곳 저기 분바모 하랄로 보다리 박다

0: 도린듯 윤방발리 사지 주고 전지가로 헌적군 사야 너희 폐왕 세군하여 전자고 죽을 때로구나 가볼 고쳐 입고 나를 낸 장검 빼요 드디 정금같이
1: 아이씨고
0: 중한 몸이 전장구고 혼이해주리오구나
1: 좋다
0: 너희 떠두어서 고향 수익가서 부모님 모시고 처자도 너를 들고 흔 들어 흔 흔

옛 예인들의 모습에서 풍류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풍류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술혼이 우리 음악을 발전시킨 밑거름이 됐을 텐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네 한량이라 불리던 문정원 선생께서 별세하셨는데요. 선생께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동네 야류의 명예보유자이자 동네 학춤과 동네 한량춤의 명인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춤꾼이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덟 번째 춤판은 동네에서 모신 문장환 선생님의 입춤을 보시겠습니다. 문장환 선생님은 6월 제3회 명무전에 모셨던 분으로 동네 야유의 중요 무형문화재이십니다. 입을 딱 다물고 가락을 잡아 담담하게 춤을 지켜나가시는 문 선생님은 67의 나이가 되셨습니다. 문 선생님의 입춤은 동네 기방의 선비의 멋과 동네 야유의 거드름춤에 젖어 춤을 풀어가시며 남자춤의 잠잔한 멋이 흐르는 특색있는 춤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춤을 내실 분은 장구의 오명숙 씨 그리고 국립국악원 민수각 반주단의 합주로 보시겠습니다. 문장환 선생님의 입춤을 보시겠습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2: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0: 쥐, 기타가 더 멋져요.
5: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2: 알았다.
0: 기타...
6: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5: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6: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5: 아이고.
6: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5: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0: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사 곳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축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 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 다행과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0: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이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 소개합니다. 네, 대국장의 모습입니다. 진지하죠. 오늘은
1: 멋있습니다.
0: 무슨 그 백투더퓨처처럼 이렇게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의상이 화려하지요. 멋집니다.
1: 네, 먼저 백돌을 잡은 권재관 7단입니다.
0: 네.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시험 수석을 차지했어요. 권재관. 그 개그맨 시험에서 의자와 채점표 들고 들어와가지고 능청 맞게 자연스럽게 이제 심사위원 옆에 앉더니 자 다음 하고 이제 심사위원 코스프레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수석 합격했어.
1: 와, 발상의 전환이었네요. 심사위원 코스프레를 하다니요.
0: 예, 사실 솔직히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 심정이 착하고 그렇길래 만정 이제 까딱 잘못했으면 이거 뭐였나 그럼 빡좀 맞고 쫓겨나는 수가 있는데 인생은 또 어떻게 보면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1: 그럼 결혼도 운이 좋았던 걸까요? K본부 21기 공채 개그맨 동기던 김경아 씨와 열애 3년 만에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개그 커플 5호입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제가 1기고
1: 1호. 네. 5호 커플.
0: 네, 5호. 그러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권재관 7단 별명이 바퀴라고 그러죠.
1: 바퀴요? 예. 돌아가는 바퀴인가요?
0: 이제 바퀴 달린 무선 조종 뭐 자동차 크고 수백 개 있습니다. 또 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한 자전거.
1: 어머,
0: 이 바퀴 달린 거 다 좋아한다고 별명이 바퀴벌레. 제정신이 아니지요. 살림의 보탬이 돼야지 지 취미 생활하는 거 그거는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관 7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드립니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뭐라고 했지요? 하여튼 무리수는 안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1: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유태평양 5단입니다.
0: 유태평양 5단은 국악계 김태우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디카프리오가 아닌 테카프리오. 또 국악계 조세호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만발, 인기가 많다는 증거겠지요.
1: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에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슴놀이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이 34살의 늦은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1: 어쩌면 이 태평양 기량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맞아요. 태평양. 네. 폼나지 않습니까?
1: 네, 멋있어요. 네.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네.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네. 자, 이 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0: 사극 대사 같아. 열심히 까는 알들 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1: 네.
0: 예.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손어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숟가락 푸는 거지요.
1: 네.
0: 참고로 지금 권재관 7단 한복에 붙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패배할 때 입었던 15년 전.
1: 15년 전 네. 한복을 이렇게
0: 잘, 네, 관리를 잘 했던 거죠.
1: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그럼, 해둔 거겠죠?
0: 네,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1: 네.
0: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네, 왼손 오른손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진지해요.
1: 네.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네.
1: 지금 네, 권재관 7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두 분 차렷 경례. 극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1: 와.
0: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쁜 건 없습니다.
1: 네.
0: 애매한 위치에
1: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1: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1: 네.
0: 어딜 쳐들어. 저 특공대
1: 처음부터
0: 네,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안 좋습니다. 권재관 7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과연?
1: 자리까지 옮긴 것 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1: 네.
0: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아쉽네요.
0: 다시 아름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1: 네.
0: 저 길이 보이나요?
1: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1: 네.
0: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1: 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1: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아까 첫 수봐서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이 나왔습니다.
1: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0: 네. 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1: 네.
0: 정신만 없게 보는 사람 말이지요.
1: 네. 유태평양 5단은요
0: 네.
1: 6살의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했을 당시에
0: 6살 때 네.
1: 한승호 명창이 하늘에서 내렸다고 평가할 만큼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0: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네. 이게 믿어집니까?
1: 와, 진짜 대단해요.
0: 그만큼 꼬마가 거침없었다는 얘기인데
1: 네. 그래서 네. 이제 평생 국악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고 해요.
0: 네, 자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노리나요? 과연? 2%가 부족했습니다.
1: 좀 아쉽네요. 네.
0: 자, 시원한 수가 나와야 됩니다.
1: 네.
0: 이쯤에서 권재관 7단.
1: 좀 두 분 다 연습하실 때는 진짜 잘했는데
0: 네.
1: 좀 아쉬워요. 계속.
0: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과연 저거 한 점을
1: 네.
0: 한 점 처리해야 됩니다.
1: 네.
0: 네. 프로라면은 처리하겠죠.
1: 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좀 아쉬워요.
0: 참 안 되네요. 네. 두 분 다 의상 제대로 갖춰 입고 네. 할 건 다 했는데 자세는 좋습니다. 아... 아직. 아니... 아, 드디어 저거 무리수지요. 저거는 예. 과연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데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혼돈인데 알까기술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 권재관 칠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자동차, 무슨 네. 비행기.

0: 이 프라모델 뭐 예?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네. 쓸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사모은 사람 권지가 질단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소비율이라고 그래요?
1: 네, 금액도
0: 웃기는 얘기지요.
1: 그렇죠. 금액도 권재관 칠단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0: 예. 자, 과연 네. 네, 뭐 신중하게 유튜브 뭐, 경량 뭔가,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웃수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0: 네.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0: 네.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네, 네 유튜브 경영 5단입니다.
1: 네.
0: 자, 그거로
1: 자동화를 통해 그냥 들어갔어요.
0: 자, 세할 1타 3도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과연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0: 오. 네. 알깎이도 시원시원하게 네.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에 맞서는 권재관 7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1: 이제 신중히
0: 근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1: 또
0: 정확합니다.
1: 네.
0: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네. 성격 나오는 거지요.
1: 네.
0: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1: 오,
0: 네,
1: 오케이.
0: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0: 네. 네.
1: 지금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네.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네. 권재관 7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1: 아, 너무. 네. 네.
0: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1: 네.
0: 안 풀렸습니다만은
1: 네.
0: 중반 넘어서 네. 시원시원하게
1: 네.
0: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1: 네.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 5단은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1: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7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7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 뱅크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0: 예, 아이디어 뱅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보면 아이디어 뱅크인데 이제 제3금융권이라고 하지. 뭔가 중심 세력은 아니다 그런 느낌. 자, 그건 뭐 가능합니다.
1: 네.
0: 시원하게. 네.
1: 네.
0: 그렇습니다. 네. 사석작전.
1: 네.
0: 네, 농개타법.
1: 네.
0: 네, 널널할 때.
1: 네, 맞아요.
0: 넉넉할 때. 앞서고 있을 네. 때 저 작전 좋은 겁니다.
1: 네, 좋아요.
0: 떨렁 한 알.
1: 네. 네.
0: 키 한번 높여보고 이대로 1차전 끝나나요?
1: 네.
0: 권재관, 네, 7단. 당황하고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데.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0: 손이 떨리고 있는데 한 점이란
1: 아니
0: 아
1: 끝났나요?
0: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졌다고. 좀 찌질이 7단입니다. 찌질이 7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네.
1: 2차전에서
0: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1: 그럼
0: 말이 하면 되지. 누구 앉아 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1: 네.
0: 내일 모레 50인데. 말까지 졌다.

0: 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이 하고 다닙니다. 부각의 날 지적지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네. 권재관 7단은 무슨 저 이 화살 총 모양.
1: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말이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네. 네,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네. 잊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건 그거고
1: 네, 또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0: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네.
0: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네.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저 혹시 자꾸 울고 있습니다. 7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1: 네.
0: 네? 부드럽습니다. 네.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권재관 7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네. 나오고.
1: 아.
0: 네? 자, 잘 보세요. 네.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1: 네.
0: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이제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네. 기사처럼 이렇게
1: 네. 네,
0: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중앙에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1: 우와!
0: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1: 우와!
0: 가볍게!
1: 와.
0: 모든 뭐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1: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부드러워.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0: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1: 아유.
0: 더트 플레이네.
1: 네.
0: 지저분한 배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네.
1: 네.
0: 이거 하나 소고기 힘입니다. 그러면 안 나와요.
1: 네.
0: 힘만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네. 오늘 힘만 들어가는
1: 오늘 네.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7단은요
0: 네.
1: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0: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 시급도 아닌데요?
1: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CF를 찍자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시간당 3,800원 맞죠? 하더랍니다.
0: 웃자고 한 소리일까요? 아니면 뭐 열정페일? 뭐 그런 건가요? 개그맨은 웃겨주는 사람이지 웃음을 주는 사람이지 굶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1: 네?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뭐 개의치 않습니다. 승부의 세계
1: 네.
0: 예, 유튜브경 5단 저 한 점 리온토를 그러나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권재관 7단은 힘 하나 안 들이고 득점을 했습니다.
1: 네.
0: 네. 뭐 권재관 7단 입장에서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손님 실수 유발
1: 네.
0: 예. 유도 이렇게 해서 과연
1: 아니 아니 아이고 네,
0: 자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저러면 안 돼요. 저 그러면 더 아파서 더 안 되죠.
1: 지금
0: 다음 순 생각했어요.
1: 네. 아우 아까워요.
0: 안타깝습니다. 유태평양보다도 어이가 없어서
1: 네.
0: 네, 웃음이 터지고 말았는데
1: 근데 이렇게 유태평양 5단의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자, 조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유태평양
1: 아, 네, 흔들리지 않아요.
0: 흔들림이 없습니다.
1: 네. 멋있어요. 자,
0: 자 한숨만이라도
1: 네
0: 자, 권재관 네. 7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1: 네.
0: 자, 유태평양 5단은요?
1: 네, 유태평양 5단은요. 네.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0: 네.
1: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0: 둘 중 하나인데
1: 네.
0: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1: 네.
0: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0: 아니면은
1: 네.
0: 진짜 유태평양 오다리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네.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1: 맞아요.
0: 그게 맞지요. 숙대머리 네. 그 한 수절

0: 잠깐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5단 쑥대머리 짝. 한 수절.
1: 쑥대머리.
0: 거기까지.
1: 귀신.
0: 말도 잘 들어요.
2: 네.
0: 거기까지 하면 거기. 닦고 쑥대머리. 그거만 들었는데 네. 가슴이 막.
2: 맞아요.
0: 찬하고.
2: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0: 이야, 노련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2: 네.
0: 성공했습니다.
2: 네.
0: 뭐 사석작전 가능하죠? 네. 유리하니까.
2: 자, 신중하게, 신중하게.
0: 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2: 아유! 네.
0: 안 되는 날이 있어요.
2: 네.
0: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졌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내일 모레 보면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 있죠.
2: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네.
0: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2: 네.
0: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2: 오!
0: 네! 나는 기세등등.
2: 와, 네, 바로 그거지. 5단은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상당히 열세에 몰린 권재관
2: 네.
0: 7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자세 봐서는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2: 그냥 도망 다녔으면
0: 네,
2: 좋겠어요.
0: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2: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0: 예.
2: 정말.
0: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 아.
0: 오히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관 네. 7단 연륜도 있는
2: 네.
0: 대선배인데
2: 네.
0: 여기서 끝내기 너무
2: 네.
0: 잔인한 거 아닌가
2: 네.
0: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2: 아, 오! 아, 아 꽥이 네. 나왔어요.
0: 꽥은 약간 의도된
2: 네.
0: 네.
2: 아.
0: 권재관 7단
2: 네.
0: 네.
2: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한 알이 남으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2: 보통 한 알이 남으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2: 지금 정말
0: 눈 깜짝할세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가 7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가 7단. 네.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가 네. 7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은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2: 네.
0: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2: 네. 네.
0: 이렇게 대국에 지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사인도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2: 아, 갖고 싶어요.
0: 이거 갖고 싶어요.
3: 어. 예.
0: 네. 이거 이제. 자.
2: 네.
0: 끝에 평양 5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네. 주시죠.
3: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2: 네?
3: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평양 곳 좀 나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일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2: 진짜 울어요.
4: 연습한 대로 다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성격을 생각해보지 안 됐어요.
0: 일단 고정하시고
2: 네.
0: 자 국악의 날 네. 지정 기념 알까기
2: 네.
0: 시즌 2.
2: 네.
0: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 받아 눈물 받아
2: 네.
0: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2: 네.
0: 어,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을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이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나요? 저는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명상과 요가할 시간을 떠올리며 잠이 들곤 하는데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때 이튿날 일어날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도 잠이 들기 전꼭 행복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무조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어 여러분을 맞아줄 겁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0: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 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1: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빌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무카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3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고

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축도 하온 신내.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승무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승무라고 하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가 떠오르는데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을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여. 자, 이렇게 시를 보고 상상을 해왔던 그 멋을 오롯이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고요. 이 북소리의 울림이 아직도 마음 가득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아, 이번엔 흙의 울림을 만나볼까요? 흙을 빚어서 만든 악기 훈 연주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송경근 씨의 송훈 연주와 함께 도자기 울림을 이용한 악기죠. 율기가 함께 연주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나무를 보며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몽몽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악기들이 참 신기했는데요.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먼저 이 악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송정호 씨가 연주한 악기가 송훈인 거죠?
1: 네.
0: 네. 저희가 이 국악 콘서트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그냥 그 전통악기 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좀 개량을 하신 거예요.
1: 네.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훈이라는 네. 흙으로 만든 도자기 관악기.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그 명맥이 좀 끊겨서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기존에 다섯 개의 지공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새롭게 하나의 지공을 더 뚫고 기존의 다섯 개의 지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서 멜로디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복원하고 개량을 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새롭게 송훈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0: 송 씨시니까 송자를 붙이신 거죠?
1: 네.
0: 네. 아니 뭐 이름 정말 잘 외워지게 잘 지셨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개량하는 작업이 참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더 뚫으면 소리가 나오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나요?
1: 계산을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악기는 중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그 중국에 이 악기가 있어요.
0: 네.
1: 악기 이름을 순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0: 숭.
1: 네. 굉장히 많이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개량을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순과 굉장히 모습 비슷하기 때문에
0: 아~
1: 네, 전통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또 그 그릇을 두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악기는 이름이 율기라고 네. 하더라고요.
1: 네. 율기는 말 그대로 음정을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인데
0: 아, 네.
1: 네, 제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0: 그것도?
1: 네. 네. 그래서 그릇을 이렇게 치면은 자체적으로 울림이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는 그 울림을 좀 더 길게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울림을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음정에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릇이 갖고 있는 음정들을 배열을 해서 음악에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고 이름을 율기라고 지어주었습니다.
0: 아, 근데 그게 이 물을 한 방울 더 넣으면 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 맞추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1: 물을 이제 부으면은 음정이 낮아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슷한 음정을 찾은 다음에 정교한 음정은 이제 물로서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네.
0: 그래요?
1: 네.
0: 그 율기도 그럼 직접 만드신 거고요?
1: 직접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릇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가게에 가서 네. 이렇게 울림이 좋은 악기들을 사서 이렇게 물을 넣어서 조절을 해보고

0: 보기도 하고.
1: 아니, 그럴 가게 가서 뭐 물러보고 그러셨어요?
0: 네.
1: 아, 정말로요? 두드려도 보고?
0: 아, 물을 넣어보지는 않았고요.
1: 네.
0: 거기서 이렇게 두들겨서 좋은 음색이 있으면은
1: 네.
0: 이렇게 악기를 그릇을 사기도 했는데 눈치가 좀 많이 보였어요.
1: 싫어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싫어하시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가서 사니까
1: 네.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오히려 대량 구매 고객이 됐군요. 네.
0: 네.
1: 그 뭐. 두드려보다 깨트리신 적은 없으시고요?
0: 아, 깨트린 적은 없습니다.
1: 아, 다행이네요. 아니, 그 앞으로 또 다른 악기 또 만드실 겁니까?
0: 네,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가 흙이에요. 흙은 우리나라 국악의 그 여덟 가지 재료 중에 여섯 번째 해당되는 재료인데요. 이제 도자기 관악기 훈 그리고 도자기 그릇악기 율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흙을 이용한 뭐 풍경이라든지 그리고 흙으로 만든 드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허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들에서 흙에서 나오는 음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을 앞으로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그 이게 흙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이 같은 맥락인 건가요?
0: 네, 작년에 흙음이라는 네. 주제로 음반을 네.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말 그대로 흙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찾아서 그 소리들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들으셨던 몽몽도 그 곡 중에 한 곡이고요.
1: 네. 그러면 정확히는 나무를 보고 네. 멍하는 게 아니라 흙을 들으면서 멍하는 거네요?
0: 네. 제가 공명의 강선희 씨에게 곡을 부탁을 드렸어요.
1: 네네.
0: 그랬더니 그릇악기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명상의 시간 오래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을 몽몽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1: 네. 우리 송경근 씨의 흙음 프로젝트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뭔가 좀 편안한
0: 주십시오.
1: 느낌의 음악이 나올 것 같아서.
0: 네.
1: 네. 자, 이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이번엔 어떤 음악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0: 아, 이 곡은 이제 바람길이라고 제목을 붙인 곡인데요.
1: 네.
0: 바람길은 제주도의 그 돌담이 넘어지지가 않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도요.
1: 그네.
0: 네, 그 돌과 돌 사이에 바람길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곡은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순수한 그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이한테 한번 곡을 부탁을 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 곡을 만들고 기타를 연주를 해서 함께 이 흑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그런 곡입니다.
1: 아, 어떤 중학생이길래 그런 부탁을 하셨어요?
0: 네, 지인이겠죠.
1: 아, 지인이어서 네, 순수한. 근데
0: 네, 음악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느껴졌고,
1: 네,
0: 네, 그런 점이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중학생일 때 작곡한 이 바람길은 네. 어떤 악기들이 나옵니까?
0: 훈이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율기가 나오고요.
1: 네.
0: 그리고 기타가 나옵니다.
1: 기타는 작곡가께서 네. 연주하신.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새 악기가 어우러진 우리 흙음 프로젝트의 한 곡입니다. 바람길 함께 감상하시죠.

0: 판소리는 성음 도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판소리는 성음을 즐기는 음악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성음은 무엇일까요? 성음은 소리꾼들의 소리의 특질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뱃속에서 바로 뽑아내는 통성, 또 적당히 거칠고 컬컬한 수리성, 맑고 고운 천구성, 이런 다양한 성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명창은 이 통성과 수리성이 아주 좋은 분인데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통달 명창입니다.
1: 이놈아!

0: 우리나라의 상납해 가지고
1: 아, 할지 마.
0: 세계 최고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지.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그때야 놀보라님이 힘술이 많아가지고 그 착한 동생 흥보를 내가 쫓아껐다. 근근히 지내다가 하루는 8월 추석에 돌아와서 동네에서 떡방아를 찢는다, 술을 거른다, 전을 지진다, 그냥 콧난간을 부지는 뒤 흥보지만 냉랭하구나.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고 흥보 막내 아들은 첫 딸 나오니 처신들 나올 리가 있겠느냐. 그때 마치 흥보가 들어오면서 마누라 울고 있은 게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남이들어 남보기로 내 집 흉만 더 나니 우지 마오. 그 좋은 수가 있네. 그 제비가 갖다 준 박씨 심어놓은 것이 지붕 위에 큼지막하게 한 서너 덩어리 열렸은 게 그 바가 똥 따다가 박을 촤악.

그렇게 합시다. 야들아 박 따오니라. 사직들 보고 박을 따오라고 해가지고 흥보대원에 박을 한번 키워보는디 시르르르르르릉 일군 톱질이야 은순 너무 가난이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광제도 부은 집에 부귀 영화로 잘 사는데 이내 팔자는 이기고요 박을 타서 먹고 사느냐 이어루고 당가하고 주소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맞춰주소 톱소리를 내가 맞자고 헌들 배가 고파서 물어봤게도 배가 그리 고프고 들랑은 허리띠를 졸다 메고 기운 차에 당

0: 실권 실드렁 실권 당구 여자톱 실이야 실드렁 실권 실드렁 실권 실드렁 실권 실드렁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권 실드렁 실권 실드렁 실권 석사 고카 팍이 쩍 벌어지면 팍 속에서 팍 속이 나와야 하는데
1: 그렇지.
0: 헝 비었어. 어. 나한테 없는 괴도 쫙 있고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 나간 놈은 직고속 되었구나요. 그나저나 그놈 재주가 용하다. 팍 속을 감쪽같이 긁어가고 어? 바가지 긁어간 놈보다도 바가지 감쪽같이 붙여놓은 놈 그놈 요즘 말로 따봉이요. 쌍 따봉이요. 남의 박수 끌라고 염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놓았구나. 이거 관과사를 알면 큰일 난 게 어서 내쉬어 버려라. 흥보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들 뭔 일 있겠소? 한번 열어봅시다 영감. 그래 볼까? 흥보는 지금 마누라 말은 다 듣는다고 말이야. 왜냐하면은 밥은 굶어도 자기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게 아들만 졸업이 29명을 낳았어. 어? 아, 그래갖고 근데 여보 마누라 내가 열어보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를 모르겠네. 흥보가 한글을 딱 들고본 게 흥보씨 개탁이라 써있거든. 옳지. 이게 날 보고 열어보라는 말이구나. 근데 이걸 열어봐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은데 무서운 벌이 나오면 어떡하겠는가. 마누라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자식들 데리고 저기가 있다가 좋은 곳이 나오면 내가 탁 땡길 것이고
1: 그렇지.
0: 무서운 벌이 나오면 밖으로 탁 내게 칠 땡기 그때는 36개 주랑랑을 놓았어. 그럽시다. 흥보가 한 귀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야.

0: 안주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갓. 아. 흥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란 말이여. 너 돈과 사는 게 많이 남았네. 아. 가만히 있거라. 이 흥부라고 글씨가 쓰여있다.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모아도 줄지 않는 취지 무공지입니다. 에? 이 돈은 평생을 꺼냈어도 줄지 않는 용지불갈 지전이라.
1: 그렇지.
0: 용지불갈? 이 번인이고.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먹고 꺼냈어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나오는가 우리 구학방송에 털어부어봅시다. 그럽시다. 흥부 내역 안에 돈과 쌀을 한번 털어부어보는디.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털어붓고 나무로 하나가 또 풀어.

찾아가더니 하여튼 이러구나. 얼마나 좋아 죽었니? 1년 3일 죽지

0: 우리나라의 상납해 가지고
1: 아, 할지 마.
0: 세계 최고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 보지.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0: 판소리의 성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우리 조통달 명창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 불러주신 대목이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이었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0: 박 속에서 쌀과 돈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1: 우리나라에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0: 아, 그러게요. 예, 예. 지금이라도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1: 8월 추석은 돌아오고.
0: 네.
1: 그래서 나머지 집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도 해먹고 떡도 해먹는데
0: 네.
1: 흥보지만 냉랭해. 그래가지고 네. 박을 키웠더니 착한 사람이라 박씨가 그것이 보물이 되는 줄 몰랐지요.
0: 네.
1: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죠.
0: 그래서 첫 번째 박을 탔더니 이제 쌀도 나오고
1: 그치.
0: 돈도 나오고.
1: 예.
0: 네. 아 근데 그 대목이요.
1: 예, 예.
0: 엄청 빠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랩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원래가.
0: 맞아요. 랩 같아요.
1: 판소리 안에가
0: 네네.
1: 그런 게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거기서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가 있어.
0: 네.
1: 그래서 그걸 이제 울다가 웃다가 그 저 이렇게 사랑도 하다가
0: 네.
1: 카타르시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그 장르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제가 가사를 봤더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랩 같은 게 네. 괴 두 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떨어붙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떨어붙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떨어붙고 나면 도로 하나 가득 톡톡 털고 돌아섰다 열고 보면 돈과 쌀이 하나 가득 톡톡 털고 돌아다 보면 쌀과 돈이 하나 가득
1: 네. 한없이 나와.
0: 그러니까요. 한없이 나오는 걸 이렇게 같은 가사로 계속 반복하면서 쫙 얘기하잖아요.
1: 그렇지.
0: 이게 진짜 랩 같은 거예요. 혹시 그럼 랩도 한번 도전해 보셨어요?
1: 저는 판소리 랩만 하지 그건 안 합니다.
0: 네. 아니,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오히려 되게 수월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신 게 많아서.
1: 아니 우리 아들 조관우 그냥 가수로 만족합니다.
0: 아, 그걸로만?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예.
0: 그 홍보가 박을 타는 게 총 세 번이죠?
1: 그렇죠.
0: 뭐 나오는지 맨날 헷갈려요. 이게 돈 나오고 쌀 나오는 게 첫 번째인가요?
1: 돈 쌀 나오고 그다음에 비단이 나오고.
0: 비단이 두 번째인가요?
1: 예, 두 번째. 여러 가지 비단이 나오고
0: 네.
1: 세 번째 석수, 목수, 와수, 토수가 나와서 대궐 같은 집을 지고 그래요.
0: 네. 이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의식주네요. 처음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엔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엔 주가 나오고.
1: 오케이,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0: 아, 한 번도 예. 생각 안 해봤거든요.
1: 아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0: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러네요.
1: 정말 그러네요.
0: 아, 그럼 예. 놀부는 몇 번 타죠? 놀부도 세 번 타나요?
1: 놀부도 세 번 정도 타는데
0: 네.
1: 제가 놀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0: 아.
1: 창극에서 왜 그러냐면은
0: 네.
1: 흥부 역할을 옛날 창

0: 친구단 있을 때 많이 했는데
1: 네네.
0: 목소리가 크니까
1: 네.
0: 흥보는 안 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놀부 역할을 내일로 흥보야! 과물 이렇게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해야지.
1: 더 카랑카랑 하시니까
0: 이게 목이 막 크니까
1: 어.
0: 지금 늙어 나이 먹어서 좀 어렵지만은 그전에 그렇게 막 감지르고 지냈어요.
1: 뭐 할 때가 더 편하세요? 흥보하고 뭐 놀부 중에
0: 아, 또 스릴이 있는 건 놀부가 좋아. 맨날 비는 건 싫어.
1: 아, 약간 비극적인 인물의 또 이 주인공의 맛이 좀 있죠.
0: 맛은 있죠.
1: 네네.
0: 울리는 건데
1: 네.
0: 많이 울리고 아주 개면조를 잘해야 하거든.
1: 네.
0: 근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뺀 욕만 먹어. 어. 어떻게 욕 흥부 놀부한테 욕만 그죠, 먹고 팔로 채이고
1: 네.
0: 그게 놀부가 좋아요.
1: 어, 내인은 흥부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아이고. 선생님께서는 뭐 이제 나이 드셔서 좀 약해졌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그냥 무슨 네 덤프트럭 크락션인 줄 알았어요.
0: 노래방 가면 마이크가 터져버려.
1: 터지겠어요.
0: 여러 번 터졌어.
1: 네, 정말 충분히 그럴 것 네. 같아요. 근데 오늘 불러주신 흥보가가 미산제 흥보가였습니다.
0: 예, 미산.
1: 네,
0: 미산 미. 네. 그 우리 저 어머니 박초월 선생님이 호인데요.
1: 네.
0: 그분이 그 호고 그냥 만 소리를 내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흥보가가 동편제가 있는데
1: 아, 네네.
0: 이건 서편제.
1: 서편제. 그 미산제 흥보가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0: 동편제는 조금 그 남성다운 그런 성음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슬픈데도 뭐 흥보가 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주노 비라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1: 네.
0: 우리는 두 손을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막 이렇게 울어.
1: 더 감정적이네요.
0: 감정이 많아. 서편제가 감정이 많아요.
1: 서편제가
0: 예, 예. 네. 그런 차이가 납니다.
1: 그 저 통달 통달이라는 이름도 그러면 그
0: 예, 우리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1: 박호원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예. 거죠.
0: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1: 네.
0: 내 아들이 내가 고생한 건 안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1: 네.
0: 결국은 그 신케동 선생이라고 그분이 유지해 사셨는데 검은고 잘하시는 돌아가시 자꾸 하셨는데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좀 뭐 끼가 있다고 가르쳐보라고
1: 네.
0: 그러니까 다시 시킨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이름을 나중에 갈아버렸죠. 예명을
1: 네.
0: 뭐든지 통달해라.
1: 네.
0: 그래갖고 가야금 아쟁 검은고 무용
1: 뭐든지 통달해라.
0: 혈라면 다 해보라 그 말이야.
1: 네.
0: 그리고 이름까지 통달해. 아직 지금 다 못했어요. 못했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1: 아, 그럼 통달하신 건 뭔가요?
0: 예? 네?
1: 통달하신 건
0: 통달 못했어요.
1: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0: 통달한 것은
1: 소리만
0: 지금 소리.
1: 네.
0: 소리만 내 제2 생명으로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1: 네.
0: 지금은. 저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1번이고
1: 네.
0: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고 예. 그 다음에 소리가 3번으로 내려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음악과 함께 하시고 선생님께서 얼마나 판소리를 좋아하시는지가 더 절절하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0: 예, 예.
1: 그 판소리에
0: 예.
1: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세요?
0: 이 판소리는 희노애락에 들어있습니다. 희노애락에 들어갔고 그 저 사랑과 슬픔 그런 모든 게 들어가지고 신금을 울립니다. 연기와 모든 게 다 들어가지고 이제 잘만 오면은 형중을 울렸다 웃겼다 쥐었다 피었다 하는 것이 바로 판소리입니다. 다른 걸 그렇게 못해요.
1: 네.
0: 이건 뭐든지 할 수가 있고 청중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우리 부모가 뭐 반대도 했지만은 하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것을 꽤 오래 했습니다. 지금 벌써 73년이나 됐어요.
1: 73년
0: 소리 시작한 지가.
1: 아.
0: 예, 그래서 조금 아주 감회가 깊어요. 그래서 예, 예.
1: 지금 73년이라고 하시니까 예.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신 거죠?
0: 5살부터.
1: 5살.
0: 네.
1: 야, 근데 그게 5살부터 하는 게 유행인가요?
0: 유행은 아니에요.
1: 한 명 더 있으시잖아요.
0: 아니 근데.
1: 네.
0: 우리 어머니가 박초월 선생님이 친이모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나를 양자로 해가지고
1: 네.
0: 아들을 삼아가지고
1: 네.
0: 소리를 가르쳤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게 나와서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1: 아니 네. 근데 요새도 그 유태평양군이라고.
0: 태평양이.
1: 네. 그분도 되게 어리게 어린 나이 때 시작하지 않았나요?
0: 걔도 네 살 다섯 살부터 했습니다.
1: 그죠.
0: 예예예. 예, 예. 네. 그래갖고

0: 아기명창이라 그러잖아요.
1: 그래서. 아기명창 세계 신동이로 뽑혔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저 선복대학 학교 저 극장 거기서 네. 거기서 완창을 6살 때 했습니다. 아~ 흥보가를 아까 흥보가를.
0: 네.
1: 그래가지고 세계 신동으로 뽑혀가지고 조통다리는 몰라도 유태평양은 다 알았어. 아,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0: 아니 조통다를 아는 분이 유태평양에 관심을 또 갖는 거죠.
1: 아주 제 오른팔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저를 제 소리를 와. 이어나가는 게 바로 유태평양입니다. 아. 예, 예, 예.
0: 아니 그래서 이 유태평양 씨가 지금 그 국립창극단에서 또 주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1: 지금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0: 열심히 하더라고요.
1: 뭐 네. 말할 거 없어요.
0: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대중적으로 좀 잘 알려진 소리꾼이 되고 그렇지. 또 판소리를 대중들에게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계시기도 한데 그런 또 제자를 보시는 그 마음은 또 굉장히 흐뭇하시겠어요.
1: 너무너무 흐뭇하고 사실은 그때 아기 때 네. 그냥 우리 제자의 아들이에요. 유준열이라고
0: 아,
1: 그 우리의 제자였는데 제자가 소리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좋으니까 아들까지 가르친 거예요. 잘 배우더라고. 막 그러고 내 흉내를 많이 보는 게요. 화초장 그러면 비계를 짊어지고 화토당.
0: 발음도 안 될 때부터.
1: 발음도 안 되면서. 그런 애가 완창을 했어. 그 다음에 그냥 세계적으로 이미 나버렸어요.
0: 네.
1: 예, 그렇게 됐습니다.
0: 그럼 요번 무대는 유태평양 씨와 함께 하시는
1: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번에는 제가 이제 힘도 없고 네. 여러모로 해서 우리 아들하고 네. 아들이란다. 우리 태평양하고 네. 입체창으로 한번 헐라고 그럽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1: 예, 여기는 이제 그 수군가를 다 헐라면은 너댓 시간이 걸려요. 그런 네. 게 그것은 이제 저 별주부가 충심이 많은거든요. 그래갖고 세상을 나와 토끼를 구해가지고 수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토끼 간을 먹어야 용왕이 병을 낫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토끼 간을 띠려고 야를 꼬셔갖고 훈련 대장 시킨다고 찍어 꼬셔갖고 데리고 온 거예요.
0: 어허.
1: 그거를 이제 저거 합니다.
0: 그럼 이제 결국 토끼는 잡혀가는 거죠.
1: 잡혀가죠.
0: 네. 자, 토끼가 잡혀가는 대목. 아니 사실 뭐 우리가 수군가는 누구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토끼가 잡혀가는 대목을 우리 조통달 명창과 유태평양 두 분께서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때요 남의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뭐라 선이 도사한테 물어본 적 천년 먹은 토끼 간 이야기다 해서 어지신아 별주부가 세상을 나와 토끼를 유인해서 수궁을 들어왔겠다. 토끼 그래. 좋아하라고.
3: 아이고 여보시오 별주부. 아 여기 와서 보니 별천지 빈관이오.
2: 그렇지요.
3: 얼른 들어가서 나 훈련 대장 좀 살게 해주시오.
2: 클랑은 염려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시다가 혹관 저 안에서 토끼 잡혀드리라 하고 정명이라거든. 부대 놀래지 마시오.
3: 아니 그게 어쩐 말씀이오. 아 우리나라에서도 탁관을 가면 탁관을 타는 법인데 적어도 이 물속 외국까지 왔는데 아니 나를 잡아드리려고 그러냐. 안 놀래 시럽의 아들 놈이 어디 있단 말씀이오.
2: 에이, 세상 말로 치자면은 훈련대장 입실이라 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오.
3: 오, 그런 게 나를 존중해서는 말이오.
2: 아무리
3: 아니 그렇다니 좋기는 좋소만은 그 법인즉은 참 말질법이오. 내가 훈련대장 되면은 그 법은 당장 뜯어 고치고
2: 설랑 그리호 별주부 영덕정 너는 또 공손히 복지하였자오되
3: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어사 개우 일어나시는디 3년을 알아놓은 것이 육탈이 싹 되어가지고 뼈다구에다 거죽만 입고 눈도 개우 뜨더니
2: 그래, 주부가 왔다니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그 우선에 토끼는 어찌 되었느냐.
3: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시켰나이다.
2: 에이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냐. 어서 앞에 토끼를 잡아드리라.
3: 어명을 내려놓으니
2: 사우라 율건금원이래 솔정 일시에 대달라 토끼를 영원살지

0: 네가 이놈 토끼니 토끼기가 말겨버렸는 몰랑떨미요. 아이고라 토끼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1: 헤이오.
0: 개가 트면 더욱 좋다. 삼복다르면 너를 잡으. 약계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래요. 오게 탕대려

0: 껍질 벗겨내야 잘량 무화과를 거두면 어혈내중 혈담에는 만병회춘의 명약이라 니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나 개도 아니여. 그러면 니가 무엇이냐?
1: 송아지 새끼지요.
0: 소가 들면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어 피핏죽 살찐 다리 양회가 전혀 공파 두박 없이 나눠 먹고 이뿔빼어 활도 메고 네가 죽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고 주문 걸음을 어디 버릴 것

0: 네가 무엇이냐?
1: 망아지 새끼지요!
0: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성관모 구관족이라 유단 항장천이 마르다. 연일이 500금으로 조금뼈 사가생이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주랴. 들으래.
1: 폭지를 열매하여 맑은한 유장대로 꼭질러 들어.
0: 토끼 할 일 없이

0: 아이고 이놈 별주부야!
1: 와야!
0: 나탄게 무엇이냐?
1: 오, 그게 수국남여라 하는 것이다.
0: 아이고 이 검사를 맞아 죽을랑요. 두 번 말을 타거든요. 오또 그리 비도 안 남겠니.
1: 토끼를 결방하여 영덕전 너른들 동댕이치.
0: 예, 토끼 잡아들여.
2: 요즘은 자신만의 색깔로 우리 음악을 표현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국악인들을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죠. 저희 국악 콘서트판의 판티스트 순서는 젊은 검은고 연주자 정주원 씨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정주원 씨는 대중성과 독창성을 가미한 음악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무대에서는 이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음악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대도시의 삶 중에서 언나감을 표현했다는 인사이드 서울 감상하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악지장 거문고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이 악기만의 중후한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은 거문고 연주자 정주원입니다. 먼저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퓨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퓨전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을 각 세계 음악과 접목시킨 퓨전 음악을 연주하며 전 세계에 국악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전라남도 신안군의 아름다운 섬 도초도. 꽃단장으로 바쁜 오늘의 주인공은 3년 전 귀농한 아영씨인데요. 그런데 아직 마음만큼은 여전히 도시 여자랍니다.
1: 심지어는 도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이미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2: 이렇게 봐서 이게 숨어고 뭐가 농어가 잘 몰라요. 저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저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 남의 시금치를 다. 아, 이거는 차 핸들 똑같네. 아, 이렇게 가면 금방 가고만. 오, 나 이제 배운전 금방 하겠네. 이 바꿔 한번 해볼까? 오, 너무 높게 떴는데.
3: 착륙할 때 살살하라고.
2: 저기는. 쉬었어, 쉬었어. 아, 나 할 만했어. 자, 시금치 들어, 시금치 들어.
0: 도초도의 시금치 아가씨 아영 씨의 귀농 이야기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군 남서부에 있는 섬 도초도. 이곳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청정 갯바람을 맞고 자란 시금치와 천일염이 유명한데요. 아영 씨는 이곳에서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2: 갑자기 얼른 따서 얼른 내버려야지. 기침하죠? 이쁘죠?

0: 지금 한창 수확 중인데요. 12월부터 4월까지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1: 뭘 그렇게 물어봐라. 알았어. 살림한 사람.
2: 잘라고.
0: 잘못 자른 김에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2: 아, 내가 지금 이게 선 보이려고 하나 잘라 먹었는데 여러분 잘라면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자른 거거든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요.
1: 아유, 근데 허리가 아프요.
2: 아, 그것은 어쩔 수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요.
1: 아이고, 돈 맞으면 허리 아프요. 인부들이
2: 어마어마 허리 아픈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1: 아, 진짜 무섭다. 너네도 부르고.
2: 아이, 언제 얼마 됐다 벌써신데. 저 옆에서 욕해.
0: 그래도 오늘은 이웃분들이 도와주셔서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3: 시집으로 가야 돼. 이놈 사업만 한다고 아가씨가.
2: 우리 엄마가 임영웅 좋아하는데 임영웅 나이가 저랑 똑같대요. 그래서 저를 임영웅한테 시집 보내겠대요. 나 임영웅 알지도 못하는데. 임영웅도 91년생이라고 뭔가 그랬니?
4: 아니야, 동갑이야. 생일도 6월생이고.
2: 그래갖고 우리 임영웅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5: 임영웅한테 영상 편지 보내는 거 아니야?
2: 임영웅 씨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아주 먼 도초에서 살고 있는 양광림 씨 딸님입니다. 저희 양광림 씨께서 임영웅 씨의 정말 엄청난 팬입니다. 한 번도 콘서트는 가지 않았지만 이 멀리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와서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드시면 저 데려가셔도 괜찮은데. 아, 우선 엄마 허락 한번 받아볼게요.
1: 아니, 그냥 나를 너를 여기서 그렇게 광고를.
2: 임영웅 씨, 제가 돈 많이 벌면 저한테 오세요. 자, 우리 이제 일도 끝났으니까 이제 노래 한 자락 하고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이
1: 좋아요.
2: 네.
6: 대단하 피고 지는 엄마의 절세 따라가
0: 노동요 한 자락에 또 피로가 풀립니다.
2: 어디다 들어도 된디? 난 그럼 그냥 가? 사장이 그냥 가면 안 된디?
1: 나 들었어?
2: 나 다 들었어? 예? 네?
1: 나 박태현 축제네. 그 처음 봤어. 사장이 이런 거지.
2: 와, 엄마 내가!
0: 주문량이 많아 걱정이었는데 여럿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끝났습니다.

0: 밭 근처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영 씨가 살고 있는 소신마을은 전체 가구 수가 13가구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1: 무슨 바구니예요, 작은 엄마?
0: 그래서 항상 일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 오늘처럼 바쁜 일이 있으면 이웃끼리 품앗이를 해주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2: 다현아, 나 닮아서 시금치가 이쁘다.
1: 그것이 오랜만이에요. 시금치가 나 닮아서 이쁜 것이 맞아요. 주인 닮아서 이뻐야지 맞아요.
0: 아영 씨, 랩하는 거 아니죠?
1: 내가 여기서 다 이러고 엄청 힘들었지. 나는 나가면 이뻐.
3: 저는 말 빠른 전혀 모르겠는데.
4: 근데 너 옛날부터 이랬는데 말하는 속도가.
1: 그치, 나 그 빠르다 빠른 거 같지 않지 않냐?
4: 지금 살짝 느려지긴 했어.
5: 아, 느려진 거야?
4: 지금 살짝 느려졌어요. 지금 당장. 인식을 한
1: 건데. 인식 때 성분 많이. 아, 나 많다.
2: 다음 여태 있잖아. 칼칼하라고.
1: 여러분 이름 좀. 내 칼은 어디 있는 거?
0: 시금치를 딴다고 일이 끝난 것이 아닌데요. 고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듬어 보낸다고 합니다.
1: 너네 그렇게 하지도 않고.

0: 긁긴게
1: 긁어가지고 흙도 산다 떼고 뿌리도 반듯하게 자르고 또 떼고
2: 계속 한대 허비자 입에 바로 입으로 들어야지 만든다고.
0: 나는 우리 아이가
1: 지니 작은 엄마 사랑해요.
3: 다 늙어 갖고 이
1: 어
0: 느끼노
1: 느끼네
3: 뭐 미식가
1: 우리 노춘님 여사님 말이 너무 심한디요.
0: 아니 지금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일할게 그러지.
1: 아니 그러네 그러네.
2: 나도 아직까지 미니스커트 입었어.
1: 오, 또 작은 엄마
0: 우리 안 났어.
1: 작은 엄마 조심해야 쓰겠다.
0: 난 다리도 다치라고.
4: 도초도에서 유명한 왈가닥 아가씨답게 어머니뻘 되는 어른들과도 어려움 없이 잘 어울립니다. 엄마와 이웃들이 손질하는 동안 아영 씨는 1차로 다듬어준 시금치를 들고 밖으로 나와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합니다. 세척한 후엔 탈수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1: 다 엮어 놓고 물집니다. 방금 약간 자연스럽게 막 무르르듯이 하지 않았나요? 저 약간 좀 약간 전문가답지 않았어요? 잘하면 잘한다 얘기합니다.
4: 무슨 일을 하든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게 아영 씨의 매력입니다. 오늘은 수확량이 많아서 세척과 탈수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1: 방금 좀스러웠나요? 아, 그래도 이제 물 튀는 거 튀면 이제 얼굴에 지금 화면에 얼굴이 나오는데 얼굴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지금 집이다. 저게 3kg니까 여기서 1kg 더 담고요. 짜잔, 요게 예쁜 시금치. 요게 시장이랑 마트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시금치예요. 4kg는 소금을 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제가 알바한 소금입니다. 여기는 염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메 끝에 날라간대요. 염전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소금 알바해주고 제가 얻어왔어요. 당당하게.
0: 다 싸네.
1: 거의 다 싸가요. 거의 다 싸가.
0: 고생한다. 아, 내가 좀 도와줄까?
1: 아, 거의 다 쌌어요 인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2: 무엇이든 거 억척실게 잘하니까.
1: 네, 싹 다 갖다 팔아.
2: 무엇이든 거 잘한게 장사꾼.
1: 나오는 것마다 갖다 팔아 버려야지 내가.
2: 맨 연구가 돈 벌 연구만 한대.
1: 아, 그럼요. 너 내년에 또 뭐 심을까 밖에 생각 안 해요.
2: 아이, 시집을 가야지 이놈.
1: 아이고, 안 가도 됩니다.
2: 돈 벌 연구만 하니.
1: 아유, 안 가도 돼요. 시집 가서 못 합니까? 네, 웬만하면 일찍 갈라 했거든요. 원래는. 원래 나도 시집을 일찍 갈락 했어. 에이, 어메, 못 가가네, 못 가가.
2: 여기 와서 볼게, 그것이 아니지.
1: 아이, 아이. 네. 남자 할 필요 없어, 돈만 필요해, 나는.
4: 귀농 전, 물류센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던 아영 씨는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도 오고, 무리해서 성대 결절까지 왔었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부모님의 부탁으로 고향에 내려와 시금치 농사를 지으며 비전을 보게 됐고 2022년 본격적으로 귀농했습니다. 아침 일찍 밭에 나왔는데요. 불청객이 시금치 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1: 어, 남은 시금치를 다... 저거들, 와, 안 날려나나 보소. 야! 다 뜯어먹네, 이씨. 어디 갔어? 한 번 더 던져볼까? 날라가나? 던져볼까, 한 번? 날라가나? 야! 없네? 도망갔나 본데? 소리 난디? 그러면서 날라가 들어가지. 날라가. 저놈들 어떻게 하지? 겨울이니까 이제 쟤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다가 먹었는데 아, 달다 싶으니까 이제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게

0: 단시금치 종자를 심어놔가지고. 그래도 얘는 이 노는 집에서 보이니까 새라도 보이면 뛰쳐라도 오죠. 근데 다른 노는 제 가게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새 때문에 여기 다 고생이야, 다. 이 줄기 먹으니까 이파리 떨어지게 뜯어먹고. 다 뜯어먹고 있죠,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뜯어먹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버려야 돼. 상처난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 양심 있잖아요, 여기. 제가, 저희. 근데 여기가 또 남의 집이라 또 함부로 또 가서.
1: 이게 저 나무에 숨어있네요?
0: 저 나무에 있던 게 지금 저 나무에. 그러니까 이 나무에 숨어있다 딱 우리 밭으로 맨날 온다니까. 저 또 들어갔잖아요, 저기. 아, 방법이 없네, 방법이.
2: 저희 씨. 요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새들인데요. 허수아비도 세워보고 소음도 틀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볼 때마다 쫓을 수밖에 없으니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귀농한 지 아직 3년 차밖에 안 됐지만 웬만한 농사일 뿐 아니라 농기구도 능숙하게 다루는데요.
1: 아이고. 트랙터도 할 줄 아세요?
0: 아, 축사를 하는 사람은 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계가 좋은 걸 들여놔가지고 이 트랙터를 못 몰면 저희는 공알이라고 하는 저 도시분들은 메시멜로라고 하는 저거를 들어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냥 엄마 설명만으로도 제가 배웠어요. 방금 보셨죠? 얼마나 잘 운전하는지. 기가 막히죠. 아니, 잠깐만. 아이, 당황스럽네. 으이씨. 라이브 SD 드라이브 실력, 으이씨.
1: 부신 것 같은데?
0: 제가 그 얘기를 할까봐 지금 약간 뻘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실수는 있을 수 있는 실수예요. 원래 그게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갖다 놨나 몰라. 그게 있으면 안 돼. 원래 공터란 말이에요. 이제 인소들이 조용해지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어, 벌써 들어와 있니? 자, 먹어. 어, 이거 또 바꿨어. 먹어, 얘들아.
2: 아영 씨는 시금치뿐 아니라 한우도 100여 마리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일이 끝나면 지금처럼 바로 우사로 달려옵니다.
0: 좀 더 밀어주고, 밀어줘야. 너는 못 나가고 있어? 고개를 위로 하렴. 위로 올려, 위로. 그럼 이제 멍청하다잉. 다른 데 잘못한디. 아, 안 잡아먹어. 위로 올리라고. 위로. 머리를. 오, 그냥 머리를 빼버렸네. 그 정도로 바보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오, 바보.
2: 아영 씨가 다음에 온 곳은 염전입니다.
0: 심지어 소금 가지러 왔어요.
3: 소금 가지러 왔어요?
0: 소금!
3: 무슨 소금이야, 소금 가지러 왔어요?
0: 내 소금!
3: 감사합니다.
0: 내 소금!
2: 소금도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보내기 위해 가지러 왔습니다.
0: 요즘 기계로 다 해볼지. 이 정도?
3: 갔어, 그냥 놔둬, 그래. 그만하지?
0: 세 개 담아놓은 건데, 세 개만. 자, 여기서 현지에서 난 소금으로 보내드리면 또 신한천일염은 알아주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가서 저희 서비스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묶는 거는 나 잘못한디. 돌려. 두 바퀴. 그리고 하나 이렇게.
3: 땡겨. 거기서부터. 땡겨야지. 나와.
0: 나?
3: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0: 네.
3: 하나. 두 분만 돌려서 이렇게 여기다 손을 넣고 딱 이렇게 해서 땡겨. 이렇게.
0: 나도 그렇게 한디 안 된디.
3: 어, 네가 왜 앉아? 다 똑같은디.
0: 으악! 어, 무거워.
3: 뭐 하는데 지금?

0: 에이, 이것만 이번에 가져갈게요. 저 여기서 여름 내내 알바해가지고 그 알바비로 제가 이거 얻은 소금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기서 제가 직접 다 땀 흘려가지고 한 소금이죠.
1: 아, 그럼 저 소금을 사는 게 아니에요?
0: 이 소금 제가 알바해서 물물 교환 알바해주고 얻어가고. 예. 선생님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2: 어, 그래.
0: 네, 내 거 소금 잘 갖고 계셔야 돼. 또 가지러 올게요.
2: 어, 그래.
0: 집에 와서 식사하셔 사장님. 네, 만난 거 해줄게. 나 가요.
3: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바닷일입니다.
0: 안녕하세요. 가시죠. 가자.
3: 아버지는 긴 양식업을 하셔서 작은 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버지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0: 출발!
3: 육지에서 10분 정도 달려 고기 잡는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0: 아, 춥다. 이쪽은 아직 춥네. 날이 져서 추운가? 엉금이 충극. 저희 지금 숭어 잡으려고 금을 치러 가는 중이에요.
2: 숭어 찾으라. 숭어 엄청 맛있죠.
4: 지금이?
0: 숭어가 제 팔뚝만 하던데요? 근데 저는 회는 못 먹어요. 저는 익힌 것만. 아이고 춥다.
2: 아이고 좋아.
0: 아이고 여기 바람 오지 이렇게 춥대요. 어, 여기는 영원디. 어, 이건 이제
4: 잠깐만 있어.
0: 네.
5: 천천히 넣어, 천천히 넣어.
2: 풀어줘.
5: 천천히 넣어, 이제 넣어, 이제 넣어, 땡기지 말고 그냥 넣어.
2: 응, 알았어.
3: 겨울 숭어는 맛이 좋아. 12월부터 1월까지는 자주 숭어잡이를 합니다.
2: 여기 그물에 큰 고기는 다 걸려서 다다른 건 아닌 거.
5: 다
2: 나도 그래. 됐어. 됐어.
5: 이러고
2: 있어. 자, 그만.
5: 나도 줄 놔도 못 그래.
2: 그렇게 안 돼. 저 우로 올라가야지.
5: 아니, 아니,
2: 그만 쭉물 올라가야 되지.
5: 이제 꿈만 잘 끼면 돼.
0: 꿈만 잘 꾸면 돼요?
5: 응.
4: 기대를 안 하고 있어야지.
0: 기대를 안 해야 많이 잡지.
3: 무사히 그물을 치고 내일의 만선을 기대하며 기분 좋게 돌아옵니다.
5: 아니, 우리가
0: 천천히 많이 잡으면 가져가요.
2: 응.
0: 조금만 먹고 가져가. 나는 많이 안 좋아, 계속 먹어.
5: 그래.
0: 으이, 춥다. 내일 몇 시에 나온다고요?
2: 10시!
0: 10시? 10시에 나오면 돼요? 9시나 10시에 알았어요.
3: 분주했던 하루가 저뭅니다.

다음날 아침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아침엔 피곤해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먼저 일어난 동물 친구들이 반기는데요. 아영 씨는 고양이 네 마리와 강아지 두 마리, 총 여섯 마리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동물들 밥을 챙기는 일입니다. 여섯 마리 모두 유기견 보호소나 길고양이들을

0: 데려와 키우고 있는 건데요. 버려진 아이들이 안타까워 한 마리씩 데려오다 보니 이렇게 식구가 늘어버렸습니다.
1: 덤비, 맹이. 덤비.

0: 저랑 오빠랑 되게 막 힘들게 여름에 붙였는데 겨울 데뷔한다고 이놈의 새끼들이 저놈의 새끼들이 다 물어 뜯었어요. 다 긁어파고 물어 뜯고 그랬어요. 얍. 얍. 됐어? 잘했어.
1: 아이들 밥을 챙겼으니 이젠 아영 씨도 밥을 먹을 준비를 합니다.
0: 냉냉 가라고 너 가가 가로 가로 나가 가 내일도 못 가는 게 내일도 오겠네 밥 먹는다고 내 콤프라이트 어디 있지 먹고 뭐지? 여자 같지 않나요? 옷차림이 그런가?
2: 밥을 먹어야 지나간다. 그거 먹고 이거 먹냐?
1: 아, 그런데 아영 씨, 도시 여자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또 먹는 거예요?
2: 선생님, 또 먹으러.
0: 어, 그만. 내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게 드디어 항상 1인분 기준 뭐 30g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양이 진짜 적거든요. 그게 1인분이래요. 도시 사람들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한번 먹으면 한 4일이면 다 먹어요, 아침마다.
3: 근데 도시 여자라서 시절 못 근데 도시 사람 일을 못하시고
0: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는 도시 사람 같지만 양은 도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너무 적게 먹어요. 완 갈기 몇 시인데 8시 반이네. 맛있었다. 맹맹 갑시다. 맹맹
4: 나도 아빠 우리 고기 많이 잡혔을까? 큰 기대하지 말아라. 그래도 몇 마리 잡혀야 뭐 체면치레라도 하지. 앞에 줄 푼가?
5: 응.
4: 알았어. 내가 앞에 줄 펴게. 앞에 뒤에 거 푸시죠.
1: 어제 쳐놓은 그물을 거들어 출발합니다. 몇 마리나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으면 동네 분들을 모셔다 숭어 파티를 할 생각인데요.
4: 야, 가라! 숭어, 가라!
1: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숭어를 몰아봅니다.
4: 어렸다 해놨지?
5: 여기.
4: 어디? 마당 잡아요.
1: 추운 날씨에 나온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철이니 그래도 좀 잡히겠죠?
0: 현진 거.
1: 아버지가 천천히 그물을 끌어올리십니다.
4: 어? 숭어 한 마리도 없는데?

0: 이쪽이 잡힐 줄 알았는데 이쪽이 없네. 저희까지 아직 좀 남았으니까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보세요. 피디님 이렇게 얘기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1: 뭐야, 송아 한 마리도 없어.
2: 위에서 봐도 한 마리도 없어 보이는데요. 설마 이대로 화탕 치는 건 아니

0: 저 사실 간잼이 잘 모르는데 엄마랑 아빠랑 간잼이라고 하면 그냥 간잼인 줄 알고 있어. 저 아직 모종 잘 몰라요. 있다. 송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송어?
1: 바람이 매섭게 불어 춥지만 그래도 고기가 올라오니 신이 납니다.
0: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잡아서 요런 거 활동만 하지 않나요? 진짜 좀 거짓말 못해서 내 허벅지, 허벅지만 한다. 허벅지만 한다고 할 수 있죠.
1: 살이 때려 안 잡힐 것 같아 걱정했는데 그래도 올라와 다행입니다.
2: 선임치리를 하는 거 하다가.
3: 선임치리를 한 거예요?
2: 선임치리를 한 거예요.
0: 아니 나는 고기 이렇게 봐서 이게 숭어고 뭐가 농어고 잘 몰라요. 저 도시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이런 거 만지지도 못하고요.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요런 거 대야 하나로 잡아서 요런 거 활동만 하지 않나요?
3: 도시 사람이었죠?
0: 저 도시 사람이에요. 도시에서 오래 있다가 와가지고 이런 거 막 보는 것도 싫어요. 귀하게 커가지고. 아시죠?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3: 네, 알고 있습니다.
1: 만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식구들 먹을 만큼은 충분히 잡았으니 아버지와 함께 기분 좋게 육지로 돌아옵니다.
0: 뒤로 돌려서 뭐라고? 뜨다. 한 100마리 들었나 보다. 엄청 무겁다.
1: 집에 오자마자 생선 손질을 시작합니다. 회를 손질하는 건 언제나 바다 생활 베테랑인 아버지 담당인데요. 식구들 취향에 맞게 숭덩숭덩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썰어내십니다.
4: 깃벌이 조업지에서 나오는 통은 훨씬 부드럽고 낙지도 그리고 생선도 그리고.
5: 한 잔 내본다.
1: 아영 씨가 특히 좋아하는 매운탕은 어머니 담당이십니다. 시원한 엄마표 숭어 매운탕이 완성됐습니다. 요리에 서툰 아영 씨는 상차림을 돕습니다.
0: 먹겠습니다. 매운탕 잘 끓였다.
5: 맛있다.
0: 요즘 맛있는 게 숭어 향이 나.
5: 쫄깃쫄깃해.
6: 저장 맛이야.
0: 저장 맛이 그럴 줄 알았어.
5: 간잽이요.
0: 간잼이는 간잼이 맛이 난가? 날거 자체를 잘 못 먹어요. 소고기 육회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그걸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5: 우리 또 처음에 초장 맛으로 먹었다.
0: 저 도시 사람이잖아.
7: 도시 사람들 회 잘 먹어요.
0: 저 할 말이 없어요.
1: 엄마. 좀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식구들과 맛있는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소 사료용으로 키우고 있는 작물밭으로 왔습니다.
0: 밭만 보니까?
1: 오늘은 비료 살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빠를 도우려고 함께 왔습니다.
0: 그만 해야지.
3: 대충
0: 안 하네.
1: 작년에 오빠가 자격증을 딴 후론 드론을 이용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0: 우와 잘 날아. 오. 와 너 잘 보인다. 이야.
3: 바둑실에서 한번 오기는 오는데.

0: 멀리 나가긴 한다. 이해가 끝났다.
1: 사실 아영 씨가 밭에 온 이유는 비료 살포 작업 때문만은 아니라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0: 떨어지면 어떡해. 나 무서워. 이거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2: 걱정하지 마. 네가
0: 써. 해봐. 내가 불어내면 돼? 이거 감각이 괜찮을까? 벗을까? 이게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좀 걱정되네.
2: 떨리다 보니.
0: 나 손 좀 흘려. 나 한번 해볼게. 그냥 쭉 올려도 돼? 이건 해볼게.
2: 보고
0: 어떻게 돼? 오! 너무너무 슬펐는데? 그 다음에 뭐 하러 있지? 펌프 한번 눌러?
2: 왼쪽 반등이 맞아.
0: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게시. 아, 내가 오빠 전진을 잡고 이걸로 하려고 하네. 위로 올라가는 거를. 이게 위아래 이것만 준다 이거지.
2: 아, 착륙할지 살살하라고.
0: 오빠 나 착륙할까? 해볼까? 아, 한번 이렇게. 이렇게
2: 내려. 내려.
0: 왜 안 꺼져?
2: 눌러.
0: 시동이
2: 멈출 때까지 누르는 거야.
0: 아, 내리는 거는? 아, 오케이. 쉬었어. 나 할 만했어. 필기 따고 하면 될 것 같아.
2: 되지?
0: 안무가?
2: 둘이 드는데, 원래 이거 혼자 들어야 돼.
0: 뭐, 호미 아저씨 혼자 든다고 하긴 하던데. 하나, 둘. 날개 안 접어도 돼요? 접어요? 뭐, 들어. 아무것도 아니구만. 자격증 금방 따갔어.
1: 욕심이 많아. 농사에 필요한 것이라면 일단 배워야 직성이 풀립니다.
0: 아이고. 엄마! 장화 여기 있어요. 이거 챙겼어? 장갑 챙겼어? 차에다 다 실었으니까 바로 가면 돼. 엄마 고무장갑 내가 챙겼어요. 네, 나 또 챙겼어요.
1: 주문 들어온 물량이 있어 오후엔 시금치 수확을 해야 합니다.
0: 저 밑에 많은데 거기서 그냥 따불자. 저 밑에 저기 우리 남겨놓은 데. 잘 자래? 많이 잘 자란가? 그래도 비 맞아서 많이 안 자라... 좀 컸을 텐디. 너무 작아요. 지금 좀 약간 이런 거는 너무 좀 짤짤해서 다듬고 나면 얼마 안 남고. 어떡하지? 저 앞에 거? 밑으로 내려갈까? 밑에 내려가서 갖고 올라갈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더 아깝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쁘게 잘 따, 이쁘게. 뿌리까지 딱 이쁘게. 이렇게 뿌리가 나와야 다듬으면서 뿌리를 다듬는데 이걸 완전 딱 잘라버리면은 이게 다 풀어져 이파리가. 그러면은 쓰도모데. 이헤이! 지 아짐! 아짐! 내 돈이야 이것이 내 돈! 엄마는 많이 잘라먹잖아. 나는 그렇게 많이 안 잘라먹어.
3: 나 많이 안 짜는데?
0: 엄마가 잘라먹은 거 내가 몇 번이나 봤는디? 저거 이제 저것도 해야 돼. 비너스도! 그것까지 비누 6개. 어저께 거.
1: 손질까지 해서 보내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0: 어머. 떨어지고 난리. 가자. 응, 빨. 발 타고. 이 정도면 됐다. 얼른 갑시다.
1: 귀농 후엔 사실 도시에서보다 더 바쁘지만 내 일을 한다는 즐거움이 커서 그런지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확한 시금치를 손질과 세척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져버렸습니다. 오늘은 도매용 납품이 있어 서둘러

0: 포장을 하는데요. 시금치 농사 20년이 넘으신 어머니는 손이 빨라 포장을 빨리 끝내시는 것은 물론 모양도 참 예쁘게 담아내십니다.
1: 착 놓으면은 이제 그 엎어져 있던 대로 탁 엎어지고 이제 손도르들 안 하는데 제가 한번 이상하게 막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와 내가 할 거야 나와 이러가지고 저는 탈수해서 엄마한테 갖다 드립니다. 아, 엄마 완벽해. 엄마 내가 이거를 오랜만에 싸서 그런가?
2: 부리없죠.
1: 부산이 없어?
2: 아니지 마라. 이거 하나 하면 못하겠는데. 팔에 누르면 풀어야지 그러면. 떨어질 것 같더라. 자.
0: 어머니가 손이 빠르셔서 그래도 늦지 않게 포장이 끝났습니다.
1: 저희는 불화계는 안 놔두고 항상 이제 집화장 쪽으로 가요. 먼저 실어지라고. 그러면 좀 더 랜덤이지만 좋은 상회로 갈까 봐. 가격을 잘 주는 상회로 해서.
0: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를 달려 시금치 집화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화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용 씨가 뭔가를 찾는데요. 사실 도매로 판매되는 시금치가 모두 같은 금액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처별로 다른 금액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잘 나오는 구매상으로 가는 농가 옆에 물건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1: 이쪽에다 놔야겠다, 이쪽.
3: 그 가격이 잘 나오는 상회에 이름이 조금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이 상회에 이름이 나왔으면 오늘도 그쪽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이름 있던 자리에다가 같이 이제 비슷하게 놓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안 가는 데는 안 가더라고요. 그냥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0: 오늘 도매로 납품할 양은 8kg 상자로 11개, 그러니까 88kg 정도 됩니다.
1: 끝!
0: 오늘도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0: 물길이 많이 났네.
1: 점점 많이 나네.
0: 응?
1: 물길이 점점 많이 나.
2: 아침 일찍부터 또 아영 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배까지 타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3: 네.
0: 내가 갈게.
4: 왜 간다고?
1: 엄마 다리 짧잖아.
2: 전복 양식을 하는 아버지 지인분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해오셔서 온 가족이 총 출동했습니다. 도초도는 시금치와 염전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청정해역에서 키운 전복입니다.
1: 엄마, 위에서부터 해도 잘 내려간다.
2: 만능 일꾼 아영 씨, 전복 양식장 일도 자주 해봐서 능숙하다고 하는데요.
1: 고소의 손 기술이 필요해요.
2: 표면에 붙어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이물질을 떼는 작업입니다.
1: 원래 껍질이 있는데 금방 속살이 붙여졌어요. 이거 내장.
5: 깼으면 어떡해요?
1: 네? 깼으면? 저 안 깼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5: 깼는 거 못 쓰는 거예요?
1: 먹어야지, 먹어야지.
5: 먹어야지?
1: 팔기를 못하지. 다 했다, 다 했어.
5: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1: 네?
5: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1: 마무리요? 마무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 다 했어요. 나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놔둬야지. 아빠처럼 이런 거 놔두면 안 돼요.
2: 환상의 모녀 콤비가 나섰습니다. 확연히 빨라진 속도를 보시고는 아버진 조용히 자리를 뜨십니다. 시금치로 호흡을 맞춘 경력이 있다 보니 전복 작업도 막힘없이 척척 진행됩니다.
1: 논다 놀아? 논다 놀아?
6: 자, 마무리.
1: 마무리. 사장님, 오늘 일상 이거예요?
6: 아까 뵀어, 오늘.
1: 나 오늘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막 저것도 다 날르고 했는데.
6: 그래?
1: 사장님, 오늘 전복 좀 주세요. 아, 진짜 얼마나 줄 건데요?
6: 많이 줘야지.
1: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바로 들고 가면 쓰겄네.
6: 그래, 알겠어요. 양파 들고 가.
1: 알겠어요. 야, 너 뭐 구성구성. 야,
6: 알잖아. 펼치지 말고 해야 돼.
1: 잘 먹겠습니다.
6: 아이고, 고생했어.
1: 안녕히 계세요.
2: 이렇게 서로 돕고 살다 보니 이웃이 가족처럼 친합니다.
1: 이거 이제 2kg 넘을걸? 내가 볼 때 한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쏠쏠하다? 쏠쏠하다?
2: 오늘의 전복 요리사는 오빠 태진 씨입니다. 아영 씨와 달리 오빠는 어머니 손맛을 닮아 요리 솜씨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진 씨가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솔솔 뿌려주면 전복구이 완성입니다.
1: 아따, 어, 오늘 전복 엄청 걸다. 잘 먹겠습니다.
7: 맛있어.
1: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고추 넣을 생각 누가 있을까? 진짜 맛있다.
8: 맛있어. 누가 넣었어?
1: 오빠가.
9: 전복은 생으로 먹어야 맛있어.
1: 난 생 거 못 먹어.
9: 청양고추랑 마늘 넣기도 훨씬 느끼하지 않고 맛있네.
3: 뭉게 아이가 알바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맛있다.
9: 뭉게 보러 가서 뭉게 더 맛있네.
3: 여기 와라.
1: 안 해. 지금 내야지 어디가.
9: 빨개. 어렵고. 줄여줘야지. 공을.
2: 빨갛게 온 아영 씨의 얼굴이 어머니는 신경 쓰이는데요. 고향에 내려와 함께 농사를 지어줘 든든하긴 하지만 한창 이쁠 나이에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밖에서 고생하는 딸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의 성화에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을 합니다. 귀농한 후엔 밖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 피부도 상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장도 안 하는데요. 오늘은 마음먹고 꾸며봤습니다. 한껏 꾸미고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도시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도착한 곳은 근처의 한 레스토랑.
1: 오, 피자 냄새. 오, 피자, 피자. 오, 얘 피자. 오, 맛있겠다. 엄청 크네. 라지야? 라지야?
9: 이뻐.
1: 이뻐. 난 피자가 너무 먹고 싶다. 선생님 여기 시금치도 들어가요?
9: 도초섬 시금치가 샐러드 피자로다가 나갑니다.
1: 오.
2: 시금치가 도초의 특산품이라 피자 위에도 올라가는데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영 씨는 바쁜 수확철이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내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일의 능률도 더 오르는 것 같다고 합니다.
9: 맛있다. 왜 피자가 몇 년에 한 번 먹는 것 같아. 너는 언제 시집 갈 거야?
1: 안 가, 안 가.
9: 아, 왜?
1: 안 가요.
9: 왜 안 가?
1: 난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3: 아, 내년에 간대는 내년에.
1: 내년에 가나? 내년에? 아, 나 내년에 가?
3: 내년에 간대. 응.
1: 나 가?
9: 내년 몇이지?
3: 25년에.
9: 오, 네.
3: 소개를 많이 해달라 해준 한 사람 많으니까 아마 내년에 가요, 내년에.
1: 중매 거절합니다. 안 봐요, 선.
3: 중매가 아니야,
9: 한 번만 만나 보면 안 될까? 나 엊그저께 여기 손님 중에 누가 한 명이 괜찮아도 네. 얘기하더라고.
1: 저를요? 아니면 그냥?
9: 아니 진짜로.
1: 저를요? 에이.
9: 딸 누구 있어?
1: 너무 자기적이다.
9: 아니, 너무 예쁘잖아, 차이가 7살이야.
1: 안 돼, 안 돼. 안 돼요.
9: 왜?
10: 37이라 그냥.
1: 안 돼, 안 돼. 5살 차이도 패스.
10: 너 네 살이잖아.
1: 너 서로 둘이야.
10: 27인데.
1: 40 이후 나이 소개시켜 주실 거면 응. 얼굴이 공유랑 이동욱 아니면 저는 안 돼요.
2: 아무래도 내년에도 시집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영 씨는 아직까진 결혼보단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합니다. 며칠 후.
11: 오늘 배를 한번 운전해 먹었다고?
1: 나 오늘 배 배워갖고 이제 나도 자격증 따야지.
11: 그래 그래.
1: 자격증 따야 아빠가 이제 그래, 푹 쉬고 딸내미가 일 다 할 거 다녀. 그렇지. 나 선장 자리 가면 된가? 네. 아이고.
11: 면허를 따야 돼.
1: 면허를 따야지 올해는.
11: 자 배를 이제 띄워야지 배를.
1: 어? 배를 띄워?
2: 김 양식 일을 하시는 아버지 일을 도우려고 배 운항 면허를 따려고 준비 중입니다.
11: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해야 돼.
1: 응.
11: 여기 시동이 시동이 되는 거야.
1: 응.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11: 돼.
1: 예.
11: 그러면 이게 빠져나오면 이거 배가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게.
1: 응.
11: 꺼지지.
1: 응.
11: 이렇게 하는 거.
1: 아 저기서 빠지면 꺼져버리네.
11: 이 앞으로 밀면 전진이고.
1: 응.
11: 천천히 RPM 이게 4,000~5,000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하는 애들 먼저 하라고.
1: 응.
11: 속도를 자기가 자꾸 느껴야 돼.
1: 핸들은 어떡해요?
11: 핸들은 차 운전하는 거 똑같아.
1: 응.
11: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1: 네.
11: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1: 응. 아 이거는 차 핸들은 똑같네.
11: 똑같아.
1: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막 하면 배운 전하는 건가? 내 해볼게, 나와봐봐.
11: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항상 이 고리를 네. 걸고 해야 돼.
1: 고리를 걸고 하라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걸고.
11: 대화를 앞으로 밀면 전진.
1: 여기 이렇게 서면 허리가 너무 안 좋을 거 이렇게 앉아도 된가?
11: 이게 원래 응. 이제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이렇게
1: 앉아. 이렇게 앉아서 하면 돼요? 오케이. 오! 이건 자동차랑 똑같다고?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것이 어디가? 여기가 가운데예요? 그럼 이렇게 쭉 가면 돼? 속도 좀 내볼까?
11: 아, 위험해. 천천히 이제 손을
1: 천천히 가?
11: 오,
1: 조금 올릴게 올라가네. 와마마마 이러고 잘한대. 와마마마
11: 이런 거 잘해 봐. 잠 필요 없어.
1: 그치라?
11: 좋은 남자는 얼마 만나.
1: 와, 갑니다. 그 분 갔어. 분 갑니다. 기가 막히지요.
11: 답답하지, 답답해.
1: 분 갑니다. 분 갑니다. 분 갑니다. 정리.
11: 정지 부모야이 남자가 없지.
1: 뭐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빠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얼굴에 침 뱉는 거야.
11: 아이고.
1: 나 아빠 닮았다고 다들 그래. 드론이면 드론, 트랙터면 트랙터. 배면 배. 저는 못하는 게 없어요.
11: 남자가 없는 게 있어.
1: 와!
11: 여보세요.
1: 뭐 배운 적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빠 어디 가고 싶어? 내가 다 데려다줄게. 어디 우리도 가?
11: 아니.
1: 우리도 가? 목포 가?
11: 미국 가.
1: 미국 가? 미국은 못 가. 기름 가다가 떨어져 버려. 난 딸을 못 낳고.
10: 오케이.
1: 어머 난 딸을 못 낳겠다.
10: 아 이거 예쁘게 지내 딸을 낳자. 이거 무셔. 한장 하겠네. 여러 개 붙이고 또 이렇게 나오고.
12: 딱 붙여갖고
10: 열어.

0: 노라무새!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빠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아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줄기에서 엄청 불어나와요.

은 벗을 찾노라 다 나라 들고

흐른 물소리 뿐이로구나. 능나도 수양보듯

그때요 군로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디 군로사령이 나간다 사령 군로가 나간다 산수 털펑거지 연담일과 나를 울려 난내룡자를 붙이고 충충충충 거들거리고 나간다 군정 대뜰러를 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라니 이에 김본수야 왜 부르느냐 아.

넘어가고 물도 가득 잘면 넘치니라. 아. 이나네나 일본 사정 두는 도문제 해보모르리라. 아. 청경 고나고르제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철령이 벌렁

지체 말고 나오너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원한지 군로가 원한지 아무런

0: 같이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계실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내 간호지
1: 아, 지.

건디 꼬나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끓이기 기나 문틈으로 감먼긴디다 보니 사려한 굴로가 나왔더날 아차차차 내리졌다 오나리 기상일 전부라 또니 무슨

0: 세상 도정 처가 어떡헌가. 내가 천일로 양번을 시장이 차연청이 배면 헌디를 부디 섭섭이 생각마소.
1: 아, 좋지.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0: 괜찮았나요?
2: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3: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4: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잘 할 수 있겠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이 어머니죠. 전시 제목 어머니. 나는 누구를 그리지?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무는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붓으로 그리면 그냥 꼭 이렇게 입체를 안 해드려도 입체감이 온다. 버려진 나무 자체가 작품이에요.

나에게 그림은 나의 목숨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손에서 붓은 놓지 않겠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모든 이유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처럼 숙연해지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 예술작품 속에서 만나는 어머니의 삶은 더욱 선명하게 울림을 주곤 하는데요. 섬세하면서도 예리한 붓끝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어머니의 삶과 여성의 힘을 화폭에 담아내시는 분이시죠. 여성주의 미술의 대명사로 불리는 윤성남 화백. 오늘 인생낭독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영광이죠. 윤성남 화백을 여성주의 미술 1세대라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도무지 지금 뵙기에 네. 나이가 얼마나 드셨을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활기가 넘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십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근데 비결이 뭔가요?
1: 비결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네. 계속 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네네.
1: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아무래도 좀 찡그리게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좀 심각하기보다는 즐거운
0: 마음이 더 네. 많죠. 예예예. 예, 예. 그 요즘도 이제 매일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1: 그럼요. 제가 네. 저 서울하고 네. 작업실하고 작업실은 수원에 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가고.
1: 나머지는 작업실에서.
0: 네.
1: 아니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0: 살림은 남편하고 이제 둘이 남았는데. 네네. 남편이 저보다 두 살 위예요.
1: 예, 예.
0: 살림의 도사예요.
1: 남편분이?
0: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 남편분이랑 그 윤상담 화백님이랑 바꾸셨군요.
0: 바꾸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은 이제 손 놓고. 일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집에 이제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네네네. 되고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도와주는 쪽이죠.
1: 이야.
0: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 남편분의 외조가 없으시다면 오늘날 이렇게 네.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러면 좀 힘들었겠죠.
1: 야, 네. 역시
0: 같이 이렇게 죽을 네. 때까지 같이 네. 공생하기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고집이 저도 세니까.
1: 그렇군요.
0: 살아있는 이유가 그림이거든요.
1: 아, 예, 예.
0: 그걸 잘 이해를 해주는 거죠.
1: 좋습니다.
0: 네.
1: 근데 경기도 화성에 작업실이 계시다.
0: 네, 네.
1: 그 수창구가 크기도 하고 규모도 엄청나던데 언제부터 글쎄, 화성에 이제 작업실을 여시게 되셨고요?
0: 그쪽으로 간 거는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요. 아. 장소가 다른 데 있었어요, 작업실이. 그런데 그 작업실을 옮겼죠, 이쪽으로.
1: 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4일 내지 5일 작업실에 계시다가
0: 제가요, 예. 월요일 날 2시쯤 작업실 도착해서 토요일 날 5시에 나와요.
1: 아, 그것도 정해
0: 네,
1: 놓으신
0: 네, 시간을 정해 놨죠. 네.
1: 그러다가 집에 가시면 집이 어색하진 않으세요?
0: 집이 어색한 게 아니라 네. 반갑죠.
1: 아, 네, 오히려?
0: 오히려.
1: 예, 예.
0: 일주일 내내 집에 있으면 좀 지루했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아주 거기 가서는 쉬는 거죠. 여기는 직장이고 거기는 쉬는
1: 아.
0: 거죠.
1: 네. 그 대신 이제 남편분이 네. 집안일을 다.
0: 다 해주는데,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간에, 네네. 밥, 아침, 저녁은 당신이 해 먹어야 되니까, 감사하죠.
1: 잘 챙겨주시고.
0: 잘 해. 왜냐면, 네.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기계를 잘 다루니까, 저보다 더 밥을 맛있게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니까요.
1: 그럼요. 공대 네. 출신이 네네.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0: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감사하죠.
1: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이제 경계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쓰는 소재나 기법도 다양할 네. 뿐더러 회화에서 조각, 설치 네. 미술까지 네. 다 하셨더라고요.
0: 네.
1: 그 정도 하면 이분의 교육은 어디서 시작됐을까라고 궁금했는데
0: 그렇죠.
1: 전문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면서요?
0: 저는 저 네. 미술대학도 못 나왔고 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네. 대학을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 예.
0: 그 대학을 안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화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아버지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될 수가 없었죠. 제가 둘째 딸이었거든요. 동생이 네 명, 다섯 명이나 있었고.
1: 네네네.
0: 네.
1: 그래서 그 윤성남 화백께서 이제 화가가 된 게 또
0: 네.
1: 어느 보니까 독서로 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0: 네, 저기 제가 이제 위로 언니가 한 분 있고 밑에 동생이 넷이나 있잖아요. 언니도 전교 1등이고 동생도 경기 나왔는데 1등이에요.
1: 네.
0: 저는 반에서 중간. 전 당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눅이 안 들어. 우리 동생 1등이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지만 너는 그럼 나는 뭐 중간에서 반에서 중간이지. 네네네. 그랬지만
1: 네.
0: 책은 제가 더 많이 읽었죠. 책이 굉장히 집에 많았어요.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책은 무지 많이 아주 학교 다니기 전부터
1: 네네네.
0: 그냥 아버지 방에서 책 읽는 게 기쁨이었어요.
1: 우리나라 책뿐만이 아니라 외국
0: 한국말 밖에 안 못하죠.
1: 네.
0: 그러니까 번역한
1: 거도
0: 네. 있고
1: 네.
0: 또 그냥 옛날 책들은 한문이 섞여 있어요.
1: 네.
0: 그래도 이제 뜸뜸이라도 읽고 읽는 거가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1: 지금 윤성남 화백님의 삶의 모토는?
0: 네. 모토는 정말이지 책 읽는 거 네. 하고 그림 그리는 거.
1: 부럽습니다. 네. 네.
0: 그런데 책은 요즘에 들어서는 어저께 내가 뭘 읽었지 그래요. 그래도 읽는데 즐거우니까.
1: 읽는데 읽는 것 자체에
0: 읽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 네. 기억이 중요한 건 중요하긴 한데 할 수 없죠.
1: 그렇죠. 네. 기억보다 읽는 것 자체.
0: 읽는 거.
1: 네, 네 좋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가정주부로 네. 이제 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갑자기 마흔이 넘은 나이에 네. 화가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게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0: 그렇겠죠. 남들이 네. 생각할 적에는. 근데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그 제가 3학년 때 그러니까 6.25 전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니까 이 선생님이 열이 뻗 굉장히 열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미술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어, 산수, 미술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다. 근데 미술 시간에 직접 너희들이 모델을 보고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예쁜 아이, 얼굴 하얗고 아주 예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걔를 저기 그 선생님 서 있는 데다가 의자를 놓고 앉혀놓는데 자주색 세타였어요. 까만 치마.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그렸죠, 물론. 근데 그리면서 너무 그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1: 거기에 조명까지.
0: 네, 조명까지. 네. 햇빛이 쫙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긴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지금 존재하진 않죠. 근데 그때, 와, 나는 그림 그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나 이러면 커서 화가가 돼야지. 네. 야. 그렇지만 돈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되고 있었죠.
1: 그렇게 4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열망을
0: 누르고 있었죠. 당연히 누르고 건데. 있었죠.
1: 예. 네. 결혼하고 이제 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계속 반문이 있었겠습니다.
0: 당연히 예. 있죠. 어려서부터 그 물음은 굉장히 제가 많이 했던 걸로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좌절하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동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1: 그렇죠. 그 당시에는
0: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좌절하지는 않았지만 슬퍼긴 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역사적인 날이 네. 1979년 네. 4월 25일이라고 네. 그러셨어요?
0: 네. 네.
1: 아니, 그 40년이 지난 지금도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날 아닙니까?
0: 당연하죠. 네.
1: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0: 그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감히 시작을 못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 중에 동생이 홍대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화가죠. 예. 그 친구가 저를 그리러 저를 이제 모델로 하려고 왔었는데 내가 걔를 붙잡고 난 정말 그림 그리고 싶어. 난 정말 그림 그리고 싶어. 그랬더니 언니 지금이라도 시작해. 네, 저를 끌어. 그게 79년 4월 25일이에요. 4월 25일에 생활비 받았잖아요.
1: 야.
0: 한 달치 생활비 남편한테 네네네. 받은 돈을 가지고 네네네. 이 친구가 절 데리고 종로에 있는 가든타워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1: 네, 가든타워 압니다.
0: 네, 네. 가든타워 12층이 네. 화구만 파는 데였어요. 거길 그 친구가 절 데리고 갔어요.
1: 네네.
0: 그래서 생활비 몽땅 투자해가지고 큰 이게 화판도 사고 그러니까 50호짜리 그 캔버스도 사고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제가 구반포 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가 언니 이 동네 이종무 선생님이 살아 계시는데 네. 살고 계시는데 화실이 여기야. 오. 근데 부인들을 가르치고 계셔. 거기 소개해 줄게.
1: 야.
0: 제가 운이 참 좋은 거예요.
1: 아니 운이라기보다도 오늘날의 윤성남 화백을 만든 게 계기들이 탁탁탁탁
0: 그
1: 일어나네요.
0: 그게
1: 네.
0: 참 이상. 네. 참 그렇죠.
1: 계획한 듯이.
0: 계획한 듯이. 진짜 무슨 네. 계획이 있듯이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배웠죠.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했더니 두 달만 배웠어요.

0: 왜 두 달만 배우셨습니까?
1: 제가 가고 싶은 어떤 그 세계는 아닌 것 같았어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1: 그대로 모델을 놓고 예. 거기 부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면 좀 우스웠긴 한데요. 대여섯 분이 요만한 화포, 그러니까 한 3호, 4호, 5호 놓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50호짜리 샀거든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큰 거. 선생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돌아가신 선생님이신데 제가 아 나는 혼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죠. 두 달 전입니다.
0: 좋습니다. 근데 네. 그 남편분 한 달 월급을 다 털어갖고 그 화구를 사겠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사셨잖아요.
1: 네네네.
0: 반응이 어떻던가요? 가족들 반응이.
1: 저 그건 생각이 안 나요. 아. 근데 남편
0: 너무 기뻐서 너무 그
1: 너무 뭐 그거 자체가 했으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처음부터 전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교 다닐 때 네. 하나 있었고 그래서 방 하나를 근데 이제 조금 큰 아파트를 제가 이제 좀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아파트를 요거 사 팔고 조금 버텨서 큰 아파트, 조금 버텨서 큰 아파트 네네. 이렇게 해서 큰 아파트로 갔는데 방을 하나 텄죠. 그래가지고 야. 화실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림 시작해가지고 2년 만에 개인전을 했죠.
0: 무모한 듯 합니다. 마흔 넘어갖고 화가가 되겠다는 네네. 생각 자체가. 근데 자라오신 환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맥이 다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 네.
0: 부친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의 맹서를 찍으신 네. 영화감독이자 네. 소설가이신 네. 윤백남 선생이시죠.
1: 네. 네. 네. 네. 아버지하고 지혁은 나이 차가 할아버지와 손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16살 때 시골에서 장가를 가셨어요. 16살 때. 근데 거기서 뛰쳐나오셔가지고 일본으로 공부를 가셨거든요. 아. 그 당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돌아오셔가지고 우리 엄마를 만난 거죠.
0: 아.
1: 우리 엄마가 19살 때. 우리 어머니는 아주 글을 읽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0: 아, 어머님 닮으셨네요.
1: 네,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동네에서 아주 독서가로 그러니까 신문이 그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신문 하나가 이제 구독을 하면 거기 윤백남이 동아일보에 소설 읽는 네네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다른 분들 모르니까.
0: 글을 모르고.
1: 글을 이제. 모르니까. 그걸 매일 하셨는데 그 작가가 자기 집으로
0: 하습을 들고.
1: 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 말하자면 네네. 첩이죠.
0: 네네.
1: 마흔 몇 살 먹은 남편 남자한테 몸을 받지 사랑을 준 거 둘이 사랑한 거죠. 그 도망갔어요 만주로.
0: 야.
1: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0: 그래서 만주에서 태어나셨던.
1: 태어났습니다. 네.
0: 이거는 그 전 세대부터 네. 착착착착 진행이 그, 되어 온
1: 네.
0: 겁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어렸을 적에는 엄마의 그 상황이 굉장히 부끄러워서. 절대로 얘기를 안 했죠.
0: 그럴 것도 이해가 됩니다.
1: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네.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아. 있어서 참 다행이죠.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버지보다 어머니예요.
0: 윤백남 선생님의 처이신 어머니.
1: 우리 엄마. 아. 그 어머니의 그 바른 사상, 생각. 그거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0: 역시 그 유전자의 힘인가 봐요.
1: 뭐 네. 유전자의 힘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0: 예.
1: 그 그림이라도 그렸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뭔가 네. 표현한다는 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마찬가지, 그렇겠죠.
0: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1: 네. 네.
0: 근데 그 어린 시절 그 자라오면서 네.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1: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이 차가 이게 손녀딸 당신 자식들이 손녀나 손자급이잖아요.
0: 네,
1: 나이 차가
0: 네, 네.
1: 그런데도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막 그 옛날 얘기해 주시고 연극 막 하시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외출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뜰날에 내려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0: 그 당시 때는
1: 네 그렇게
0: 때였습니다.
1: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죠. 아버지에 대한 건 거리가 있고 어머니는 이제 거리가 전혀 없고 그 살아오신 그

0: 삶의 태도가 저는 도저히 못 돌아갈 정도로 저는 존경합니다.
1: 마흔이 넘은 나이에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셨는데
0: 네.
1: 제일 처음에 그린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0: 제일 처음에 그린 작품이 어머니죠.
1: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예. 그게 그래서 2년 만에 개인전 했다 그랬잖아요. 개인전 할 때 전 제목을 붙였어요.
1: 어떻게요?
0: 전시 제목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전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상회화가 굉장히 많이 그
1: 유행할 때라서.
0: 유행할 때고. 저는 구상이지 않습니까? 구상인데 완벽한 구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구상.
1: 구상. 예.
0: 그래서 제목을 붙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 일생이죠.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하고 어머니 19살,
1: 네.
0: 어머니 32살 제목도 그렇게 붙였어요.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에 의해서.
1: 네.
0: 다행히 어머니 사진이 있더라고요. 19살 때 사진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상상해서 한 거고. 이제 30살 넘어서 사진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참조하면서 그래서 어머니의 삶 자체를 34편의 화폭에다가 옮겼죠. 그래서 다 그게 어머니 얘기예요.
1: 예, 그 작품들을 제가 사진에서 많이 뵀습니다.
0: 네.
1: 근데 어머님을 직접 보고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디
0: 어머니 직접 보고 그렸죠.
1: 네. 그 댁에 오셨습니까?
0: 그럼요.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친정어머니 오시던 거 그렸죠.
1: 아니 시어머님이 안 그러셨어요?
0: 제가 막내 며느리예요. 그쪽 며느리 여러 분 계셨었죠.
1: 네네네.
0: 그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시겠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거는 그 며느리님들이 안 모시고 싶어 해서.
1: 그러네요.
0: 네.
1: 그 자기의 몸을 의탁할 사람이 막내 며느리인데 막내 며느리가 화가가 되고 친정어머니 모시겠다는데
0: 모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1: 네.
0: 한 3시간 정도만 왔다가 가시는 거죠. 모시지는 못하죠. 어머니 시어머님 어머님의 체면을 생각해서도 그렇게는 못하죠.
1: 그렇기는. 예. 43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화 작업.
0: 네.
1: 자연스럽게 친정어머니와 이제 하셨는데 모녀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0: 모녀 사이는 정말 좋죠.
1: 어떠신 분이었는지 다 털어놓으세요.
0: 우리 어머니 얘기를?
1: 네, 다 털어놓으세요.
0: 제가 정말 자기 엄마를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건 난 놀랬어요. 다른
1: 보통
0: 사람들이.
1: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친정어머니 관계도 그렇고
0: 관계도.
1: 뭔가 삐걱삐걱되거나
0: 제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둘째 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모든 살림을 내 월급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남편이나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는 좀 이 딸이 어려웠지 않았을까.
1: 그럴 수도 있었네요.
0: 네, 라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을 맡아서 해주셨어요. 돈은 제가 벌고 그 언니도 물론 벌었지만 언니는 이제 그 기자 생활하고 이러니까 크게 벌 수는 없었죠. 근데 저는 그 작은 아버지 덕분에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큰 월급 큰 걸 많이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공부시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는 굉장히 믿으면서도 어려워.
1: 의지하고 그렇지만 어려워.
0: 어려워.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엄마가 나는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하고 그렇지만 좀 어렵기는 했지 이러셨대요. 네.
1: 네. 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0: 가시죠.
1: 갈 것 같아요. 이제 예술가적 기질을 아버님께 물려받았다면 그 당당하고 어떤 그 지고지순한 모습은 어머님께 이제 영향을 받으신 것 같은데.
0: 근데 예술가적인 기질이 아버지 닮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 그래요?
0: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는 졸업하셨거든요.
1: 네네.
0: 그게 저기 아주 유명한 학교예요.
1: 네.
0: 거기서 뽑혀가지고 글씨
1: 붓글씨가
0: 붓글씨 한 그때는 한문으로 쓰는
1: 네네네.
0: 일본으로 가서 전시도 하셨대요. 어머니가
1: 야
0: 저는 그래서 어머니 영향이 아닐까
1: 예술적인

0: 네네.
1: 부분까지 어머님을 닮았다. 네.
0: 아니 어머니를 닮고 싶다라는 게 열망이 있는 거죠.
1: 좋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라는 이제 전시회를 하고 네. 어머님께서 네.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0: 사람 많을 때 안 오시려고 그러더라고요.
1: 좀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0: 굉장히 뭐 저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나는 중간에 한번 갈게 그 오셔가지고 쫙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거는 실망이라고 저거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0: 아, 왜냐하면 거기 있는 엄마 얼굴들이 예쁜 얼굴이 아니거든요.
1: 아니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가장 존경하는 딸이 그린
0: 말씀이 한 마디도 없으셨어요.
1: 그 말씀이 한 마디도 없다는 사실이 천 마디 만 마디 말보다 더
0: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은 네. 그 당시는 좀 약간 서운했죠 네. 제가.
1: 선생님 작품에는 이제 친필 사인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네. 언젠가부터 선생님 사인에 윤성남 대신에 윤원성남이라고 네. 네 글자로 네 바뀌어요. 글자. 네. 어머님 성씨인 원씨를 넣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0: 네, 네, 네.
1: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0: 근데 그걸 계속해서 하질 못하고 아. 있어요. 윤원성남이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인할 때. 그래서 그냥 그 한때, 그 몇 년 동안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못했죠.
1: 그래도 어머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0: 기억하시고 계시겠죠.
1: 네, 네, 네. 네.
0: 근데 말이 굉장히 없으신 분이에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일체 없으셨어요.
1: 말씀이 없으신 게 오히려 윤성남 화백께서
0: 좀 자유스러운 거죠.
1: 그렇죠.
0: 제가.
1: 예, 예, 예. 자, 그렇게 이제 화가의 이제 발걸음을 네. 내딛고 첫 번째 개인전은 1982년에 열렸습니다. 네. 40년이나 훨씬 더
0: 그렇죠,
1: 전이에요.
0: 45년 네. 됐습니다.
1: 그때 화단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0: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돼서 전시를 하는 거니까 화단의 평가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심 있는 전시는 아닐 거라 그건 상관이 없다. 나는 뭐 몸이 허락하는 한 그림을 쭉 계속 할 거니까 지금 알아줘도 고맙지만 안 알아줘도 할 수 없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오.

0: 이후에 네. 어머니라는 주제가요. 네. 윤석남 선생님의 이제 네. 작품세계의 큰 줄기가 네. 되잖아요. 저는 여성들의 고단한 삶이 한눈에 보이는 손이 열 개라도 이 작품에 되게 네. 관심이 가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예, 밥하랴, 아이돌 네. 보랴, 네. 뭐 책 보랴 네. 이게 예전 집안일을 온통 다 어머님들이 맡아서
1: 당연하죠.
0: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네. 손이 열 개라도라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1: 그렇죠. 근데요, 선생님은 네. 그 시절을 잘 모르실 네. 수 있잖아요.
0: 모르죠, 저는.
1: 네, 근데 네. 그 시절에는 아, 손이 열이라도 힘들어. 이런 말이 아주 일방적이었어요. 야, 내 집은 바빠 미치겠다. 손이 열이라도 이거 못 당해. 이게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었어요. 그전 일반적인 표현을 가져온 것 뿐이죠.
0: 아, 근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작품이 훌륭.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네. 첫 번째 개인전 이후에 네. 윤석남 화백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네. 돌연 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다쳤어요.
1: 네. 네.
0: 특별한 계기나 혹은 네. 목표 네. 같은 게 있었을까요?
1: 그게 아주 굉장히 그 생각하면은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전 그래도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네. 사업을 하는 그 입장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림 계속 그릴 거야? 그래서 어머 나 죽을 때까지 해야지 내 이랬어요. 그러려면 당신은 미술대가 안 나왔어. 당신은 너무나 학력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1년만이라도 공부를 하고 와. 그 무시할 수 없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죠.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려면 미국 간다든가 유럽을 가서 1년만이라도 하고 오는 게
0: 필요했군요.
1: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상업적인 그런 생각이죠.
0: 마인드 네. 자체가. 네. 네.

0: 않습니까?
1: 맞아요.
0: 아무 생각도 없이. 예. 네. 밥 한 끼 해 먹을 필요도 없이.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냥 떠났죠.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네. 큰 목표나 큰 계기가 네. 아니라 그런 네. 자그마한 네. 게 또 나중에는 큰 거를 이루어내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갔는 네. 가서 1년 동안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네네네.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실제로 그리지는 못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뉴욕 가서 그지만 보는 거는 무지 많이 봤죠.
1: 뉴욕이 원래 그 전 세계 미술의 네. 거의 네. 네. 종착지라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네. 파리가 더 인기 있었어요. 그림은 무조건 파리야. 파리죠. 근데 저는 아니야. 난 뉴욕 갈래. 네. 나 영어 I am 뭐 윤성남 이거밖에 못해도 난 갈래. 그래서 갔죠.
1: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유학 후에 네. 선생님 작품에서 이제 큰 변화가 보이는데요. 네. 평면의 이제 캔버스를 이제 벗어나서 네, 네. 이제 조각과 설치 미술 같은 거를 그렇죠. 이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993년 두 번째 개인전 어머니의 눈에서 네. 네. 이렇게 목재를 조립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여성의 신체를 이제 입체적으로 네. 표현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바깥의 부분을 또 그림으로 그린다든가, 네, 네, 네. 이 변화에 네. 상당히 큰 뭔가가 보이는데 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0: 아니요,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정말 분명하게 있어요. 네. 원인이 제가 그 뉴욕에 갔었을 때 그 많이 보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남미 출신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작품의 작품을 너무 좋아했는데 네. 그 뭐 했냐면 입체를 했어요. 입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체가 아니고 입체인 듯 아닌 듯 하는 작품을 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영향을 받았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뭐 입체를 해본 경험도 없고 나무를 잘라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시작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마음만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네네. 있는데 작업실 근처를 가다 보니까 누가 막 버린 통나무가 이렇게 버린 이렇게 뚱그런 나무에다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못 써요. 제목으로는 네네. 막 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길에서 주워 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뚱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뚱그런 건 아니지만 좀 뚱그러. 이게 사람의 피부 같더라고요. 그 거친 모습이. 그래가지고 조각을 안 해봤으니까 뭐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 자르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다는 그냥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뚱그렇지 않습니까? 그리니까 이 사람의 이 약간의 이
1: 네. 윤곽 같은 게
0: 윤곽이 예. 나오는 거죠. 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야.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 딱 보니까 완전히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 버려진 나무 자체가 작품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인물을 내 얼굴 자화상 뭐 이렇게 인물을 그리기 시작했더니 너무 그 나무 질감하고 이 사람의 얼굴의 표정하고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조각가는 아니잖아. 조각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웃라인만 딱 잘라도 입체감이 느껴져요. 나무는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붓으로 그리면 그냥 꼭 이렇게 입체를 안 해드려도 입체감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 나무를 자른다는 거는 굉장한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잘라주니까. 근데 돌이라든가 뭐 강철 이런 건 내가 못하죠. 나무가 가장 나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는 소재다.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죠.

1025마리의 유기견을 보살피고 있는 이애신이라는 할머니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다음 내 작품이 이 할머니다. 바로 찾아갔어. 그 이애신 할머니가 보살피고 있는 개가 내가 갔을 때는 한 100여 마리가 쫓아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천막 같은 데 다 들어가 있대요. 와, 근데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자기가 지금 버림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발랄하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유기견이라는 거에 대한 그 미안함, 어떻게 기르던 개를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난 다음 작품은 이걸로 할래. 이게 나무 작업이잖아요. 깨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1400마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날 자르는 딱 5년 걸렸어요.

제가 2003년도에 일민뮤지엄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었어요. 일민뮤지엄이 어디예요? 동아일보 밑이잖아요. 근데 동아일보 그날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신문 딱 읽는데 그 기사가

0: 선생님께서는 이제 40여 년간을 이제 네.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2018년 네. 학구제에서 열린 윤성남 전을 통해서 네.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네. 시도하는 것 같아요. 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이야기를 네. 내세우고 네. 또 자화상을 네. 선보이시게 된 건데요.
1: 그 자화상을 한 20점 네. 했죠.
0: 네, 저도 봤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0: 그 펜으로 그린 것도 있고,
1: 펜으로 그린 예, 것도, 연필로 그린 것도 있고 네. 또 먹으로 그린 것도 있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렇게 했는데 자화상을 하게 된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뭐냐면 모델을 제가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모델 값이 비싸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예. 그러면 나를 모델로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이제 거울을 하나 사가지고 나를 보면서 나는 모델 값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2년은 자기 자화상만 했습니다.
0: 네. 근데 그 작품도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1: 뭐 예. 좋아하시고 저도 지금 네. 보면은 아주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겠더라고요.
0: 그 네. 보면 볼 때 자신의 마음이 늘 네. 달라지니까 그 그렇지. 그림도 매번 달라지는
1: 달라지죠. 거죠. 달라지는데 딱 한 가지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웃으면서 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게 다 무서운 얼굴.
0: 그래서 카리스마가 이렇게 넘쳤군요.
1: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무섭는 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0: 그게 작품을 대하는 선생님의 진정성 뭐 그래. 거예요.
1: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0: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의 작품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델로 등장을 네. 하잖아요. 네. 뭐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1: 친구들.
0: 이제, 친한 벗들도 네. 그리기도 하고. 헌안 설헌, 네. 이매창 같은 네. 역사 속 인물도 네. 그렸단 말이에요. 이제 네. 최근에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초상화를 네. 또 그려주고 계십니다. 이 초상화 시리즈는 어떻게 해서 기획되신 거예요?
1: 제가 이제 서양화를 하다가 이제 그 윤두서 선생님의 초상 자화상을 박물관에서 네네. 이제 한 걸 보고 네. 그때까지는 서양화만 했었어요. 근데 윤두서 선생님의 그 자화상 요만한 걸 딱 보는 순간 그 윤두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야단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몇 번 가서 보고 다 버렸어요. 서양화 재료는.
0: 그다음에
1: 다시 붓을 다 산 거예요. 붓 종이 사가지고.
0: 야, 그때 대단했을 텐데, 대단히 많았을 텐데도.
1: 뭐 많지는 뭐 재료는 많지는 네. 않지만 아무튼 이만큼은 됐겠죠. 아, 누구한테 버린 건 아니고 동생한테 다 줬죠. 서양화하는. 그리고 전 이제 먹이랑 사기 시작했습니다. 붓도. 근데 다행히 제가 그림 그리기 전에 한 4년 동안은 서예만 죽은 듯이 했거든요. 죽을 듯이. 그러니까 붓이 낯설진 않.
0: 그렇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무조건 서양화, 오일 페인팅 이것만 머릿속에 있었지. 한국화는 너무 촌스러운 거였어요. 한국화는 무조건 촌스러운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딱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는 순간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는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국화라는 게 금방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4년은 선생님한테 배우러 다녔어요. 한국화 하는 선생님한테. 김현자 선생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은 아래신데 그 선생님 밑에서 한 3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그렇게 3년을 공부를 했죠.
0: 이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리는 네. 거는 그 사람의 이제 인생을 그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무서워. 그 말씀이니까.
0: 그러니까 눈빛 하나하나, 이렇게 네. 주름 하나하나, 네. 뭐 이게 표정 하나하나,
1: 네, 굉장히
0: 정말
1: 중요하죠.
0: 신경 쓰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여성 독립가들을 이제 그린 네. 전시 작가 노트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초상화를 공부하다 보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여성의 초상화는 거의 없었다. 나라가 망할 때 분노한 것은 단지 남자들만이 아니었다. 인간 대접을 받아보지도 못한 여자들이 총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일제에 대항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힘일까 의문이 들었다. 야, 여성 독립 운동가 초상화 시리즈 작업이 이제 화가 윤성남에게 남긴 의미는 뭘까요?
1: 의미는 정말 내가 그림을 시작하길 너무 잘했고 죽을 때까지 그림을 하겠어라는 절대적인 힘을 주는 거가 그 여성 독립 운동가가 아닐까요?
0: 네네. 네.
1: 근데 자료가 별로 없어요.
0: 그 자료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은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1: 전해지는데 이만한 자료가 있는 분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래도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페미니스트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도 네. 어머니, 네. 여성, 네. 또 여성 독립운동가까지 네. 이게 시대를 아우르는 여성의 네. 삶을 이제 그려오고 네. 계시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네. 여성주의란 네. 과연 어떤 것일까요?
1: 사실은 제가 그림을 시작할 때 페미니즘 말 자체도 저는 몰랐어요.
0: 예.
1: 아니 뭐 있었겠지만 예.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림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작가한테는. 그래서 어떤 무슨 분야의 사람을 딱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건, 작가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구속적이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여성주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머, 내가 왜 그림을 시작했는지 나 이제 알겠어.
0: 이제 알았다.
1: 그래서 내가 시작을 했구나. 늦은 나이라도.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준 이름이에요. 제가
0: 그렇죠.
1: 제가 예. 만든
0: 이름이 아니라.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0: 게 굉장히 좁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작가라는 건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네네. 끊임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네. 거잖아요. 어떤 행동에 구속을 주는 거를 절대 싫어하죠.
1: 싫어하죠. 네.
0: 저는 구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1: 그 용어 안에서.
0: 용. 그래서 그 고 바운다리 안에서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자. 남이 5m 나는 그럼 50m 파고 들어가자.

0: 우리가 4000년, 우리나라 역사가 4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사이에 여성들의 삶도 있고 남성들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봅시다. 한국 여성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밖에 없어요. 그 기록에 남아 있다라는 건 뭡니까?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살았다는 증거. 전부 남성 중심이죠. 아무 생각 없이 남성 중심주의의 이 사회에서 남성주의가 해왔던 서양화 기법으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 얘기를 딱 생각하는 순간, 나는 누구를 그리지? 난 누굽니까? 여성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성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럼 여성의 이야기를 하겠어. 근데 아무런 역사적인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근데 그때 마침 그 독립운동이라는 그런 그 의식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도 찾아보니까 거기 여성들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남성들은 한 4천 명 정도를 정부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보상을 했는데 여성들은 천 명이 약간 안 되는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왜 목숨을 바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이 나라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 나라지만 나도 하나의 사람이야.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성 독립운동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나도 하나의 인간이야. 스스로. 그걸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1: 그동안 이중서 미술상을 비롯해서 이제 굵직한 여러 가지 네. 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2022년에도 또 의미 있는 상을 네.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인성 미술상. 이인성. 예. 수상 작가 선정 이유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 생태, 역사 등 국내 문화예술의 유산을 현대미술의 매체와 결합하는 유연성과 독창성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0: 그런 얘기를 객관적으로 들으면 저 아주 좀 이렇게 쫄아들죠. 내가 과연 그런가? 네.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한테 어떤 하나의 그 모형을 이렇게 저한테 뒤집어 씌운다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자.
1: 네. 아,
0: 그래서 내 정말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준 그 얘기를 끝까지 좀 완성시키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죠.
1: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0: 네.
1: 이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역 작가라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네. 점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는
0: 감사합니다.
1: 거죠.
0: 근데 건강하니까 네. 하는 거 아닐까요?
1: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까지?
0: 아, 날까지. 네네. 네. 저는 아, 이제 정말 날까지 할 겁니다.
1: 저도 그러고 싶어요.
0: 아, 네. 네.
1: 그동안 거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네. 이제 전시회를 열어오고 계신데 네. 그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영감 네. 같은데 네.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으시는지.
0: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감 얘기를 하세요. 영감이 아니라 영감.
1: 영감.
0: 근데 저는 특별하게 무슨 탁 이렇게 영감이 오는 거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라는 장르 자체

0: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복속해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재봉틀 자리에서 바느질 잘 하시는 분과 똑같이 나는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장르가 있는 한 정말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죠.
1: 그렇습니다.
0: 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아주 처음 그림 시작할 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게 있는데요. 마티스를 아시죠?
1: 마티스 압니다. 네.
0: 그 마티스가 죽기 얼마 전까지도 그냥 휘둘렀대요. 침대에서. 네. 그러니까 그림이 아니죠. 그냥 휘두르는 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 당신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휘두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1: 부럽습니다. 네. 네. 지난해는 청주와 또 제주에서 네. 여성 독립운동가 네. 작품을 선보였고 네, 지금도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0: 네.
1: 혹시 올해 예정된 전시회나 계획이 있을까요?
0: 아니요, 저 없습니다. 아니 물론 저기 그룹조는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네네. 그거는 이제 여러 작가들을 이제 포함한 이제 개인전은 없는 이유가.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가 100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시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100명?
0: 네, 지금 50명 넘게 해서 한 60명 정도 했는데 기록만 있으면 100명 하고 싶어요. 근데 기록이 없으면 그것도 못합니다.
1: 그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 기록을 갖고 계시다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야,
0: 아, 진짜 100명. 기록이 있어야 돼요.
1: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미술을 통해서 기록을 써내려 가시는 어떤 또 미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작가일 수도
0: 감사합니다.
1: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저는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에 입각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요만한 거 하나 있고 그러면 그분의 그 어떤 상황은 제가 이제 상상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건 기록화는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죠.
1: 그렇지만 네. 나름대로의 어떤
0: 기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화가로서 또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네. 삶을 살아오신 선생님의 네. 용기와 열정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큰 격려와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끝으로 네. 많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사는 이 시대의 네. 청춘들 네. 혹은 여성들에게 네. 선생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좀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1: 물론 그렇습니다.
0: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룻밤의 정사에 의해서 나는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났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고.
1: 네.
0: 발견해야 되고 발명해야 된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네.
0: 저는 그 여성으로서 여성 작가로서 발견을 한다라는 것이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여성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를 했어요. 네. 나에게 그림은 나의 목숨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손에서 붓은 놓지 않겠다. 나의 삶이자 나의 목숨이자 나의 사는 목적이도 될 수 있고 모든 이유가 되는 것, 살아있는 모든 이유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사는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은 소외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고 약한 생명들을 보듬어주는 휴머니즘 작가 윤성남 선생님과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100명이 채워져서 다음 전시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누구보다 치열하게 어떤 연인보다 다정하게 모든 연약한 생명을 끌어안은 여성의 힘 모든 시기마다 세상을 지탱해준 자양분이었는데요. 그런 따뜻한 포용의 힘이 더욱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인생 낭

0: 물어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해요.
2: 괜찮았나요?
3: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4: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5: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3: This one.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최근에 이날치라고 하는 뭐 밴드가 나와가지고 막 범 내려온다 뭐 범 내려온다 하면서 판소리를 부르고
1: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범은 돌숭돌숭 뿌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위에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소리를 연구하는 최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판소리는 어떤 예술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판소리는 판을 이루는 예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소리는 구두전승되는 음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소리는 판을 이루는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째서 그런 것인지 또 판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판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본 데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판소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그게 뭐 타령이니 잡가니 창이니 소리니 광대소리니 창악극과 가곡창극조 이런 식으로 이제 판소리를 불렀는데 그때는 판소리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거기다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들 중에서 그냥 비슷한 것을 갖다가 그냥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에 보면은 이제 신문에 어쩌다가 판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긴 해도 판소리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라는 말이 쓰인 것은 해방 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은 무엇이고 소리는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판이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첫 번째는 뭐 먹자판, 뭐 술판, 뭐 놀자판, 뭐 무슨 판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붙였을 때 이때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특수한 행위를 벌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뭐 바둑 두 판, 씨름 한 판 이럴 때 쓰는 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판은 뭐냐?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과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었을 때 두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한 판이 아니죠. 바둑이 한 판이 되려면 승부가 결정이 나야 한 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판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완전한 과정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뭐 판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뭐 어떤 것이다 그런 건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이게 제시된 견해가 이건데요. 판노름, 판꽃 이럴 때 판입니다. 이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문인들이 벌이는 놀이나 행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조선조 후기에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전문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놀이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유랑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놀이 앞에 판 이렇게 이제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판소리에 대입해 보면 뭐겠어요? 판소리는 전문적인 그런 노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판소리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막 판소리를 빨리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배웁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판소리는요 어려서부터 수십 년 훈련을 받은 전문인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듣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물론 이제 슬슬 그냥 재미로 불러보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아 다른 그 판소리 명창처럼 잘 불러볼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라고 하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소리는 뭐냐? 남도 소리, 서도 소리,
상사소리, 뭐 이런 소리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남도소리란 말은 뭐냐면 남도에서 부르는 민요를 남도소리 그렇게 말하고요. 남도는 이제 전라도 지역을 말하죠. 그리고 서도 그러면 이제 그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서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부르는 민요를 서도소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지역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소리라는 말을 붙이느냐? 아,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또 특정한 그 어떤 노래의 제목을 붙일 때도 이제 소리를 붙여요. 예를 들자면 상사소리, 그렇습니다. 상사소리. 이거 이제 모내기를 할 때 부르는 노래, 이걸 상사소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농부 같은 데 보면 상사뒤요, 이렇게 상사뒤요 한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사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판을 이룬 예술이라고 했을 때는 판소리의 판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장소, 그런 의미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판에서 하는 소리가 판소리인데, 그러면은 소리 하는 판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예.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은 소리꾼, 창자, 광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소리꾼은 소리하는 사람이니까 소리꾼이고. 이걸 이제 한자로 말하면 창자가 되죠. 근데 이제 광대, 그러면 조금, 광대가 왜 이 판소리 하는 사람 가리키는 말이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말하면 광대는 본래는 모든 연예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족 후기 넘어가고 이제 일제 강점기도 들어오면서 다른 연예인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천대받는 천민들이거든요. 그러니 국태에 그것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판소리 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광대들 중에서 판소리 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소리꾼을 광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판소리 하는 사람을 광대라고 하고 광대는 그럼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신재효, 고창 출신이고 1812년에 나서 1884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판소리 사설 6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대가라고 하는 게 짧은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인데 그게 이제 광대가 갖춰야 될 조건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법,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건 우리가 지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어떤 뭐 것들, 그런 뜻이죠. 그런 걸로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인물치례, 그런 얘기입니다. 인물치례. 인물이 잘 생겨야 한다, 그런 얘기죠. 치례라고 하는 것은 잘 꾸며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좋게 꾸미는 것을 치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물이 잘 생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치례란 말이 있는데, 사설을 꾸며서 좋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사를 말하자면 가사가 좋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유행가 가요를 보더라도 곡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가사가 좋아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가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곡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소리 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장 나고 명상 난다. 그러니까 훌륭한 문장가가 좋은 사설을 꾸며줘야 좋은 소리를 하는 명창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사설, 즉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득음 그러는데, 득음은 얻을 득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얻는다,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이제 특별한 소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런 목소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판소리에서 사용하는 목소리를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 그러니까 그것이 득음이 되죠. 소리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목소리만 좋게 만들면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발성 기기가 있어요. 소리 같으면 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기교도 잘해야 되고 감정 표현도 잘해야 되겠죠. 감정 표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판소리는 요 다음에 나오지만 너름새라고 해, 육체적 표현이 있어. 이렇게 뭐 소리를 할 때 이렇게 차렷 자세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멋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발림은 춤출 때 하는 동작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줄 때. 그래서 이 판소리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동작이 있는데, 어떤 것은 춤 동작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연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춤 동작 같은 것은 발림이라고 하고, 그다음 연기에 근접하는 것은 너름새라고 하는데, 이 너름새가 이제 판소리에서는 너름새를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춤 동작이 아니고 연기에 근접하는 동작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한 것이죠. 자, 이제 그 판소리가 판을 이루는 예술인데, 소리를 하는 판은 소리판이라고 하고, 소리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먼저 명창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9세기 한 중반경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 평양도, 평양을 그린 그림이에요. 평양성을.
평양도라고 하는 큰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여기에 보면 능라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평양에 있는 대동강 가운데 있는 섬이죠. 뭐 한강 가운데 있는 여의도처럼 그런 섬입니다. 그 섬이 이렇게 수양버들이 우거져 있다고 말로 들었는데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명창 모흥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소리꾼이죠. 그리고 누가 있느냐? 이게 북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코스죠. 코스입니다. 그리고 소리판이 이게 전체 모습이라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소리를 듣는 사람들, 청중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수 그러면은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흔히 고수가 정말 어렵고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하는 말로 1고수, 2명창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첫 번째라는 뜻 같잖아요. 고수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명창이다. 그러니까 고수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널리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는 이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러면은 세 가지. 자세. 그다음에 가락 추임새 이 세 가지를 뜹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 고수가 지금 한 분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고법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로 되어 있는 김청만 명고수십니다. 여기 이제 앉아서 있는 걸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자세는 뭐냐면 책상다리를 하고 창자를 보고 똑바로 앉는다. 지금 보면은 똑바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구부린다거나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책상다리란 말은 예전에 책상이 이렇게 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낮은 데 앉으려면 발을 개고 앉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어야 된다. 사실은 이 공연의 중심은 소리꾼이죠. 소리꾼 소리를 들으러 온 거예요. 북치는 사람 북가락 소리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게 고수가 뭐 이렇게 산만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락은 뭐냐면 여기 북을 치는데 북을 이렇게 양옆을 쿵 치기도 하고 위에 딱 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이걸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진머리 같으면 이제 입으로 말할 때 합궁궁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궁궁탁. 그러면 계속 합궁궁탁 합궁궁탁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리에 맞게 이걸 변화시켜서 이제 얘기를 이 북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임새는 이제 뭐 대개 다 아실 거예요. 소리할 때 얼씨구 좋다 뭐 이런 거죠. 근데 혹시 얼쑤 그런 말 쓰는 분도 있는데 얼쑤는 아니에요. 판소리에서는 얼쑤 그렇게는 잘 않고요. 탈춤 추는 사람들은 얼쑤 그렇게 하대요. 그런데 판소리는 본래 얼씨구입니다. 얼씨구. 얼씨구 좋다 뭐 잘한다 뭐 이렇게 그걸 추임새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게 있는 음성으로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막 슬픈 대목을 노래 부르고 있는데 막 신나게 얼씨구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얼씨구 해도 슬픈 목소리로 얼씨구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수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명고수가 되기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 왜 그러냐? 그러면 고수는요. 소리꾼이 소리하는데 따라서 북을 쳐야 돼요. 소리꾼이. 그 소리꾼은 11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꾼마다 소리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에도 맞춰야 되고 저 소리에도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야 돼요. 경험이. 소리꾼은 자기가 부르는 소리만 죽게 연습해서 하면 됩니다. 이 소리꾼은 자기가 하는 소리 자체를 판소리 예술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고수는 그 여러 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맞게 북을 쳐줘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명창은 있어도 소년 명고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중, 판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중을 가리키는 말로 귀명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나는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리를 듣는 이 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에다 명창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도 명창이 될수 있다든가, 아니면 귀로 듣는 것도 명창만큼 중요하다든가, 어렵다든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판소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오랜 수련 끝에 하는 것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귀명창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예술도 마찬가지죠. 서양의 오페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페라 노래 뭐 하려면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페라 보는 사람 뭐냐? 들으러 가는 거죠, 들으러. 잘 들으면 귀명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청중은 뭐 하느냐, 그러면? 청중은 추임새를 예, 하는 거죠. 추임새 얼씨구 좋다, 이렇게. 판소리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공연 현장에 가보시면 알수 있을 텐데, 얼씨구 좋다, 이런 것이 그냥 동시에 막 일어나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소리는 개인이 듣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감흥을 느껴서 이렇게 얼씨구 나오는 것은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은 판소리를 듣는 공동체, 판소리 공동체죠. 아까 일거수 이명창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다가 청중을 넣어서 일청중 이거수 삼명창,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청중 없는 판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중이 없으면 판소리는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귀명창이 중요한 겁니다. 청중, 나무청중이나 중요한 게 아니고, 판소리를 제대로 알고 감상하고, 추임새를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명창이, 그런 청중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판소리의 전통이 잘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판을 이루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소리는 구두전승되는 음악이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전승되는 음악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제 민속음악이라고 합니다. 민속음악. 자, 판소리는 악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묻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악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 정말로 판소리는 악보가 없는 거예요? 판소리 악보를 만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판소리는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그 말을 이제 구두전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민속음악은 본질적 속성을 갖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계속성과 변이와 사회에 관한 선택. 이세 가지 속성을 갖는다. 가령 어떤 작곡가가 작곡을 해가지고 끝난 날 거기다 몇몇년몇월 며칠 몇시 해놓으면 딱 있는 거죠. 그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구두전승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언제부터 왔는지 알수 없어요. 그러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남아서 뭐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람도 누구한테 또 배웠어요. 이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또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어느 시점으로부터 계속 이어왔다. 그 점을 지적성이라고 하고, 판소리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 바디 그런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와 바디로. 그러면 지혜는 뭐고 바디는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그러면 아마 뭔가 싶으실 텐데,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편제, 서편제. 그럼 바로 그때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동편제는 뭐냐? 서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이것은 동편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어떤 족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족보를. 그러니까 보통 동편제 그러면 뭐 송흥록으로부터 쭉 내려온 계보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성,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편제는 뭐 박유전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바디는 뭐냐? 제는 동편제, 서편제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가령 김 씨가 있다. 그러면 김 씨 이런 개념이라면 그 밑에 김 씨가 뭐 본관에 따라서 김해 김 씨도 있고 광산 김 씨도 있고 경주 김 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편제는 동편제 안에 여러 개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쭉 내려오면서 여러 개의 지혜, 바디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여러 개의 바디가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는 보다 큰 개념이고 바디는 제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다. 바디는 창시자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 바디, 꼭 사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송만갑 바디, 박봉술 바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날치 바디, 뭐 박종원 바디,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쭉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 그리고 이제 판소리에서는 이 변이를 가리키는 말로 더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부두정성되는 민속음악의 그 본질적 속성의 두 번째 것입니다. 자, 변이란 뭐냐면 개인 혹은 집단에 이루어지는 의식적, 무의식적 변화, 의식적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민속음악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고 하는데 존재는 이렇게 있기는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기록이 있는 음악은 어디 있어요? 악보에 있죠. 종이 위에 이렇게 뭐 표시로 있는 건 있잖아요. 근데 기록이 없는 민속음악은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음악이 될 때는 입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는 기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은 어때요? 불완전하죠. 자, 불완전하니까 어째요? 표현할 수밖에 없죠.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변이는 인간의 기억의 불완전성 때문에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배웠는데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워서 어디 가지고 있다가 한 이틀 있다가 내일 모레 부르기도 하고 언제 부르기도 해요. 그대로 부른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면 중간에 좀 잊어먹었다고 안 할 거예요? 소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전승자와 전수자의 성별이나 능력의 차이에도 이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음악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변이다. 창조적인 사람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네요. 배운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령 근세자 최고 명창이라고 하는 임방울 같은 사람은요. 임방울 명창 이름이 방울 그러니까 괜히 노래 잘하게 생겼죠. 이름부터가. 그런데 임방울 명창은 그냥 평소에도 탁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흥얼흥얼 하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늘 고쳐요. 녹음도 보면은 똑같은 노래라도 1930년대에 녹음한 거, 50년대에 녹음한 거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늘 바꾸니까. 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속음악은 악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판소리를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전라북도 문화재이셨는데 그 호남가라는 노래를 처음에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은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제가 들으니까 임방울은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 근데 그래도 멋있어. 그래서 그냥 임방울처럼 이제 불렀어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오면 어쩌다가 같이 이렇게 부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 선생님이 들으시고 너 인마 내가 왜 가르쳐 준 대로 안 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어보시고 오 그것도 참 좋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로.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바꿔서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판소리의 생명이 긴 것은 변이를 통해서 변화하는 청중들의 기호에 적합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요, 사위는 변하죠. 판소리는 뭐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녹음된 음악만 들어봐도 지금 판소리에 얼마나 다른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 그걸 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판소리에서는 더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변해서 바꿔.

판소리는 더넘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전체를 보면 다 더넘이 있어요. 가령 쑥대머리는 임방원의 더넘이고요. 제비 노정기는 김창원의 더넘이고, 사랑가는, 사랑가 중에서 느린 사랑가는 소은광록의 더넘이고, 잦은 사랑가는 고수관의 더넘이, 뭐 이렇게 더넘이 있어요. 더넘이. 예, 그래서 판소리는 더넘의 예술이다. 그 다음에 민중에 의한 선택. 자, 민중에 의한 선택이란 그 음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형식을 결정하는 사회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음악이, 음악은 어디 속에, 어디 있느냐? 사회 속에 있죠. 그러면 그 음악을 존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누가 하느냐? 민중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정한다는 거야. 이게 판소리, 민속음악은 악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해서 늘 듣지 않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그것을 사회 선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이 변이는 뭐냐면 민속음악의 창조의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음악은 개인이 없는 걸 만들어요. 그렇지만 민속음악에서 창조라는 것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민중, 곧 우리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대다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좋은 것만 남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대다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그런 것도 있느냐? 아,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궁중음악 중에 종묘제례악 이런 게 있어요. 종묘제례악. 종묘는 다 아시다시피 조선 왕들의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사용한 음악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제사를 더 멋있고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춤도 사용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거 그 종묘제례악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우리 무형문화도 제1호인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들이 늘 듣고 참 감동받아서 남아있는 겁니까? 오, 그거 아니죠. 그거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그 종묘제례에 참석하는 사람만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막 굉장히 수많은 60명 막 수십 명 되는 그런 악사들을 유지하려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누가 줬어요? 임금이 줬어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임금이 자기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유지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좋아해서 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왕조에서 그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또 돈조감도 유지한 겁니다. 이런 것은 어때요? 대다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민속음악은 대다수의 정서와 기호를 반영하고 우리들의 민중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다수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민속음악은 가장 민주적인 예술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판소리는 구두정성되는 음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끝마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판소리는 성음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소리를 음악의 측면에서 어떤 성질의 음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를 판소리에 사용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성음노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성음, 목소리예요, 목소리. 목소리의 미감, 즉 아름다움을 즐기는 예술이다, 그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성악은 그렇죠. 노래는 뭘 즐기는 거예요? 목소리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겁니다. 목소리. 그 아름답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답다는 말은. 아, 좋아. 그럼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아름답다는 것은 뭘 뜻하냐, 이겁니다. 만약에 음정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뭐, 또 볼륨이 일정하고, 뭐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 악기만 못하죠. 악기 인간의 목소리는 아마 거기에 못 따라갈 거예요. 사실은 인간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넓은 의미의 성음에는 뭐가 있냐면 청, 성음, 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사진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정흥민 명창의 사진입니다. 정흥민. 이 전라남도 보성 사람인데요. 보성에 대대로 내려온 소리를 판소리에서 보성 소리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성읍누름이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성음을 넓은 음의 성음 속에 청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청은 뭐냐? 그 음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다. 음고, 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음의 높이를 이렇게 막 최상성, 중상성, 상성, 평성, 하성, 중화성, 취화성 이렇게 나눠요. 상자가 붙으면 높은 소리, 중간음이 있고 밑에는 낮은 소리. 이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아, 야, 이런 건 낮은 소리야. 이건 높은 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 조상현 명창의 그 심창가 중에 봉사 눈뜨는 대목인데요. 얼마나 높은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떠세요? 뭐, 전에 제가 무슨, 연예인들 나와서 뭐 하는 거 보니까 막 3단 고음 그런 얘기 하던데, 여기 3단 고음 있잖아요. 예, 소명이 아뢰리다. 예, 소명이 아뢰리다. 예, 소명이 아뢰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지하게 높죠. 이런 건 높은 소리다. 그거예요. 이 정도 높으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낮은 소리는 이제 박봉설 명창에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예, 됐습니다. 박봉술 명창은 소리 수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하다가 이게 목이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성대를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고음이 안 나요. 그래서 낮은 소리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성음은 이제 넓음의 성음 속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청, 성음, 그다음에 목.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성음은 요 성음은 좁은 음의 성음입니다. 좁은 음의 성음, 곧 이것은 음질입니다. 음질. 그 소리의 특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음이 있고 구별이 가능한 성음들은 떡목, 수리성, 천구성, 양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리는 그럼 뭐냐? 가장 기본이 되는 성음은 수리성입니다. 수리성, 수리라는 게 제일 높다는 뜻이잖아요. 순수 우리말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목소리란 뜻인데, 그건 뭐냐면, 일단 목신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신 소리. 근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목신이긴 했는데 좀 맑은 소리가 있어요. 그걸 천구성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천구성을 더 좋아해요. 일제 강점기만 하더라도 수리성을 더 좋아했어요. 시대에 따라서 보니까, 현대로 올수록 점점 사람들이 맑은 소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천구성을 더 좋아해졌습니다. 너무 맑으면 어쩌냐? 너무 맑으면 양성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그러면 목이 쉬어가지고 거친 소리가 나면, 그럼 그건 떡목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떡목 예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의 오명창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정렬의 소리인데요. 사람이 고음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허허, 저거리나, 하면, 아, 하면 쭉 나가는 게 아니라 뚝뚝뚝뚝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빠서 이게 안 좋은 소리다 해가지고, 떡목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떡목이면 명창이 못 되죠. 그러니까 떡목에 가깝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신 소리, 박봉남이라고

0: 라고 하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던 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1: 아당하라만 그래 말하니 화, 가, 불라 아, 공을 둘러지어 덕, 화당을 그린다.
0: 네. 이 목소리는 목신 소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듣기가 좀 편안하죠? 고음도 잘 납니다. 자, 그런데 쉰 소리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또 맑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근세 최고 명창이라고 하는 임박월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2: 임자여 황제 이힐만 헌물이 아니고 청중왕 인사오 봉계장여 함께라 소리여
0: 했어. 자, 어떠세요? 예, 고음이 나면서도 이렇게 좀 그냥 시원하고 좀 맑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양성이 아니고 양성에 가까운 맑은 소리입니다. 맑아서 아마 소리권 중에서는 가장 맑은 소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3: 그때 마침 흥보를 사기 종이하라 오는 뒤 종내요 온다
0: 어떠세요? 막 오정숙 명창의 소리는 판소리 소리꾼의 목소리 같지가 않게 아주 맑아요. 그리고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오정숙 명창의 목소리는 성우 목소리 같습니다.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맑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판소리에는 하여튼 거친 소리에서부터 맑은 소리까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다. 예, 그런데 이제 수리성과 청구성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목소리가 더 나쁘거나 더 맑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명창이 못 들으냐? 떡목에 가깝거나 양성에 가까우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을 많이 해서 수련을 많이 해서 소리를 단단하게 만들면 명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 중에서 그러면은 그냥 어떤 소리가 좋냐? 그러면 예, 천구성을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소리를 좋아한다는 건데 이건 좀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옛날일수록 좀 거친 소리 쪽에 가깝고요. 현대로 오면은 점점 더 맑은 목소리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시대에도 특히 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동백이라고 하는 이제 명창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충청도 출신 명창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뭐 길게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이동백 목소리 이렇게 막습니다. 높은 음이 나서 고음이 나죠. 깨끗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자 명창들도요 이동백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너무 높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맑이 뭐 약간 거칠면서도 맑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애원성이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판소리의 좋은 목소리는 그러니까 맑으면서도 슬픈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맑다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리처럼 막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쉰 소리인데 그 중에서 맑아야 된다는 거고 그 중에서 또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원성이 있는 목소리를 목구성이 좋다, 목구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초월 명창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4: 흥을 내어가니 박을 따라놓고 박속을 끓여먹을 작정으로 기운이 없지만 톱소리를 내게 가면서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0: 됐습니다.
1: 이제 이 목소리가 이제 가장 목구성이 좋은 소리, 그러니까 슬픈 느낌이 있는 애원성, 그런 소리입니다. 그 여자의 애원성은 또 특별히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냐면 서슬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칼날 같은 거 칼날이 서슬프다 그렇잖아요. 날카로운 기세가 있어야 된다. 싸납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조율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이제 목신 그 소리가 그냥 강하고 단련해서 단단해지고 하면은 쇳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여기서 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성 중에 최고는 철성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송만갑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됐습니다. 예. 예, 이제 그 방금 송만갑의 그 철성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예, 수리성 중에 최고는 철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철성은 아주 그 수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송만갑, 김정문, 강도군 이렇게 철성의 전통이 있었는데, 강도군으로 이제 철성을 내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아쉽게 그지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서슬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서슬은 이렇게 칼날 같은 거 뭐 서슬 푸르다 그러잖아요. 날카로운 기세 뭐 그런 건데, 소리에서는 아주 사나운 느낌. 그런데 슬프면서도 막 그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서슬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슬프면서도 날카롭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 그 서민들의 어떤 저항의식의 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기에 그렇게 쉰 목소리가 나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소리 하는 사람들과 서양음악 하는 사람들의 성대 사진을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서양성악가는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완전히 전혀 곱잖아요. 아니, 흉터가 없잖아요. 흠이 없어요. 근데 판소리 장자는 보면 울퉁불퉁하죠. 의학적으로는 그게 성대 결절이라고 해서 병적인 상태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판소리 소리꾼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발성하는 방식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인데, 후두는 성대 윗부분입니다. 자, 저렇게 바람이 새니까 이 성대를 떨게 하려면 옆에 바람이 새니까 더 세게 불어야 되잖아요, 바람을. 그러면 이거 성대를 열어놓으면 바람이 쑥 빠져버리니까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목을 최대한 닫는 겁니다, 이렇게 성대를. 그래서 후두를 좁히는 것이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은 후두를 확 열었죠. 그것은 서양 성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확 열고 하는 거고,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성대에서 소리가 그냥 새기 때문에 이걸 새버리면 소리가 안 나니까 최대한 그것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후두를 좁혀서 발성을 한다. 그래서 발성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음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목.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발음기관을 다양하게 변화시켜가면 여러 가지 소리를 꺾고 떠는 방법인데, 이름을 붙이기를 비유적인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뭐 방울 목이니, 너는 목이니, 줍는 목이니, 펴는 목이니, 아름다운 이름으로는 이슬터리 목이니, 막 이렇게 붙입니다. 비유적으로 생각하시고 그게 뭔지 몰라요. 막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게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 아니,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소리를 꺾고 떠는 것은 판소리 소리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양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마다 그 소리 내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집단이라고 했는데, 동일 한 선생님 밑에 배운 사람은 똑같이 하겠죠. 그 사람들이 같은 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표정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무슨 송만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게 송만갑의 이제 이별가 첫 대목인데요. 춘향이가 기가 막혀까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돌이 어희님을 이렇게 목소리 색깔이 탁 변해요. 요 이런 거. 이런 건 송만갑만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 그걸 보면 아, 이건 송만갑 거구나. 그냥 알게 돼요. 그 제자의 제자인 강도근 선생이 송만갑과 가장 비슷한 소리를 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 송만갑 선생님 중에 이렇게 고음으로 가다 툭 선 음색을 바꿔가면서 낮추는 소리가 있는데, 아, 그 강도근 선생님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송만갑 선생님이 아시지? 우리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못해요. 그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근세 최고 명창이라고 하는 임방울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 하잖아요. 정 할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내지만은 임방울처럼 그렇게는 못 내요. 이런 건 임방울 특색이라고 할수 있고요. 오정숙 명창에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보면 장하의 한 군사는 전리버섯 또르르르르 마라 하는데 마라 하고 나서 아 이렇게 생겼죠. 이걸 이제 타로라고 하는 건데, 예, 오정숙 명창의 그 타로 이게 떠는 것이 훨씬 복잡해요. 이건 오정숙 명창만 할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그렇게 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보면 아 이거 오정숙 명창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목 혹은 표정목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개인 혹은 어떤 계보에 속한 소리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은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배우도록 늘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제자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을 못 따라가면 별수 없지만은, 따라가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쭉 해도, 아, 이게 어떤 분 제자인가 보다. 되게 짐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왜 그러냐면, 똑같은 목을 훈련해서 계속 하기 때문에, 음색도 거의 같습니다. 이제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냐면, 청, 음은 높낮이, 그 다음에 성음 음색, 그 다음에 목, 여러 가지 발성 기교, 이것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변화시켜 가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다. 그런 뜻이고, 이제 이것이 바로 판소리의 그 음악 그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판소리는 어떤 예술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뭐 요새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요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인기도 없고 그러는 걸 보니까 판소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단히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나 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장르로 바뀌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딱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글자를 하나 고쳤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좋은 작품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은 원본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그 자체가 유지되는 거하고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판소리 비슷한 창법으로 다른 노래를 부른 거하고는 다르다. 아, 그리고 판소리 비슷한 창법으로 다른 가요를 부르니까 우리나라 가요가 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면 판소리가 있어야 그런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소리가 유지되어야 판소리를 이용한 다른 노래도 나와서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더 풍성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0: 복으로 삼가이기.
1: 고랭이도 음악 그 전체가 다 서양 음악입니다. 서양 음계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 음악을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0: 산에 등다 쳐봤나 질고 우리 고향을 어서 가 산동맹우
1: 판소리를 좋아하고 또 판소리의 발전을 위해서는 판소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지 판소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판소리의 감성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돼요. 판소리에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찾노라 다 나라 들고

그때요 굴로 사령이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디 굴로 사령이 나간다 사령 굴로 가나간다 산수 털펑거지 연담일과 나르르 울려 달래룡자론 붙이고 충충충충 어두르거리고 나간다 굴정 대뜰러온 바닥에 덜렁거리고 나온다 서로 부르면서 나오라니 이에 김번수야 왜 부르느냐

잘 되었다. 사나운 강아지 방에 물어가고 물도 가득 잘몇 덮치니라. 이 나래나 일본 사정 두는 두문제의 본보를 보주리라. 청경 고나고르제 세수양 벌떡을 속에 청 철령의 벌렁 남문마성 나성

0: 지금
1: 사또 분부가 지엄하니 지체 말고 나오느라.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오난지 군로가 오난지 아 무런 줄

0: 만 어찌 후여 못 가는구
1: 아 좋지
0: 무정 허여가 아 주의했고 일장 수서가 돈절을 헌가
1: 아, 그렇지

0: 집어넣지 꼬네 까놓지 이따가 밤중 밤기 모든 만나 만단 청해로도 보러 볼 거구나.
1: 아이고,
2: 아이고 답답 내일이야.
1: 그렇지.

0: 성기 꾸나서고 날 길이라서 땀에 개를 끓이기 기나 문틈으로 가만긴디다 보니 사려한 굴로가 날
1: 아, 그렇지.
0: 아차, 아차, 아차, 내리졌다.
1: 그렇지.
0: 오나리 기상일 전부라 또니 무슨 야단이 났나 보.

0: 두루루 온다 우난디
1: 아주 제
0: 분팔정들 따리고 거지 깜짝 반기 난지
1: 아주 제
0: 허허 번순지에 오라버니 이번 신년길에 가겼더라더니 도둑이 나아니 나의 신벼세사 도정처가 어떠건가 내가 천의로 양번을 보시자니

0: 국악의 날 맞아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바퀴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1: 자, 본경으로 놀러오세요.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939년 6월의 어느 날, 덕수궁 석조전이 그리스 신전처럼 하얗게 빛납니다. 강렬한 햇빛은 바닥에도 그림자의 열줄을 세웠는데요. 원근법의 소실점을 만드는 사각의 격자무늬 프레임, 함수의 좌표같이 떠도는 한복 치마와 한옥 건축, 수직과 수평의 기둥열 사이에서 양산 쓴 여성들은 뭘 보고 있던 걸까요?

0: 서울 중심과 세종대로의 한 중앙. 덕수궁 사방엔 늘 거대한 도시의 소음이 들끓습니다.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이 간신히 바리케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바쁘고 시끄러운 일상과 다른 고요한 평화가 대한문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죠. 11월 말, 늦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은행나무는 마지막 잎사귀들을 떨구며 궁을 노랗게 물들였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덕수궁에 들어섭니다. 근위병처럼 도열한 나무와 새소리가 반갑게 맞아주죠. 떠들썩한 바깥세상에서 신성한 궁궐로 이어주는 돌다리를 건너는데요. 아, 나무 향이 섞인 차가운 공기에 정신과 시야가 뚜렷해집니다. 대한문을 지나 앞으로 쭉 뻗은 길을 같이 걸어보실까요? 궁 밖에 현대식 건물들이 바짝 붙어있고 거리의 소음이 담을 타고 넘어와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아무도 없는 궁 안을 홀로 걷는 호사가 너무나 각별합니다. 덕수궁 진입로엔 지난 100여 년간의 한국의 역사가 압축돼 있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후반에 이르는 덕수궁의 시간은 급격한 변화와 단절의 연속이었죠. 길 바깥엔 현대의 빌딩들이 무질서하게 솟아있고 또 반대편엔 전통 궁궐 건축도 보이는데요. 서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10분 남짓 이어진 산책의 막바지, 은행나무 사이로 서양 고전 양식의 건물들까지 보이는데요. 한국 전통과 서양 고전, 현대가 뒤섞인 건축물의 변화무쌍한 파노라마는 그 자체로 드라마틱한 시간의 변이를 층층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네, 방금 저와 함께 걸어본 이 길 어떠셨나요? 정말 환상적인데요. 이 덕수궁은 참 익숙하면서도 좀 낯선 곳이죠. 우리 근현대사의 급격한 변화를 온몸으로 겪은 덕수궁에는 전통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뒤섞여 있는데요. 좀 뒤죽박죽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창덕궁이나 경복궁 등에 비해 전통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무시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이 덕수궁의 가치가 있는 건데요. 자, 오늘은 서로 다른 기억과 시간이 혼재된 독특한 공간 덕수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0: 덕수궁에서는 때마침 흥미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분관이 기획한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인데요. 미술작가와 조경 전문가, 식물학자가 각기 덕수궁 정원을 자유

0: 깊게 해석해 작품을 만들도록 한 거죠. 중화전 행각에 있던 권혜원 작가의 나무를 상상하는 방법은 오랜 시간 덕수궁을 갖고 왔을 정원사들을 상상해 영상으로 제작한 건데요. 덕수궁을 잃은 나무들, 이름 모를 정원사와 새들은 덕수궁에 중첩된 오래된 기억들을 환기시켰습니다. 준명당 앞에 있던 김명범 작가의 원은 전통 불로장생의 이미지를 차용한 겁니다. 커다란 나무뿔을 단 사슴이 삶과 죽음의 순환을 초현실적으로 보여줬죠. 자, 이제 덕수궁의 편전이었던 덕홍전으로 가봅니다. 을미사변 뒤 명성황후의 신주를 모시던 경소전이 있던 곳인데요. 대한제국이 망하자 고종의 아련실로 고쳐진 덕홍전은 작지만 화려한 건물이죠. 덕홍전 내부에는 화려한 장식만큼이나 현란한 이미지들이 가득했는데요. 이예승 작가의 그림자 정원, 흐리게 중첩된 경물입니다. 작품은 덕수궁만큼이나 혼재된 디지털 이미지들이 모니터 안에 펼쳐졌었죠. 작품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실제 공간에 가상의 이미지가 중첩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사물에 촛불을 비춰 벽에다 그림자 놀이를 즐겼던 것처럼 현실에 투영된 디지털 이미지의 유희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실제와 가상의 흐려진 경계는 덕홍전 옆 축대 위에 있는 서거당으로까지 연결됐습니다. 단청을 안에 나뭇결이 그대로 보이는 서거당 대청에는 전통 방식으로 조화를 만든 황수로 명인의 홍도화가 전시돼 있었죠. 홍도화는 고종 즉위 40주년을 경축하는 이민년 잔치를 그린 병풍화를 참고한 건데요. 자, 이제 덕수궁을 황제의 궁으로 만든 고종을 만날 차례입니다. 함령전은 고종이 말년을 보낸 침전입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 고종은 1919년 이곳에서 최후를 맞았는데요. 이용배 작가, 성종상 교수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몽유원님은 함령전에 유폐된 고종이 상상했을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가 명성황후와 거닐었을 경복궁 향원정 일대와 조선 말 대한제국의 파란만장한 연대기가 겹쳐졌죠. 1897년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은 1910년 종말을 맞게 됩니다. 조경 전문가 성종상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1: 그러면 이곳 이 덕수궁의 후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 글쎄요. 덕수궁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흔적도 많이 안 남아있고
1: 네.
2: 아시다시피 변형도 많이 되었고 그렇지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희궁까지 우리 고종께서 즐기지 않았을까.
1: 여기서부터 경희궁까지?
2: 경희궁까지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 6교로 해서
1: 네.
2: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경희궁은 훨씬 더 이제 바로 뒤에 인왕산도 있고 훨씬 여기보다 훨씬 당시에 좀 여유가 있었을 테니까
1: 네.
2: 거기서 아마 후원 같은 느낌들도 적이 있었겠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1: 아.
2: 예. 그 말고도 뭐 이쪽에 그 홍원이라고 해서
1: 네.
2: 부분적으로는 정원 같은 느낌이 남아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0: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이 많은 나라죠.
1: 맞아요. 예,
0: 3분의 2가 산입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산들이 막 겹쳐 있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사이로 이렇게 이제 겨울물이 흘러가고요. 계곡이 흘러가니까 산과 물이 이렇게 서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그렇죠. 짜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당장 수도만, 큰 대도시만 봐도요. 네. 우리 서울하고 세계적인 도시들, 동경, 북경, 뭐 파리, 런던, 뉴욕, 큰 도시들 이렇게 생각해봐도 서울처럼 한강과 청계천, 그리고 이 내사산, 외사산,
1: 맞아요.
0: 이런 것이 잘 짜여 있는 도시가 없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경관의 변화감, 경관에 있어서의 역동성, 뭐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1: 그렇죠.
0: 거기 만드는 정원은 크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름다운데 뭘 손대겠습니까?
1: 그렇죠. 예. 그대로만으로도
0: 그죠?
1: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0: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최소한의 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인공의 손길만 더하면 되는데.
2: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궐도에는 전통 궁궐 조경이 어땠는지 잘 그려져 있는데요. 특히 창덕궁 후원은 왕궁임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산 중에 있는 것 같죠.
1: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이 전통 정원의 특징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일부러 우리가 막 뭔가 막 만들려고 하지 않고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이라고 또 이야기를 들 수 있다면, 사실 어떤 형태 하나만을 딱 고집해서 이것이 우리의 정원이야, 이것이 우리 전통의 정원이야, 이렇게 고집을 할 수만도 없겠어요.
0: 적절한 지적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늘상 우리 한국 정원은 특수애를 추구했던 그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없는 거죠.
1: 네.
0: 왜냐하면은 우리 산천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다 다르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물이 가까이 있는데, 좀 언덕이 있는데, 뭐 숲이 있는데, 바위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 가서 잘 맞춰야죠. 예. 그것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뭔가를 정한 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기보다는 거기 있는 것이 뭔가를 열심히 읽어내고,
1: 네.
0: 예, 그거에 자꾸 이렇게 맞추는 것이 우리는 우리 정원의 미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정원은 특수애이고 장소 중심적인 해법이다. 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지극히 자연미학적이고 생태미학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 특수애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값을 말하는데요. 한국 정원의 특수해는 가장 정형적일 것 같은 경회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0: 정해진 규격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형태를 변형한 한국 정원. 혹시 덕수궁 정원의 실마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죠. 왕의 어진을 모셨던 서양식 건물 정관헌과 좀 전에 찾아본 덕홍전 사이에는 또 하나의 상상의 정원이 있었는데요.
1: 지금 이게 이제 구름 위에 카펫가 착 놓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카펫이란 말입니다.
2: 네.
1: 근데 문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서양식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전통적인 느낌도 들고.
2: 네, 맞아요.
1: 오, 아주 오묘하거든요.
2: 제가 이 덕수궁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옛날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 사진 중에 고종 황제 가족 사진이 있었는데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카펫이 한 장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덕수궁이 이제 서양식 건물들도 들어오고 서양식 가구가 들어오면서 그런 입식 생활에 맞는 카펫도 같이 들어온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석조전에 그 접견실에 그 사진을 보고 네. 옛날 카펫을 복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1: 아.
2: 그거를 재해석을 한 거죠.
1: 아,

0: 여기를 오니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오면은 나무 보고 건물 보고 지붕 보고 하는데 바닥을 보게 됩니다.
1: 아, 네.
0: 카펫이 쫙 깔려져 있으니까. 근데 교수님의 그 작품 의도도 좀 그러하셨다면서요.
1: 네.
0: 바닥을 보게 하고 싶다.
1: 네, 맞아요. 어떤 현대 문물이 뭔가를 계속 수직적으로 만들어 올리면서 발전했다고 하면 이 시점에 우리가 바닥에 있는 어떤 낮은 것들, 그 다음에 바닥에 깔린 생태계, 왜냐하면은 어떤 인간 사회와 땅 밑에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들을 매개하는 면이잖아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맞아요. 우리를 지탱하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든 바닥을 향해서 고개를 좀 숙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0: 교수님 말씀처럼 이 바닥을 보니까 주변 경관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 또 드네요.
1: 네.
0: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덕수궁 둘러보면서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대적인 느낌이 가미된 정원 뭐 이런 것들은 궁에는 너무 이질적인데 여기가 덕수궁이기 때문에 진짜 어울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덕수궁의 매력?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리고 어떤 미술관 때문에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혼성적이면서 맞습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장소죠. 그래서 네. 다른 궁들에 비해서 그 예술적인 개입을 통해서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2: 가든 카펫 주위는 흰 구름같이 피어난 외래종 식물이 감싸고 있었는데요. 활짝 피었다 저무는 생명의 순환을 보이며 삶과 죽음, 동서양의 경계를 몽환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가든 카펫이 있던 자리 옆으론 덕수궁의 정전, 중화전을 향하는 문이 담장에 나 있는데요. 황제가 하례를 받던 중화전 주변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입니다. 대한제국 때는 외국 공사관들이 덕수궁 주위를 둘렀었는데요. 덕수궁은 조선이 근대화하고자 서양 문물을 도입하는 통로이자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경계부였습니다. 중화전 너머 서양식 건물 석조전이 건립되면서 덕수궁은 전통과 근대, 또 조선과 서양이 공존하는 혼종의 극치를 이루게 되죠. 진희서 작가의 일보일경은 이런 중화전과 석조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부를 시각화한 작품이었습니다. 사라진 중화전 행각자리에 세워진 구리로 된 망은 바람과 햇빛이 투과되며 흔들렸는데요. 경계이 돼 막히지 않고 섞일 수 있는 서로 다른 공간 간의 미묘한 스팟을 보여줬죠. 석조전은 고종 때 건립되기 시작했지만 완공됐을 때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고종에 이어 순종마저 승하한 후 1930년대에 덕수궁은 공원이 됩니다. 윤석남 작가의 눈물이 비처럼 비처럼 1930년대 어느 봄날은 공원이 된 덕수궁에 찾아온 여성들을 나무 패널에 그린 겁니다. 황제가 사라진 궁궐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곳이 됐는데요. 당시 관람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0: 색채도 색채고 표정들이
3: 네.
0: 굉장히 당당한 여성들의 모습이
3: 네.
0: 좀 인상적이네요.
3: 아, 그래요?
0: 네.
3: 예. 이 궁이라는 것이 1930년대에 최초로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임금님이 계시는 데는 단 밖에도 잘 다닐 수가 없었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약간의 해방된 느낌도 있었겠지만
0: 네.
3: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옷 좀 화려하고
0: 네.
3: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출이 가능했던 분들 여성들
0: 그렇죠.
3: 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양반 계급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아 내가 여기 궁예를 들어와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거 그 어떤 결과물이었는가요?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3: 당연히 그 울분이 네. 슬픔이 네. 이 몸 안에 가득했을 것 같아.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래서 그 얼굴이 약간 굳어있는 느낌 네. 아, 그런 거를 이제 표현했습니다. 네.
0: 윤성남 작가님의 아버님께서 네. 유명한 윤백남 선생님이십니다.
3: 네. 네.
0: 극작가이자 네. 영화감독으로 1923년에 네. 이제 한국 최초의 극영화인 월하의 맹세
3: 네, 월하의
0: 감독을
3: 맹세.
0: 하셨습니다.
3: 네. 네, 네.
0: 근데 참 또 1919년 그 3.1운동 때는 네. 덕수궁 앞에서 목격한 일을 글로 남기시기도
3: 네,
0: 하셨더라고요.
3: 그러셨더라고요.
0: 그래서
3: 네.
0: 대한문학 만세시위대에 네. 어린 여학생들이 네. 적지 않게 끼어 있었다라는 네. 기록을 또 해주셨기도 했어요.
3: 네.

0: 작가님, 우리 근대가 일제강점기와 겹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여기 여성들의 표정처럼 네. 좀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네. 것 같아요.
1: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덕수궁을 최초로 개방했을 때 거기를 방문했던 분은 대부분 양반들, 남성들이죠. 아마 여성들은 거의 못 왔을 거란 생각도 해요.
0: 네.
1: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 시절에 살아있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가봤을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했는데 슬픔이 꽉 차 있었겠죠.
0: 맞아요. 네. 참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1: 그렇죠.
0: 이곳에 들어왔겠죠.
1: 그렇겠죠.
0: 그 느낌을 네. 이곳에 오니까 이 인물들과 네. 또 같이 느끼게 되네요.
2: 작품이 위치한 석조전 앞 정원은 드라마틱한 공간의 전의를 펼쳐냅니다. 전통 한옥의 중화전 영역과 서양식의 석조전 영역은 서로 나란히 있지 않고 축이 만나며 충돌하는데요. 부딪히되 더욱 긴밀히 엮인 두 공간은 전통과 근현대의 숙명적인 공존을 웅변하죠. 덕수궁 건축의 중심, 석조전 정원을 조망하기 위해 근대 공원 연구자 김혜경 교수와 석조전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0: 야, 진짜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정원이 한눈에 들어와요. 아, 그 옛날 왕이 보던 풍경은 이런 풍경이었겠구나.
3: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사실 우리나라 건물 전통 건축에는 이렇게 앞에 정원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창덕궁 가보셨어요? 네. 정원을 찾아서 어디로 가셨을까?
0: 와, 후원 쪽으로 갔나?
3: 뒤쪽이죠.
0: 네, 뒤쪽.
3: 그리고 가는 동안에 네. 함부로 가지 못했던 느낌이 좀 들잖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3: 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전통 정원의 기법이고 여기는 보면 석조전에 올라오니 앞에 쫙 펼쳐지죠.
0: 한눈에.
3: 그죠.
0: 네.
3: 이거는 서양식 기법이에요.
0: 아.
3: 서양식 기법은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냐면 혹시 프랑스 베르사유 궁 가보셨어요? 가보셨을 것 같은데.
0: 꿈속에서 아니면 화면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0: 하지만 이 건물, 이 정원 예쁘기는 한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사실 올라왔을 때도. 그런데 정원이 그냥 왕만을 위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다 열려있는 느낌?
0: 그죠.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게 이 정원을 볼 때는 동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선이 뭐냐면 내가 정원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 그 움직이는 선이에요.
1: 그렇죠.

0: 가운데 동선이 지금
1: 그러니까 지금 계단이 다 사방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0: 그러면
1: 다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
0: 그 얘기죠. 네. 이 동선이 네 곳으로 열려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곳에서 이 정원을 볼 수 있다는 황제가 독점하지 않았던 정원. 사실 이 정원은 덕수궁이 중앙공원이라는 미명하에 오픈되면서 조성됐던 1938년 공원하의 산물이에요. 공원의 발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원이 맨 처음. 궁금해지죠?
1: 네. 처음에 공원이 생긴 게 한 몇 년도쯤이에요?
0: 1888년이에요.
1: 생각보다 진짜
0: 오래됐죠?
1: 네.

0: 고종께서 좀 힘드신 시기잖아요. 아간파천하고 돌아오시면서. 그래서 덕수궁을 본인의 힘을 펼칠 수 있는 제국으로서 그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주변 상황들이 너무 불안해서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도 1897년에 조성이 되려고 했지만 사실 공원의 모습을 갖춘 거는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종의 힘이 닿았을 때 만들어진 정원은 축이 석조전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변하기 시작하면서 네 번째 변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네모난 방형에 거북이 조각상이 있던 그런 정원이었다가 지금은 되게
1: 묽게.
0: 네.

0: 사실 이 덕수궁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현대까지 오는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거든요. 지금 여기 정원에서 보면 여기 정원의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조기에 되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진 구조물이 하나 보이시죠?
1: 네.
0: 그 구조물 혹시 명칭 들어보셨어요?
1: 저게 뭐예요?
0: 파고라. 파골라?
1: 파고라?
0: 파고라라고 하는 서양식 정작, 그리고 그거를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늘 실험?
1: 그늘 실험?
0: 실험. 그늘을 만들어주는 실험.
1: 아.
0: 이거는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공원은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려면 앉아야죠.
1: 그렇죠. 벤치가 필요하죠.
0: 그렇죠. 우리처럼 땡볕에 노출되면 안 되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제가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1: 아, 정말.
0: 이런 부분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1: 진짜 그러네요.
2: 석조전 정원은 위에서만 내려다보는 황제의 정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으로 가서 반대 방향에서 볼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요. 이제 정원의 중심 파고라로 이동해 봅니다.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에 앉아 있는 이 느낌이,
0: 네,
1: 다르죠. 유난히 파란 하늘과 함께
0: 어울리죠?
1: 예, 느낌이 좋네요.
0: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네, 다른 정원하고 다른 질감의 벽면이 보이지 않아요?
1: 조기?
0: 네네.
1: 그 돌로 된.
0: 돌로 된, 네, 파상형의 무늬들.
1: 네.
0: 우리가 모더니즘 하면 굉장히 뭐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세련된 패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는 향나무.
1: 오.
0: 향나무인데 원래는 저 향나무는 정원을 만들 때 옥향이라고 그래서 처음 심을 때는 이렇게 둥글둥글
1: 했다가
0: 지금은 80년이란 시간이 흐르니까 저렇게 서로 어우렁더우렁 하긴 했는데, 그 아래쪽 그 옥향 아래쪽에 판서까지가 1938년에 만들었던 정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1: 야, 재밌는 게 아까 석조전 2층에서는 잘 안 보였는데,
0: 그죠?
1: 또 이쪽 방향에서 보니까 또 판석이 주는 또 희한한 운치가 있네요.
0: 석조전의 이 길쭉길쭉한 패턴하고 저기에 부정형의 패턴들이
1: 뭔가 언밸런스 하면서도 어우러지면서도.
2: 그늘진 석조전 앞 잔디가 그리워. 1939년 2월 12일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한복 입은 여성들의 얼굴이 양산으로 가려져 궁금함을 자아내게 하죠. 파고라와 석조전이 이루는 수직과 수평의 선들 사이에

0: 직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같은 해 2월에 찍힌 정원 석벽의 사진인데요. 사방으로 찢긴 것 같은 추상적인 돌의 문양에서 누군가는 시대의 균열을 잃지 않았을까요? 당시 소설가 이상이 화려한 공원에서 느꼈을 소외와 절망은 석조전 정원에도 깃들었을 겁니다.
1: 아니, 저 판석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는 첫 패턴이 이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2: 그렇네요.
1: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정원은 단지 저 석조전 2층에서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파골라에도 앉아보고 중화전 계단에도 가보고 현재 미술관 앞에 계단에서도 봐야 현재 석조전 앞에 있는 정원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2: 그렇죠.
0: 근대의 빛과 그림자, 시대의 모순과 자각에 대한 기억이 석조전 정원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린 이를 한켜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1: 여기가 해방 이후에 미군들이 잠깐 점령을 하면서 여기서 그 와인 파티도 했어요.
2: 아, 진짜.
1: 그 사진도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기둥. 이게 지금 1938년에 만든 이 벽돌을 깨서 붙이는 디자인까지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2: 이야, 그렇구나.
1: 이거를 그냥 겹겹이 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약간 폐허미가 느낄 정도로 살짝살짝 붙였던 것들이 지금은 현대식에서는 안도다다오가 노출 콘크리트를 쓰는 건물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벌써 1930년대에 콘크리트를 오픈시키고 비우는 디자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골라.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파고라.
1: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2: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저도 몰랐는데.
1: 다르게 보이죠, 덕수궁이.
2: 그러네요. 이 등나무.
1: 이 등나무도. 그 당시에.
2: 이 당시에 이제 이걸 만들 때 이제 함께. 같이 심겨진.
0: 석조전 정원 파고라는 기둥만큼이나 치렁치렁 늘어진 등나무가 인상적인데요. 입구엔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도 볼 수 있습니다. 주목은 정원 입구, 은행나무들이 둥글게 식재된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들 나무들은 모두 1938년경 심어진 거죠. 이제 나무들도 100년 가까운 나이를 먹어 덕수궁 건물들과 비슷하게 늙어갑니다. 중화전 행각 주변의 향나무들도 비교적 오래된 것들인데요. 1904년 대화재 후 중화전이 재건된 즈음 심어지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이제 건물보다 나무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김혜경 교수의 안내로 덕수궁 나무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석조전 옆에 가시치렵수를 만나볼 텐데요.
3: 혹시 이 나무 보이세요? 엄청나게 크죠. 이 나무 이름은 가시치렵수예요. 가시치렵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잎이 7개 이렇게 손바닥 펼친 듯이 있기 때문에 가시치렵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0: 가시치렵수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마로니에라 하면 익숙하실 겁니다. 유명한 대학로의 마로니에는 사실 일반 치렵수로 진짜 마로니에는 아니라고 하죠. 덕수궁의 가시치렵수야말로 진짜 마로니에인데요. 1912년 네덜란드 공사가 고종에게 선물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3: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1912년 네덜란드 공사가 이 나무를 선물해 줬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저도 이 나무를 정말 1912년에 네덜란드 공사가 줬을까라고 찾아보니 사실은 기록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의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시치렵수 말고 덕수궁에 또 어떤 나무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0: 이제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덕수궁에는 1904년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어요. 저기 저 왼쪽에 있는 정관원은 남아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중화전 그리고 모든 건물들 함령전까지 다 탔는데 그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이 회화나무들입니다. 회화나무는 일반적으로 학자수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회화나무는 덕수궁이 만들어지기 직전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그리고 1904년 이 화재 났을 때에도 살아있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러면 이 덕수궁의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이 나무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가지가 왼쪽 가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시면 왼쪽에 가지들은 잘려져 있고 오른쪽에 가지들은 그래도 덕수궁으로 뻗어 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담장 너머는 영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에서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네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네 쪽으로 가지를 넘어오게 하지 말라는 부탁으로 현재 회화나무 왼쪽 가지는 아프지만 사람으로 치면 발다리가 잘리듯이 잘려버렸습니다. 이 회화나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화재 때에도 살아났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하늘이 보일 정도로 커다란 동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어요. 아, 나무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안쪽을 심재라고 하고 겉을 변재라고 하는데 심재는 이렇게 기둥이 될 만한 그 지탱을 하고 있고 이 변재에는 회화나무의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겉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이 회화나무는 영양분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파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나 기특합니다. 사실은 가끔 이 나무를 보면 울컥하기도 해요. 그 모든 걸 현재 이 모습으로도 살아남아 있다는 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
0: 회화나무는 창덕궁에도 있습니다. 창덕궁 회화나무는 돈화문 안쪽에서 오랜 세월 궁궐의 진입부를 지키고 있는데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삼공이 임금을 찾아뵙듯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덕수궁 회화나무들은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덕수궁의 그 어느 것보다 오래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대한제국 때 덕수궁을 새로 지을 때도 회화나무를 뽑지 않고 존중했던 거죠. 덕수궁에 있던 또 하나의 서양식 건물인 돈덕전 앞에는 17, 18세기경부터 있었을 오래된 회화나무가 장관이었는데요. 순종이 승하한 후 돈덕전이 헐릴 때에도 꿋꿋하게 살아남았지만 근래 돈덕전을 복원하면서 나무뿌리에 손상이 갔다고 합니다. 숱한 격변의 세월을 이겨낸 회화나무가 우리 시대의 위기를 맞았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회화나무를 뒤로하고 상상의 정원, 마지막 작품을 보러 함령전의 행각으로 갔습니다. 함령전 행각엔 덕수궁의 식물을 총체적으로 음미할 수 있는 작품이 있었는데요. 식물학자가 만든 가상의 연구실, 면면상처, 식물학자의 시선이었죠.
2: 와, 여기 선생님 작업실이세요?
3: 네, 제가 만든 연구실입니다.
2: 아, 예쁘다.
3: 여기 의자에 한번 앉으실 수 있게끔.
2: 어, 진짜?
3: 아, 이게 전시물이긴 한데요.
2: 네.
3: 이게 1920년에서 40년 사이에 제작된 영국 의자입니다.
2: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어디 앉으세요?
3: 아, 저는 의자를,
2: 어?
3: 이건 좀 평범해 보이지만.

0: 아니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1: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저한테는 약간 유물이에요. 저희 실험실에서 아주 오래오랫동안 썼던 의자입니다.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작품 면면 상처는 대한제국 전속 식물학자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크게 세 개로 나뉜 공간의 한편에는 20세기 초에 앤틱 가구들로 구성된 연구실이 있었는데요. 작업 도구와 연구 자료들이 실감나게 펼쳐져 있었죠.
0: 아, 지금 제 앞에 고종의 사진이 보이는데 참 고종 때부터 식물학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 맞아요.
0: 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다면 우리의 식물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도 궁금해지네요.
1: 네. 사실 한국의 식물을 서양식 분류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1700년대부터 있긴 하더라고요.
0: 오, 네,
1: 네 오래전이네요.
0: 네,
1: 그래서 뭐 영국인들, 독일인들, 뭐 이탈리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뭐 선교사나 탐험가, 뭐 여행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좀 해놨어요.
0: 네.
1: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의 모든 식물을 좀 조사하고 기록한 것은 역시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0: 네.
1: 나카이 다케노신이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좀 더 독립을 하고 나서야 자주적으로 이제 식물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그렇다면 이 한국의 1세대 식물학자라고
1: 네.
0: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1: 일제강점기에도 사실 일본 학자들이 모여있는 학회가 있었고
0: 네.
1: 또 조선인들이 또 자주적으로 우리의 생물을 연구하자고 하는 조선박물연구회가 있었어요.
0: 네.
1: 거기 식물학자들이 아마도 최초의 학자들이 아닐까 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나카이의 조교였던 정태현 선생님이나 도봉섭 선생님,
0: 네.
1: 박만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그분들을 1세대 식물학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서 뭐 식물 도감 같은 것도
1: 네.
0: 뭐 도봉섭 선생님
1: 네 맞아요. 네. 그때 좀 남아있죠.
0: 남아있고
1: 네.
0: 와 진짜 그 시기에 그런 연구를 해오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맙고 대단하고
1: 네. 약간 독립운동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0: 그랬을
1: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0: 일제강점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1: 네.
0: 이제 저희가 또 이 식물 가운데는 또 유독 일본과 연결을 지어서 네. 생각하는 식물이 있잖아요.
1: 네. 왜냐하면 그때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한국 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식물들을 일본 학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많이 학계에 발표를 하게 됐고 대표적으로 미선나무를 들 수가 있겠죠.
0: 미선나무?
1: 네. 미선나무 들어보셨어요?
0: 미선나무는 들어봤어요.
1: 미선나무가 원산지가 한국이고 지금도 우리가 자생지에서는 많이 없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보면 아무 집에나 막 이렇게 담벼락에도 있고 막 그래요. 우리도 원예종으로는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조경수로.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낙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발표하고 조금 있다가 이시도야, 그다음 낙가이 이 두 사람이 씨앗을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예쁘잖아요.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빠른 속도로 원예종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전 세계에는 지금 조경수로 심죠.
0: 그런 거 보시고 그런 네. 거를 이제 식물학자로서 네. 어떤 마음 드세요?
1: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생물의 주권에 대해서 규약이 잡혀 있지만 네. 그때 예전에 나갔던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그쵸?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죠. 그 시대에 우리 민족하고 닮았고 그렇죠. 네.
0: 이쯤에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만약에 대한제국에 네. 황실의 전속 식물학자였다.
1: 네.
0: 그러면은 뭘 하셨을까요?
1: 생각만 해도 좋네요. 여기에 진짜 제 방이었을까요?
0: 와, 그러면은 네. 진짜 네. 뭐 하셨을까 네. 궁금해요.
1: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유전적인 분류를 많이 해요. 유전학적인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였으면 아마 형태, 눈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본 형태학 연구를 많이 했을 거니까 제가 그때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형태적인 걸 연구해서 기록하는 거가 그림이니까요. 네.
2: 연구실 맞은편에는 식물들의 표본과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식물학자이자 화가인 신혜우 작가가 봄부터 가을까지 덕수궁에 있는 총 160여 종의 식물을 조사하며 그중 중요한 것을 추려낸 겁니다. 이젠 상당수 져버렸을 꽃잎과 잎사귀들이 지난 계절을 추억하게 하는데요. 표본엔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있어 식물들이 덕수궁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0: 와, 진짜.
1: 사실 식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식물을 너무 많이 죽이게 돼서 그 불편한 마음에 이걸 좀 비석처럼 세워서 전시를 해보자
2: 그런데 표본 옆에 살아있는 이끼와 그림이 있었습니다. 신혜우 작가가 특별히 뽑은 덕수궁의 식물이었는데요.
0: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1: 여기에도 들어있지만 네. 우산이끼인데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0: 우산이끼?
1: 네, 우산이끼
0: 배웠습니다.
1: 네, 배웠어요. 네. 네, 그건데 아까 160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우리 민족하고 제일 비슷한 식물이 뭘까를 생각해서 우산이끼를 전시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덕수궁에 한 160종의 식물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민족과 괜히 왠지 가장 네. 닮아있다라고 느낀
1: 네. 왜냐하면 이제 덕수궁에는 큰 나무나 눈에 띄는 식물들은 뭐 권력의 주체가 바뀌면 뽑거나 심거나 했는데 맞아요. 아무도 우산이끼엔 관심이 없었어요. 아주 보잘것 없지만 구석에서 꿋꿋이 이 그 역사적인 광경을 다 바라보고 그러고는 사실 원시적인 식물이거든요. 그렇죠. 우산이끼가.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지구에 살았고 덕수궁에도 오래 살았고
0: 어쩌면 가장 오래 살았을 수도
1: 네.
0: 있고
1: 그리고 이런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주 독특해요. 네. 이런 이게 뭐 수구루와 암구루가 있다든지 물방울을 이용해서 정자를 튕겨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강인한 식물인 것 같다 네. 생각을 해서 여기에
0: 그래서 했습니다. 주인공 자리에 딱 네. 있고 메인 네. 자리에 우산이 있기 되게 인상적이에요.
2: 비석같이 세워진 식물 표본엔 식물들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인간의 기억들도 함께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봤던 나무에서 채집한 거죠.
0: 이게 제가 아까 네. 여기 갔었어요.
1: 네, 맞아요.
0: 파고라.
1: 네.
0: 파고라의 등나무.
1: 네. 그때 이 등나무를 이렇게 신경 써서 심었더라고요.
0: 네.
1: 왜냐하면 품종이 다양해요.
0: 오.
1: 그래서 그때 이거 품종들을 골라가지고 심었다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전에 덕수궁에 왔을 때는 그냥 평범한 보라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흰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겹꽃잎도 있고 그랬었어요.
0: 보니까 와, 그러니까 아주 여리여리한 꽃도 있는가 하면 네. 눈에 확 띄어요.
1: 네. 이거는 정말 정성 들여 키웠던 모란이죠. 목란이라고도
0: 모란.
1: 하는. 네. 모란이 사실 이 행각과 함령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심었다고 해요.
0: 아, 요 주변에?
1: 네. 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심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서 또 많이 뽑아냈어요.
0: 아.
1: 그치만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모란이 좀 중요한 상징이긴
0: 그러게요.
1: 해요. 네, 그래서 네. 남아있습니다. 네.
2: 작품명 면면상처는 아무 말 없이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 이용되기만 했던 덕수궁 식물들의 목소리를 차분히 음미하며 들어보자는 거죠.
0: 또 이거는 뭔가요?
1: 네, 여기 나무 나이테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0: 식물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1: 네, 이제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네.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1년 1년마다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0: 네.
1: 그 1년 1년을 대한제국이 생겼을 때부터 망했을 때까지를 표시를 연도별로 했어요.
0: 와.
1: 네, 근데 그게 4.5cm밖에 안 돼요, 중심에서부터.
0: 와. 와, 이것도
1: 누가 누워있죠.
0: 아니, 이분 제, 네. 제 키만 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1: 네, 그럴지도 몰라요.
0: 네. 와, 이건 뭔가요?
1: 이거는 망초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0: 네.
1: 이 망초가 원래 북아메리카 원산이에요. 외래식물이니까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래식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뭐 기후에 정착을 못하면 죽어서 사라지지만
0: 그렇죠.
1: 너무 정착을 잘하면 귀화 식물이라고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얘는 이제 그때 귀화한 식물인데 얘가 들어왔을 때쯤이 개항을 하고 우리나라가 뭐 대한제국이 있고 그런 시기였어요.
0: 아, 개항기 때.
1: 네. 네. 그러고는 지금까지 덕수궁에 살고 있는 거죠.
0: 와.
1: 그때 들어왔는데.
0: 네. 끈질기 생명력으로.
1: 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망초라고 하는 이름의 망자가 이제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하게 되는데
0: 그렇죠.
1: 그때 전국에 이 풀이 많이 번졌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더니 이상한 풀이 전국에서 돋아난다 하여서 망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0: 아이고. 네. 참 그 시기에 하필
1: 네.
0: 딱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얘는 그냥 번성을
1: 네, 번성을 했죠.
2: 덕수궁의 망초에는 작가 개인의 시간도 깃들어 있죠.
1: 이 망초가 제 키랑 똑같습니다.
0: 아. 네. 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그 식물이 자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1: 네.
0: 인간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고
1: 네.
0: 이런 일상의 다반사들이 있고
1: 네.
0: 그런 동안에 식물은 식물의 나이대로
1: 네.
0: 식물의 자라는 그 속도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고
1: 네.
0: 식물과 인간의 시간.
1: 네.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지만 망초는 벌써 씨앗을 다 맺었어요. 네.
0: 아, 정말 부지런했다.
1: 네.
0: 부지런했어.
1: 네.
0: 아.
2: 전시된 작품 중에서 특히 재밌었던 건 식물 지도였는데요. 씨앗을 꽂아 식물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그 자체로 참신한 미술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배포한 식물 지도 프린트는 누구나 덕수궁의 식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였는데요. 저도 한 장 가져왔습니다. 뭘 찾으러 가냐고요? 덕수궁에도 있다는 한국 고유종 미선나무죠. 덕수궁의 미선나무는 정관헌 오른편 화단에 심어져 있는데요. 열매가 둥글게 생긴 부채 미선을 닮아 미선나무라 불리는 거죠. 겨울을 앞두고 잎이 완전히 져서 아쉬웠지만 꽃눈과 열매는 달려 있었습니다. 가상이긴 하지만 대한제국 식물학자를 만났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미선나무를 채집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황실 식물학자는 우선 열매와 꽃눈을 조심스럽게 분해해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요. 열매에 씨앗은 없었으나 꽃눈에선 놀라운 게 보였습니다.
1: 자주색이 꽃받침이고 그 옆에 암술도 있고 꽃밥도 두 덩어리 이렇게.
2: 와, 꽃눈 안에 꽃이 들어있는 거네요. 꽃밥과 암술, 꽃잎, 꽃받침까지 색깔이 영롱한데요. 한겨울 내내 이렇게 꽃눈 안에 꽃이 숨어서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죠. 식물학자는 표본을 관찰하고 바로 그림으로 옮겼습니다. 덕수궁에 황실 식물학자가 있었다면 미선나무를 우리 손으로 기록하고 발표할 수 있었을 텐데요. 덕수궁에 깃든 근대의 시선은 이렇게 세계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을 겁니다. 1930년대 조선인 식물학자들도 봄을 기다리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을 테죠. 이제 죽어있는 것 같던 정관헌 화단이 새롭게 보이는데요. 메마른 가지 하나에만 해도 수십 송이의 꽃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덕수궁 전체에 깃든 수많은 시간과 기억들이 거의 무한대의 층위로 다가오죠. 종류는 다르지만 화단 이끼에서 신혜우 작가의 우산 이끼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요.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태고적부터 이 자리를 지키며 관찰했을 식물의 목소리. 원시적이지만 단순하지 않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이끼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저와 함께한 덕수궁 기행 어떠셨나요? 왕궁에서 시민의 공원으로 변화를 거듭한 덕수궁은 전통과 근대, 현대가 뒤섞인 독특한 공간입니다. 네, 수많은 시간과 기억을 간직한 다층적인 역사의 정원이기도 하죠. 이 시간과 기억들은 또 서로 대립하며 충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모순된 형태 그대로가 우리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가장 진실되고 솔직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서울의 한가운데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덕수궁에서 이런 시간과 기억들을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경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자리에 드시나요? 저는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명상과 요가의 시간을 떠올리며 잠이 들곤 하는데요. 내일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이튿날 일어날 일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을 떠올리며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도 잠이 들기 전 꼭 행복한 생각과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내일 아침은 무조건 더 행복한 하루가 되어 여러분을 맞아줄 겁니다.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머리와 목, 허리가 수직이 되도록 편안하게 앉아줍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두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게,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으로 깍지를 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엄지발과 뒤꿈치를 서로 모아주면 좋고요.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

이어서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드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잡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국립국악원 국악주간 정책 세미나가 열립니다. 공공재로서의 국악의 가치와 공교육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국악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굿음악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저승운 사굿을 주제로 전승이 끊겨가는 영혼 결혼식을 무대화한 지역별 공연과 학술회의, 국악과 함께하는 명상까지 사흘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국악의 위상을 높이고 국악계 인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공로상 수여와 축하 공연은 국악방송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물관 문화향연, 나의 박물관 타악입니다. 전통장단의 강렬한 리듬과 비보잉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국립부여박물관 야외마당에서 관객 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국악공연으로 전통음악이 일상 속 살아있는 울림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2회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을 맞이한 이번 주 일상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첫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저희 부친 때부터 배워오면서 부친도 뭐 돌아가시면서 한지를 하면은 속임으로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을 갖고 해봐라. 그러면 굶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한지를 아주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한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전통 한지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그 당나무를 채취해서 쪄서 그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을 벗겨 놓은 걸 그거를 피닭이라 그래요.

0: 우리나라 그 한지는 지금 1300년이 넘는 직지심경이라는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프랑스에 소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몇백 년 됐다, 400년 됐다, 500년 됐다 뭐 이런 종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된 종이가 없습니다, 아직.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만든 한지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이게 황촉규라는 풀인데 이걸 물에다가 담가 놓으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성의 액체가 나와요. 이제 네. 그걸 가지고 그 한지를 뜰 때 원료하고 물하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0: 이게 없으면 그냥 물이 쑥 빠져요. 이걸 넣어야지만 미끈미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당나무 섬유에 이렇게 퍼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2: 이 나무에는 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한지 자체가 나왔을 때 매끄럽게 되지. 이런 게 이제 이게 눈이에요. 이런 게 나무.

이제 우리 부친이 계시면서 원주 한지가 좋다는 거를 부친께서도 이제 그 종이를 뜨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종이가 나오고 오래 갈 수 있는 종이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부친께서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뭐 다른 예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그냥 뭐 본인대로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은 특성상 뭐 온 가족이 다 하지 않으면은 못할 일이에요 이게.
1: 고생이 많죠. 그 뭐 애비가 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이

똑같은 이런 그 원료 갖다가 재료 갖다가 똑같이 떠도 분명히 달라요. 떠놓으면 외발은 흘림 뜨기를 하기 때문에 섬유가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와서 올라앉으면서 이게 형성이 돼요. 강도도 더 강하고 쌈발보다. 그리고 또 떠놓으면은 종이가 윤기도 나고 또 저기 저 쌈발로 뜬 거는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 어깨 여기 또 이 손 매디 이런 데가 네, 아프죠. 심하게 하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지만 참고 하는 거죠 뭐.

참 힘들었지만 이런 그 좋은 한지를 만들어서 훌륭한 선생님들이 쓰시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여태까지 하고 일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동심결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에게는 매듭은 그 아주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탯줄의 매듭부터 시작을 해서 이승을 떠날 때 그 혼백 매듭에 이르기까지 그 생과 사를 연결하는 그런 전통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기 가운데 이게는 금박을 넣어가지고 또 망을 떠가지고 술도 아주 굵은 술로 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왕실 의장 유물에는 다 이렇게 권위의 상징으로 매듭을 많이 달았습니다.

매듭을 맺기 위해서는 끈이 필요하죠. 그래서 끈을 짜는 과정인데요. 또 끈을 짜려면은 명주실을 염색을 해서 또 합사를 해서 합사한 그 실을 가지고 그 자기가 원하는 굵기에 맞춰서 이제 토짝에 감아가지고 토짝에 이제 합사한 끈을 실을 감아서 끈틀에 앉혀가지고 지금 끈을 짜는 겁니다. 이게 8가닥으로 8사치기 하는 겁니다.

여성의 장식류의 또 대표적인 걸로는 또 장식류에는 그 놀이개가 있고요. 또 뭐 남자의 장식류로는 뭐 허리띠, 그러니까 세조대라고도 하죠. 또 뭐 오색조대라든가 뭐 선추, 또 갓근 같은데 그런데도 다.

색감에 대해서 서로 느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매듭에서는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염색하는 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는 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도 저도 선생님 좋아하시니까 점점 더 좋아졌고 다가갈 수 있었고 그랬어요. 네.

열심히 해야죠. 예. 뭐 이렇게 적당이라는 게 안 통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리고 매듭은 이렇게 완성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해놓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그 먼저 거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의 연속인 것이 또 매력이고 특징이고, 그게 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해야지만 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도만 글 쓰는 것만 도가 아니다. 이건 한 해의 예도라고 본다. 제가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0: 물어보세.
1: 국악의 날 특집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헤이요!
0: 중도 하원 신내.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라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림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 거.
3: 그 미지감.
4: 미나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0: 합성 티를 내.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5: 민요의 미친 이탈.
2: 오늘은 경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 달력에서 보세요. 달력.
4: 꼬꼬 입고.
5: 티셔츠요?
2: 말만한데 상당히 되고.
1: 좋은데?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 이탈 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 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나따라따라 한방 쳐다 우와.
1: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 이러구나.
1: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너질러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건가요?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헬로
0: 죽도 하고 싶네. 괜찮았나요?
1: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2: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3: 국가를.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0: 그러니까 줄기에서 엄청 배어 나와요.
1: 자, 문경으로
2: 놀러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울타리 밑에 새벽 따고 살붙거든 오마더라 울타리 밑에 새벽 따고 천년 감은 살이 붙나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평풍 속에 그린 달기 해치거든 오마더라 평풍 속에 그린 달기 지기 쉽지 해를 지랴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실망 밑에 삶은 파치 싹 튀거든 오마더라 실망 밑에 삶은 파치 썩기 쉽지 싹이 튀랴 아가 울지 마라 어머니 오마더라 언제쯤이나 오마던가 부뚜막에 칡도발이 줄 벗거든 오마더라 부뚜막에 칡도발이 천년 감은 줄이 벗나

반지네 이 밭발 나고 물들어 일러주고

0: 흑인이에요, 작곡가가. 딴따라따라빵 쳐다 우와.
1: 김진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사랑 사랑들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1: 김진수의 아지트 그만 너지 너지.
4: 제 1번 관객일 수도 있고.
1: 아, 잘못 얘기한 거야.
4: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1: 해요!
2: 출동하고 싶네.
0: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의 진행을 맡은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요, 우리의 공간, 또 우리의 음악이라는 이야기를 담아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곳에서 뭔가 비밀스럽게 또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숱하게 서왔고 관객들을 마주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역할을 맡아서 오신 분들을 잘 리드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역할, 그거를 제가 이제 맡아서 하려다 보니까요, 부담감도 있지만 아, 또 잘해서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생겨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첫 진행을 맡은 만큼 아마 부족한 점도 많고 사실 뭐 허점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저의 많은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든 들어볼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와 그런 음악들을 마음껏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의 장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가 첫 시작하는 오프닝에는 항상 제가 문을 여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김준수의 아지트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그만!

호국 보훈. 한 번 더 보면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0: 여기다.
1: 몸도 성찬인데 그만 들어가 쉬세요. 다 났어요. 아유.
2: 여보, 그 떡실을 좀 옮겨주세요.
3: 알았어.
4: 강원래 선생님하고 박목주 선생님은 내일 아침 일찍 오신대요. 그리고 윤명주 선생님은 못 오시겠다 그러시던데요.
5: 왜 못 온대?
4: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5: 사정은 무슨 사정? 창피하다 그것이요?
4: 잊어버리세요, 어머님.
5: 알지. 그 소갈머리 없는 것이 정실부인으로 들어앉아